0: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현신.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1: 이거는 받아라, 세균 파워. 와,
0: 로글리.
1: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2: 뚜야야, 세균맨보다 준이가

0: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그게 네 특기냐?
1: 아!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일단 부딪혀보자.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이동! 아!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가 거든?
0: 멋이라!
1: 받아라! 상단 점프 드롭킥!
0: 아!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또 피해봐라!
2: 멈춰! 준이를 놔줘!
0: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 난 창협회에 없다고! 뭐야!
2: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0: 빛이라고!
1: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2: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타,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3: 왜? 나 불렀어?
2: 아니야!
3: 어머! 아름다워!
0: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강이었지롱!
1: 안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0: 넌 분명 내 세균 벌을 맞았을 텐데!
4: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0: 여러분, 지금입니다! 망했다!
2: 이겼다! 끝났어!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5: 이겼는데 배가 고파.
2: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4: 먹을 게 없겠뇨? 응? 여러분이 되찾았던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음식이 샘솟는 마법 항아리.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0: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1: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2: 이 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1: 루블리!
2: 이 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1: 핀!

0: 아무 깔고 한 땅이 1억이야?
1: 누구냐, 핀?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샘솟는 마법 판관이
1: 우와! 무엇이든 가능, 핀?
0: 물론
1: 그럼 햄버거, 핀?
0: 마법 판관이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더블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1: 최고다, 핀핀!
0: 당연하지, 이 몸은?
2: 핀핀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2: 그게 뭔데?
0: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1: 탕수육 김소생이 피자, 핀.
0: 마법 화가리 주문! 와!
1: 우와! 음식이 샘솟는다, 마법 화가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안 돌?
2: 초코바, 초코바, 빈초코 케이크, 초코! 와!
1: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풀셋!
4: 준이!
2: 초코 다음은
1: 군자!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0: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항아리 주문!
2: 도자!
1: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3: 이래도 괜찮은 건가? 어?
1: 오! 별 만나! 끝났다.
3: 준이, 응?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1: 이게 다 뭐야?
5: 아이.
1: 마법 항아리야, 이제 할 거만.
0: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1: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할 거만.
0: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적랑의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황금전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0: 따이!
1: 토니,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슈! 주니, 오니, 현신!
2: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1: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2: 여기 어디 뒀을 텐데?
1: 뭐? 내 머리에 뭘 넣어준 거야?
2: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1: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래야!
2: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1: 에? 뭐라고?
2: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3: 토니, 어?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2: 먹기 편한 음식?
1: 아!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4: 마법 항아리?
5: 무슨 속셈이야?
1: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5: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2: 먹기 편한 음식은
1: 화장!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5: 근데
1: 이게 무슨 소리지?
6: 이 소리는 설마!
3: 이런 재미라면 좋지 않지.
1: 시간 내는 나한테 맡겨.
5: 좋아.

0: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 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응?

0: 말도 없는 거지요?
1: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2: 네.
1: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0: 아니, 이 마법 항아리가 어디 갔지?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England, 96, penalties. I knew I was responsible for ending people's dream. I haven't let those fears stop me doing what I love.
2: Difficult time.
3: I think we're stuck.
1: Morning, team.
4: Hi.
1: This is Dr. Pippa Grange. We're going to be working on your mental resilience.
5: It's penalties for England at a World Cup.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나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하세요. AI와 함께 공부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처음 배우는 AI 우리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은 인공지능계의 가성비 끝판왕. 이거만큼은 AI로 공부하는 손해다. 바로 영어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다정한 영어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 강사라고 합니다.
1: 그럼 오늘 수업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2: 정말 간단해요. 챗 GPT를 쓸 수 있는 어떠한 기기도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준비해주세요.
1: 와, 상당히 간단한데요?
2: 자, 먼저 챗 GPT를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은 그냥 웹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사이트가 열렸을 텐데요.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뭔가 음파? 파형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요 친구를 누르면은 우리가 챗 GPT와 이렇게 타이핑 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말하기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1: 원래 이제 채팅으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 목소리로 한번 AI를
2: 그렇습니다.
1: 써볼 거다.
2: 네. 자, 그리고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페르소나가 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1: 캐릭터 같은 거죠.
2: 그쵸,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AI의 캐릭터 내지는 그 AI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영어 회화를 연습해 줄 수 있는 상대다.

0: 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필요한 페르소나는 아이와 비슷한 연령대를 설정해주고 아하, 또 성격도 뭐 쾌활하고 다정하게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필요하겠죠. 좀?
1: 자, 이거 보이스 이거 누르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해볼게요. 너는 미국인 남자아이 11살 텀이야. 지금부터 나랑 영어로 회화 연습을 할 거야. 일상에 관한 모든 대화든 괜찮아. 내가 이해하기 편한 영어로 쉽고 재미있게 먼저 영어로 시작해줘.
2: Hey, I'm Tom. So what's something fun you did today? Tell me about it.
1: I did soccer.
2: Oh, soccer sounds awesome.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Or was it a team practice?
1: I don't understand.
2: No worries. If anything's confusing, just ask me. I'll explain it in an easy way. Let's keep it simple. How did you feel after playing soccer today?
0: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를 뭔가 더듬더듬 말해도 우리 GPT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사커, 디드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3: 알아듣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페르소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0: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제가 초 5대 6대 기억을 좀 살려서 한번
0: 네.
3: Let's start again.
2: Of course, let's begin fresh. I'm ready whenever you are. Just jump in with anything you'd like to chat about.
3: I want to eat duck today.
2: Yum, that sounds delicious. Is tteokbokki one of your favorite foods? Do you like it super spicy or mild?
3: I hate spicy food. And I want to order combo too.
2: A nice combo of tteokbokki and some sweet crispy chicken sounds like a perfect meal.
3: 방금 문장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한국말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
4: 방금 내가 말한 건 그냥 떡볶이랑 달콤하고 바삭한 치킨 조합이면 완벽한 식사다 이런 말이었어. 편하게 두 가지를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0: 방금 전에 너가 얘기했던 문장을 나도 영어로 얘기해보고 싶은데 방금 네가 말한 문장에 다른 패턴들의 예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따라해볼게.
2: 알겠어. 아까 내가 말한 문장 구조는 A combo of A and B would be great.
0: 그래, 이거야. 이거.
2: 여기서 A랑 B 자리에 먹고 싶은 걸 넣으면 돼. 예를 들면 A combo of pizza and soda would be great. 또는 A combo of pasta and salad would be great.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돼.
1: Okay, then a combo of pasta and pizza would be great.
2: That's perfect. You've got it. Now we can imagine having that delicious pasta and pizza.
0: 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되게 즉석에서 막 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꽤나 긴 대화도 되게 잘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모르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좀 바꿔 말해보고 싶다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요청하듯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또 알아듣고 아,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선생님처럼 설명도 해주고 다시 영어 회화 연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3: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 좋습니다. 같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을 교과서 수행평가에 맞게끔 좀 대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3: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수행평가 때 뭐 병원에 가가지고 내 증상을 설명하는 걸 수행평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롤플레이를 AI랑 같이 한다, GPT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GPT랑 롤플레이를 할 때 네 가지를 말해줘야 해요. 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역할, 두 번째는 챗 GPT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로 할 거다, 나는 몇 학년이니까 뭐 2학년의 레벨에 맞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환자고 너는 의사선생님이야. 내가 병원에 감기에 걸려서 찾아가게 됐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에 맞는 쉬운 영어로 회화 연습을 시작해줘.
2: Hi there. I'm the doctor. What's bringing you in today? Are you feeling a bit sick?
1: I have a cold.
2: Oh, I see. What kind of symptoms do you have? Are you coughing, sneezing, or feeling tired?
1: I have a runny nose.
2: A runny nose. Got it. Have you also had a fever? Or does your head hurt at all?
1: I have a headache too.
2: I'm sorry to hear that. I'll check everything.

0: skin carefully. For now, make sure you drink lots of water and rest. We'll figure out a plan to help you feel better quickly.
1: And I have a stomach too.
0: It sounds like a rough day. Don't worry, I'm here to help.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Okay?
2: 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좀 문장도 길고 속도도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3: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게 있어요. 내가 뭔가 AI를 사용하다가 뭔가 막혔어. 뭔가 궁금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거를 그대로 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아,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방금 네가 말한 문장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0: Of course. I'll say what I said before, but slower. I said,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3: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진짜 속도 조절도 되고 다 좋잖아요.
2: 네.
3: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 AI가 말한 문장들조차도 내가 다 이해하고 직접 말해볼 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2: 그럼요.
3: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AI가 한 말을 한 문장씩 내가 한번 연습해보는 걸 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 AI가 발음도 듣고 교정도 해주기도 한답니다.
2: 오, 그런 그래서, 것까지 된단
3: 네,
2: 말이죠?
3: 네, 방금 전에 너가 말했던 문장 영어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할 거야. 너가 먼저 영어로 한 문장을 말해주면 내가 똑같이 그 영어 문장을 따라해볼게. 그럼 내 발음을 듣고 내 발음이 어땠는지도 교정해줬으면 좋겠어.
0: 그러면 내가 한 문장씩 천천히 말할 테니 네가 그대로 따라하고 나면 내가 발음 피드백을 해줄게.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1: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0: 잘 따라했어.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특히 gentle이나 tummy 같은 단어도 부드럽게 잘 말했어.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1: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0: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will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will처럼 부드럽게 연결하면 더 좋아. feel도 끝소리를 조금 더 길게 강조해주면 완벽해.
3: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써먹어야 한다는 거?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었네. 뭐 GPT로 대화 연습할 수 있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 가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2: 영어는 뭐 반복과
3: 그렇죠.
2: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3: 그렇죠,
2: 때문에
3: 그렇죠.
2: 실수해도 괜찮은 우리 AI 튜터와 함께 여러분들 많이 회화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안녕!
3: 안녕!
2: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생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대기에 계시지 말라고.
1: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일이 잘 못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0: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2: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0: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세운 정부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식층은 변절하고 지사들은 체포되고 임시정부라고 해도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세 30원도 낼 힘이 없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어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3: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0: 윤봉길이라며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3: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0: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왔습니다.
4: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0: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1: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0: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군 신학화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1: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0: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궁금해. 이 나라 제네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2: 따르시네.
1: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2: 아 왜요?
1: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0: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6: 병원 가자.
7: 이미 병원 가자.
8: 병원 가자.
9: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0: 나 집 생겼어. 근데 많이 오래된 밭도 있어. 근데 700평 그리고 혼자 남겨진 뽀삐까지. 그냥 둘 수 없어. 밥도 챙겨주고 가끔 우리 집 미자랑 산책도 했어.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너무 귀여워. 집을 샀더니 가족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 뽀삐 앞으로 잘 지내보자.
11: 에이요, 뽀삐 만나러 새내기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Let's get it! SNS 스타가 살고 있는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천. 굽이굽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귀가 먹먹해질 때쯤 반가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12: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1: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스타의 집이 맞는지 얼른 가보시죠. 어, 맞아요? 제대로 찾은 거죠? 서울에서 꼬박 3시간을 달려온 끝에 마주한 영상 속 그 집. 아, 그런데 좀 어수선하네요. 공사 중인 건가? 빈집인 것 같은데. 아,
13: 빈집인데? 개도 없고? 아, 어떡하지?
11: 그러게요. 개까지 행방불명. 이렇게 허탕치는 걸까요?
14: 어, 계세요?
13: 네. 어쩐 일 오셨죠? 왜 일하러 오신 거예요?
11: 아, 네, 일하러 오긴 네, 왔죠.
1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왔는데 네. 지금 강아지가 여기 없네요.
13: 아, 지금은 여기는 없고요. 개구멍 있는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옆집에 있어요.
11: 개구멍이요? 개구멍 치고는 좀 크기가 큰데요? 이거 동굴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어,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네요. 넌 누구니? 통행료 받으러 왔니?
16: 네, 궁금하면 500원.
17: 아이, 귀여워라.
18: 안녕하세요.
19: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7: 안녕하세요.
18: 어머, 뽀삐야.
17: 저희는 이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그 빈집에 있던 그 개는 어디 있어요?
18: 얘가 뽀삐예요.
19: 얘가 뽀삐예요.
17: 아, 얘가 뽀삐예요?
18: 네.
11: 어머나, 아주 시원하게 깎았네.
17: 근데 털이 하나도 없네요.
18: 밖에서 살던 강아지라서 진드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미용 시켜가지고 데려왔어요.
17: 아,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있구나.
19: 네네. 털을 깎았더니 애가 다른 애 같죠?
11: 사자에서 곰돌이로 변신한 뽀삐. 반가워. 어, 얘는 또 누구야? 아유, 귀여워라.
17: 아니, 지금 저 친구는 누구예요?
18: 저희 집 강아지 미자예요.
17: 아니,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19: 아, 개명했습니다. 원래는.

0: 구름이었는데 여기 시골살이 하니까 미자라고 바꿔줬어요.
1: 아, 직접 지으신 거예요?
0: 네네. 미자하고 우리도 한 번씩 웃으려고.
2: 우리 미자는 바지를 어디서 샀을까? 찰떡이다, 야. 가족이 된 지 이제 한 달 됐대요.
3: 아, 피해. 도망가.
0: 뽀삐야, 미자한테 가봐. 미자가 딴짓해 저렇게. 뽀삐를 우리가 데리고
2: 미자가 있으면. 뽀삐를 본체에 만취하네요.
0: 우리가 요즘에 뽀삐를 이뻐하니까 미자가 저렇게 딴짓해요.
4: 혼자 있게 놔둬요, 좀. 미자씨, 나하고 얘기 좀 해.
1: 아니, 그 집을 샀는데 개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 뽀삐 혼자 저희 집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밥이랑 이런 것만 챙겨주다가 집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뽀삐까지 이제 저희 가족이 된 거죠. 네.
1: 집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0: 네네. 지금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2: 아, 딱 한 사연이 있었구나. 뽀삐는 현재 글램핑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엄마와 누나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영업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대요. 알고 보니 뽀삐 덕분에 단골 손님도 생겼다네요. 이야, 대단한데? 한 달 치고는 너무 터줏대감 같은 뽀삐. 벌써 적응을 끝낸 걸까요?
3: 처음엔 왕래가 없었다가 뽀삐가 그 개구멍을 자기가 파놨더라고요. 풀숲을 이렇게 자기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그 구멍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많이 놀러 오고 미자랑도 자주 놀고 했었거든요.
2: 개구멍을 판 주인공이 뽀삐였네요. 뽀삐의 전용 통로를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크게 만들었대요. 뽀삐는 지금도 개구멍을 수시로 이용하는데요. 공사 중인 옛집을 감시하는 걸까요? 뽀삐야, 너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지? 옛날 집이 바뀌는 게 싫은 거야? 공사 소리가 무서울 법도 한데 한참 동안 옛집을 바라보는 뽀삐. 아, 여기가 뽀삐 집인가 봐요. 판자리 엮어서 만든 수제 계집이네요. 뽀삐는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 이리 와. 응? 바로 옆이니까 자주 놀러 오고 그래.
2: 뽀삐를 자주 보셨나 봐요.
6: 여기 자주 와요? 뽀삐가?
5: 예, 뭐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데니까 자주 오죠. 너무,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누가 이렇게 이쁘게 깎아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로 올 거 아니야. 예, 또 이렇게 적응하면 이제 좋아지겠어.
2: 맞네요. 공사가 끝나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올 뽀삐.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3: 뽀삐! 여기 있었어! 뽀삐! 여기 있었어! 왜 여기 있어? 뽀삐,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 일로 와, 기다려.
2: 뽀삐가 할아버지와 살았나봐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매일 빈집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데요.
3: 할머니 신발.
2: 아, 그러고 보니 뽀삐 집에 옷이 하나 있었죠? 할아버지 옷이라네요.
7: 할아버지 옷인지 아나 봐.
2: 이게 뽀삐가 아끼는 옷인가요?
3: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뽀삐가 옷더미를 파헤쳐서 할아버지 옷이랑 할머니 신발을 자기 집안에 갖다 놨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빈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웠어요.
2: 작년 9월 할아버지와 갑자기 이별하게 된 뽀삐. 설상가상 몸이 안 좋았던 할머니마저 떠나고 홀로 빈집에 남아 세 번의 계절을 보냈는데요.
0: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우리

0: 저희가 계속 밥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정이 들은 거예요, 저희도.
1: 새로운 가족과 집이 생겼지만 뽀삐는 아직도 옛집을 찾아간대요. 보물찾기 하듯 구석구석 살펴보는 뽀삐.
2: 여긴가? 아니면 여기?
1: 점점 옅어지는 냄새를 붙잡고 싶은지 계속 코를 벌름거리는데요. 할아버지와 추억이 많은가 봐요.
3: 할아버지 냄새 나는 게 있어? 이제 여기 치워야 되는데 어떡해.
1: 매일 비닐하우스를 찾는 뽀삐 때문에 철거를 미뤘다는 보호자. 할아버지가 뽀삐를 많이 아끼셨나요?
3: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도 뽀삐를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할아버지가 산책도 같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계속 오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채워줘야겠죠?
1: 동네에서 알아주는 단짝이었던 할아버지와 뽀삐. 이제 보니 사랑받은 티가 나네요.
4: 충분히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게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8년을 여기서 살았으면 여기가 익숙하죠. 당연히. 동물들은 익숙한 대로 갑니다. 네.
1: 뽀삐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이곳을 오는 걸까요? 자, 이제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야겠죠? 이곳은 뽀삐가 주로 생활하는 카페 앞 마당. 8년 견생 처음으로 장난감도 선물 받고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단을 유독 어려워한대요. 예전에 살던 집에선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없었나 봐요. 뽀삐야, 우리 해보자. 으쌰, 으쌰. 정상에서 맛본 간식은 어때? 그런데 이때 뽀삐를 노려보는 미자. 뽀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자야, 왜 그러는 거야?
3: 미자가 우울한
0: 미자가 우울해졌어요, 이제. 뽀삐를 이뻐하니까 얘는 안 쳐다봐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뽀삐랑 친하게 지내. 응?
1: 미자야, 뽀삐가 그렇게 싫어? 이상한 건 원래 친한 사이였대요.
3: 뽀삐가 저희 집 오기 전에는 자주 놀았어요, 잘. 둘이.
0: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둘이 사이가 좋아질까? 뽀삐야,
3: 뽀삐야.
0: 우리 청소하고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알았지?
2: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0: 옳지, 옳지, 옳지. 너 나가니까 쫓아나가려고 그런다, 야.
3: 밖으로 나가서 안 들어올까 봐. 지금 여기 이렇게 문으로 닫아놓고.
0: 뽀삐를 위해서 또 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5: 그럼 이거 만든 거예요?
3: 네,
0: 예.
3: 자꾸 탈출하고 이래가지고.
1: 아니, 글쎄, 외박한 전적이 있다지 뭐예요? 문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뽀삐도 이제 한숨 푹잘 거예요. 고양이 가족들도 한가로운 오후. 너희들 어디 가니? 이거 뭔가 싸한데요?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떡해? 더큰 문제는 뽀삐가 사라진 거예요. 미자야, 너 뽀삐 못 봤니?
2: 전 아무것도 몰라요.
1: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던 도중, 미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미자야, 네가 범인이었어? 이게 웬 떡이냐며 뽀삐도 탈출. 샅샅이 뽀삐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뽀삐야, 너 어디 간 거야?
5: 여기 옆집에도 뽀삐가 안 보이던데?
3: 없어요?
5: 예.
0: 아, 그래요?
3: 그럼 아마 저기 옆 동네에 간거 같은데?
1: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걸어서 가기엔 꽤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뽀삐야, 이 마을에 있는 거 맞지? 그치?
5: 저 뽀삐 아니야, 뽀삐?
1: 어디요, 어디? 어, 도로는 위험한데? 어, 뽀삐 맞네요. 야, 뽀삐야, 같이 가.
2: 아이, 참.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 꼭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처럼 도망가기 바쁜 뽀삐. 익숙하게 마을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데요. 뽀삐야,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야? 이때 뽀삐를 보고 달려오는 한 녀석. 너희들 아는 사이니?
6: 똑같이 생겨요.
1: 똑 닮은 두 녀석이 약속한 것처럼 어디론가 가는데요.
2: 왜 이제 왔어? 애들 다 온대? 그럼.
1: 마을 개들 다 모일 태세. 진순이, 너도 뽀삐 때문에 나왔니? 마을 한복판에 열린 개 반상회.
7: 아, 뭐라고? 뽀삐가 왔다고? 너 내가 지각하지 말라고 했지?
1: 아, 이 뽀삐의 일탈 어쩌면 좋죠?
4: 너무나도 당연하죠. 거기 재밌는 게 있고 지금 암컷 친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걱정이네요. 이거는 그냥 진짜 탈출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험이 있던 애들은 절대 이거 포기 안 해요.
8: 어머, 또 왔어. 이렇게 우리 집에 개가 그렇게 많은가?
1: 주민들도 다 아는 개 모임이래요.
9: 하루에 저녁에 여기서 자고 갈 때도 있어.
10: 자고 와요?
9: 아예 안 가고 자, 밤에 있고 그 가라고 쫓아보려도 안 가고 돌아오더라고. 얘도 같이 덩달아서 여기서 자요. 그리고 현관 앞에서 자더라고.
1: 홍길동 같은 뽀삐 때문에 바쁜 누나.
3: 뽀삐! 뽀삐! 일로 와!
1: 누나의 부름에도 딴청 부리는데요.
8: 얘는 아무나 따는 것 같아. 안 해? 낯가림 안 하는 것 같아, 뽀삐.
3: 뽀삐!
8: 얘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 얘가.
3: 뭐 때문에 오는 거지, 뽀삐가?
8: 응?
3: 응? 뽀삐가 여기 왜 맨날 올까?
8: 찾아왔나?
1: 뽀삐는 정말 할아버지를 찾으러 먼 길을 달려온 걸까요?
3: 할아버지랑 온 적이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찾으러 오면 맨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뽀삐를 데리고 산책을 여기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뽀삐 가자. 야, 가자.
1: 어? 우리가 알던 뽀삐가 달라졌나요?
3: 가자.
1: 뽀삐의 고집은 네. 처음 보는데요.
3: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1: 아이고, 엉덩이에 꿀 발랐네, 꿀 발랐어. 우리 뽀삐 고집이 세구나.
3: 가자.
2: 아우, 집에 가기 싫다고요. 난 좀 저리 가. 에휴.
1: 눈이야, 눈치 챙겨. 뽀삐 화났다.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강제 연행됩니다. 누니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을 벗어나니 뽀삐도 잘 따라가네요. 앞장서는 거야? 길 잃어버리진 않겠다.
3: 안녕하세요. 예, 뽀삐. 뽀삐, 할아버지네 강아지. 아, 예. 그 할아버지네 강아지 있잖아요.
11: 할아버지네 거예요?
3: 아, 제가 미용시켰어요.
11: 하느라고?
3: 아니, 제가 키우려고.
12: 엄청 늘씬해지고 이뻐졌네?
3: 그쵸.
12: 야, 뽀삐야. 맨날 가면 잘 있었어? 이랬는데. 뽀삐야. 잊어먹었을까? 혼자 많이 왔다가 됐어.
2: 어? 우리 집에 자주 오셨었죠?
12: 얘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소고기만 드셔가지고 얘 맨날 소고기만 먹었어. 어? 엄청 이뻐해요, 걔들. 엄청 이뻐했죠. 뽀삐야, 할아버지 잊어먹었을까? 안 잊어먹었을까?
3: 근데 그 자기 집에 할아버지 옷 같은 거 저희가 봉지에 써놨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 헤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옷을.
12: 엄청 친했어. 할아버지가 걔를 워낙 좋아해.
13: 아, 엄청 친한 느낌이 들으셨어요?
12: 예, 예, 예. 엄청 친해. 멀리도 안 떨어져. 꼭 발등으로 지나가고,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고. 아침마다 많이 운동을 같이 해서 나라. 그 오라버니하고.
3: 가볼게요.
12: 한번 놀러 가봐야
3: 돼. 네. 가자.
12: 안녕.
1: 마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뽀삐 사랑. 바늘과 실처럼 돈독한 사이였대요. 그래서일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0: 변한 것 같아요.
1: 견생의 전부였던 할아버지와 이별한 뽀삐.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와, 고기 파티 하시나 봐요. 공사 작업자분들의 식사 시간인데요. 저기 그 따가운 시선 안 느껴지세요? 고기 맛 좀 안다는 뽀삐.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만큼 고기를 듬뿍 맛봤대요.
2: 뽀삐?
3: 뽀삐야, 일로 와 고기 먹어.
1: 아유, 근데 계단에 가로막혀서 안절부절. 어떡해. 뽀삐는 왜 못 올라갈까요?
4: 얘는 계단에 대해서 지금 조화가 안 맞네. 근육의 조화가. 몸에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콕 몸이 삐걱삐걱대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개들이 편해하는 건 한번 올라갔을 때 네 발이 한 곳에 있어야지 편해요.
1: 딱 봐도 불안한 모습. 뽀삐야, 그럼 고기는 포기하는 거야?
2: 온다. 올지.
3: 올라왔다. 일로 와.
1: 이래서 아는 맛이 무서운가 봐요.
3: 손 한번 했다, 손.
2: 앉아 할 수 있어, 앉아.
3: 앉아. 잘했어.
5: 개인기 보여줬으니까 빨리 주세요. 야, 황홀한 맛.
1: 멈출 줄 모르는 뽀삐의 고기 먹방. 너 과식 중이야. 야, 이 눈빛은 반칙이지.
6: 혹시 너무 착하고 이뻐요. 애처롭게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뻐라. 많이 먹어.
2: 그래서 사료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고기를 먹어서.
1: 네, 고기 맛을 알면 사료는 맛이 없겠죠. 아이고, 어떡하니 뽀삐야. 덕분에 고양이들이 포식한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2: 미자, 뽀삐 일로.
7: 왜, 안 가? 언니한테?
2: 뽀삐 일로. 미자.
1: 방금 뭐가 지나갔죠? 슈퍼맨이야, 뭐야?
2: 뽀삐 일로.
1: 반면 뽀삐는 한없이 작아지는 중. 계단도 문제지만 한 번도 실내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다는 뽀삐. 그래서 더 걱정이래요.
2: 겨울이나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고 추우니까 그때는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긴 해요. 뽀삐 일로.
1: 무작정 밖에 둘 수 없어 잠잘 공간을 마련해 준 보호자. 밖이 보여야 마음이 안정되나 봅니다. 미자가 장점 좀 알려주라. 뽀삐는 과연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뽀삐의 외로운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꼭두 새벽부터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뽀삐. 할아버지가 그리운 걸까요?

0: 여기 없어지면 어떡하냐? 뭔가 이제 할아버지 옷도 다 치워야 돼.
1: 이제는 뽀삐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는 누나가 있는데요. 뽀삐가 할아버지 껌딱지였던 시절을 알고 있기에 말릴 수 없다고 하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저 뒤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가고 싶은 데가 있나 봐요.
3: 누나, 나만 따라오라고.
2: 그 할아버지 돌아가

0: 가지고 저희가 키우기로
1: 에,
0: 해가지고.
1: 그러구나. 아이고, 귀엽네.
0: 그 집에 할아버지 얘
1: 예.
0: 혼자 남겨져 있어가지고.
1: 아, 그렇지. 예.
0: 응.
1: 아이고. 일단 외로워서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녹이 나간 것처럼 있더라고요. 카라반에서 또 이렇게 봐주니까 다행이죠. 옆에 이웃에 또 그런 분이 없으면 이건 뭐 혼자서 뭐 누가 뭐 먹을 걸 줘야지 살지. 그 문제 들깨가 되는 거야, 풀러놓으면. 누가 보호하지 않으면.
2: 다행히 좋은 가족을 또 만난 뽀삐. 그런데 뽀삐야, 너 어디 불편하니? 고작 1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숨을 가쁘게 쉬네요.
3: 뽀삐야, 집에 가자. 케케거리네.
4: 왜 그러지? 안 깔려고.
2: 뽀삐의 몸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고 기침까지 하는 뽀삐. 걱정되는데 뽀삐 어떡하지? 최근엔 눈도 긁기 시작했대요.
5: 좀 눈도 한쪽이 왼쪽인가가 조금 안 좋아 보이고,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으니까 또 무슨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에요.
2: 진드기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죠.
6: 진드기 여기 또 있어.
2: 이 작은 몸에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있었대요.
0: 그래도 거의 많이 잡아주고 약도 놔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진드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 그동안 산으로 들로 종횡무진했던 뽀삐는 진드기의 표적이었죠. 어휴, 아팠겠다. 미자야, 너 혹시 진드기 옮을까봐 피하는 거야?
0: 미자, 일로 와. 미자, 일로 와. 미자, 이거 까까. 미자, 일로 와.
2: 언니의 애타는 부름에도 모른 척.
0: 미자, 일로 와. 그래서 불러도 안 와요, 미자가.
2: 미자는 뽀삐와 가족이 되기 싫은 걸까요?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서먹한 관계. 너희 둘, 얼른 설세 만나야겠다. 보호자님들도 걱정되시죠?
0: 밖에서 계속 살면은 그런 질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키웠으면 하는데 이제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은 미자도 있으니까 미자랑 관계도 그렇고
5: 얘가 자기 집을 좋아하겠지만 이제 계집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안에도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치워줘야 될지 남겨둬야 될지 그런 것도 조금 네,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2: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가족을 만난 뽀삐. 행복함도 잠시.
7: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2: 예상치 못한 설샘의 촉진이 솔루션에서 공개됩니다. 뽀삐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
8: 누군데 누구? 설마 설샘 오신 거야?
2: 딩동댕. 바로 설샘인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9: 너 뽀삐구나,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9: 아유, 귀여워.
0: 안녕하세요.
9: 얘가 미자고.
0: 미자고
9: 뽀삐.
0: 뽀삐예요.
9: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0: 네네.
2: 네. 설샘과 스타 뽀삐의 기대되는 만남.
9: 엄청 많아질 텐데.
2: 뽀삐도 설샘 기다렸구나.
9: 얘 뭐야, 얘 성격이. 뽀삐는 보자마자 그냥 사회성이 없는데요?
0: 성격 너무 좋아요.
9: 왜?
0: 손님들 오면은 먼저 가서 반기고 그러거든요.
9: 너 여기 이제 마스코트 되는 거야? 할아버지랑 살 때도 할아버지가 이뻐는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9: 맞죠?
0: 엄청 예뻐하셨어요.
9: 엄청 이뻐하셨었죠? 거기다가 사실은 도시에서 못 누리던 걸다 하고 살았던 것
0: 네.
9: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기 가족이 돼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될놈 되래.
2: 다 뽀삐의 복이죠. 다행이야. 이번엔 뽀삐의 옛집으로 가볼까요?
0: 저기가 뽀삐가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9: 아, 저거구나.
0: 뽀삐집, 네.
9: 그래서 저 안에다가 할아버지 옷
0: 네.
9: 막다 갖다 놓고
0: 네네.
9: 괜찮아요. 치워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저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 반대로 생각해서 저 집이 없으면 불행할까? 일상생활에 지금 지장을 끼칠까?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0: 지금 저희 집에서 적응 잘하고 잠도 잘.
9: 네. 그래서 저것도 사실 두고 싶으면 둬도 되고요. 없애고 싶으면 없애도 돼요. 얘는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애.
0: 상관이 없구나, 네. 뽀삐는.
6: 근데 뽀삐가 입냄새가 진짜 심해.
9: 맞아요.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걸 원래 이건 다 치료받아야 돼. 이거 다 뽑아야 돼요. 여기도 뽑아야 될 것 같고 얘 앞니는 다 뽑아야 돼요.
4: 네? 다 뽑는다고요?
9: 지금 냄새는 다 이 앞니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치료하면 냄새 다 사라져요.
6: 제 손에서 그 뽀삐 입냄새나 이런 게 나잖아요. 그 손으로 미자한테 간식을 주면 미자가 안 먹어요.
9: 네, 이거 완전 염증 냄새거든요. 본능적으로 염증이라는 거는 전염성이나 내 몸을 그러니까 나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아, 이거는 나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럼 계속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4: 설마 입냄새가 문제였을까요? 얼른 미자를 만나보죠. 그 전에 견생 처음으로 실내에 들어온 뽀삐. 설쌤, 어떤가요?
9: 제가 또 하나 걱정했던 거는 뽀삐가 밖에서만 살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의 바닥에 미끄러운 느낌 때문에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여요. 보통 밖에 살던 아이들 실내에 딱 들어오면 이 마룻바닥 느낌 때문에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근데 미끄러지지만 않습니다.
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네 둘 좀 보세요.
6: 도망가.
8: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6: 미자, 일로. 미자.
9: 돌아오는 거야.
6: 미자,
9: 지금 얘 뽀삐가 있어서 일로. 직진으로 못 와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얘가 멀어져야지 와요.
6: 맞아요.
4: 하지만 싸우지 않는 건 좋은 징조래요.
9: 저는 약간
6: 각자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9: 개들끼리의 관계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더 꼬여요. 나중에 이렇게 괴롭힐 때 조금 한번 놔보세요.
6: 싸우게?
9: 네. 그러니까 그래야 얘도 이게 싫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중간에 계속 끊는 거예요. 너네끼리 한번 부딪혀서 선을 만들어보고 너네끼리 소통해봐. 이래야지 친해져요. 충분히 친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으니까.
4: 시간이 걸려도 너희들한테 맡겨볼게. 잘할 수 있지? 다음 솔루션은 뭐예요?
9: 계단을 조금 못 올라가거나 이렇게 못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다리. 네, 특히 지금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소형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무릎이거든요.
4: 이웃 마을까지 건너갔던 뽀삐. 괜찮나요?
9: 너무 튼튼해. 너무 튼튼해. 와, 술개골 완전 튼튼해.
6: 그거 걱정했었는데.
9: 네, 술개골 완전 튼튼하고.
4: 와, 100만 불짜리 다리네요. 단지 계단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래요.
9: 우선은 가장 쉬운 걸로 여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조금 연속적으로 뛰는 걸 연습을 시켜볼 거예요. 뽀삐. 옳지. 우선은 이런 데서 칭찬 먼저 하고 뽀삐. 옳지. 그렇지. 이런 연속적인 게 있어야 돼요.
4: 자꾸 두 번째 계단에서 멈추는 뽀삐. 이럴 때 필요한 건 반복 훈련뿐. 뽀삐야, 힘내.
6: 옳지.
5: 점점 부드럽게 자라네요.
9: 네.
4: 확실히 나아진 실력. 뽀삐 참 잘했어요. 그럼 심화학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9: 아까보다 확실히 이제 난이도가 네. 높죠. 경사도 더 가파르고요. 이 폭도 되게 좁아요. 아까 했던 기억이 좀 남아있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다시 천천히.
4: 호기롭게 도전. 하지만 아우 아프겠다 뽀삐야.
9: 얘는 네 발이 다 올라와야 되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5: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참 걸리는구나.
9: 네. 타닥 타닥 타닥을 못해요.
4: 다시 한번 도전하는 뽀삐. 이제 이 간식 보이지?
9: 방금처럼 네. 이 조화가 맞아줘야 돼요. 그렇죠. 오. 방금 처음 해봤어. 자, 세 칸까지만 빠르게 해보자.
4: 이번엔 끝.

0: 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지. 오. 그렇지.
2: 빨라졌어.
0: 아이고, 이번에도 포기.
3: 내려오는 건 이제 너무 잘해.
4: 고민해, 고민한다.
2: 고민하고 있어. 올라가, 올라가. 으쌰. 으쌰. 아, 힘들어, 힘들어.
3: 너 그걸 할 수 있는 피지컬은 다 가지고 있어.
0: 모두가 응원하는 그때. 우와, 뽀삐가 무서움을 극복했어요.
3: 옳지, 옳지.
2: 왜 거기까지 올라갔지?
3: 옳지. 어? 잘했다. 자신감이 좀 생겼어. 방금처럼 타닥, 타닥, 타닥을 해야 돼요. 타닥, 타닥, 타닥을.
2: 몇 번만 하면 이제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
0: 뽀삐 사전에 포기란 없다.
3: 그래서 산책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요즘 진짜 특히 이런 환경에서 산책할 때 진드기들이 강아지들이 내뿜는 채취나 호흡의 그 냄새를 맡아서 기어오는 건데 우리한테 약간 이 위장막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어디에 많이 하냐면 털이 없는 부위에 많이
4: 귀에만 털
3: 맞아요 귀나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얼굴 하는 건 그러니까 배 쪽 배도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문 쪽도 많이 붙어요.
0: 아유, 발걸음에 리듬이 가득한데?
3: 줄이 당겨졌을 때 오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지금은 줄을 당기면 얘 안 올 거예요.
2: 얘 안 움직여. 생각에 잠겼어.
3: 네. 그러면 뒤로 한 번만 당겨볼게요. 가자. 처음에 그냥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 아유, 참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3: 가자. 옳지. 이런 연습들을 좀 해야 돼요. 지금은 이쪽으로 오기 싫어요. 근데 땡겼더니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고 근데 결국 그래서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칭찬받는다. 잡아서 땡겨보세요. 이제 더 안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4: 가자.
3: 한번 그냥 계속 땡겨보세요. 땡겨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4: 옳지.
0: 자유로운 산책이 몸에 밴 뽀삐.
3: 이런 데 다니면 당연히 진드기가.
2: 뽀삐 가자.
3: 자,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옳지. 네.
0: 목줄에 잘 적응해보자, 뽀삐야.
4: 가자, 뽀삐. 옳지.
3: 그렇지. 아, 근데 진짜 힘들어한다, 얘.
4: 가자, 가자.
0: 짧게 솔루션을 받아봤는데 뽀삐가 금방 지쳤는데요. 날이 더운 걸까요?
3: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호흡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4: 네.
3: 근데 호흡수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런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심장사상충 가능성이 좀 많이 의심이 돼서 오늘 너무 뭘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좀 걱정이신 부분들 어디 있으세요?
4: 그리고 눈 한쪽을 계속 떨고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오른쪽.
0: 설마 알레르기 반응인가요?
3: 네, 지금 바로 빼주고 싶다.
0: 어우, 언뜻 봐도 수십 마리
3: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안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서 눈이 간지럽고 불편할 거예요. 열 마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0: 설쌤, 빨리 도와주세요. 급히 뽑아낸 안충.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4: 뽀삐야, 괴로웠겠다.
3: 병원에서 식염수 쏘면서 잡아서 해줘야 돼.
0: 뽀삐야, 조금만 참아. 서둘러 달려온 병원.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예, 좀 사연이 있는 친구거든요.
6: 네.
3: 그래서 지금 나이가 8살인데 네. 견생 첫 동물병원입니다.
6: 아, 그래요?
3: 네.
6: 아, 치석이 되게 심하네.
3: 네, 이빨이 많이 안 좋아요.
6: 네. 사상충약 같은 것도 안 했겠죠.
3: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가장 네. 걱정되는 게 그건데 진드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었고 교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치고 호흡수도 좀 빨리 올라가고 안충이 양 안에 다 지금 네. 있어서 네. 한 3마리는 끄집어냈는데 나머지는 좀 소독하고 네. 좀 깨끗하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3: 네.
6: 혈액 검사도 좀 해보고 사상충 검사랑 진드기 검사랑 그다음에 혈액 엑스레이랑 초음파랑 이렇게 네. 한번 볼게요.
0: 뽀삐가 부디 괜찮아야 할 텐데요.

0: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한 뽀삐. 견생 첫 검진에서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1: 심장 꽤 큰데?
2: 심장 초음파도
0: 심전이 크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심각한 분위기의 진료실. 선생님, 뽀삐 괜찮은 거죠? 마지막으로 안충 제거.
3: 예, 많아요.
0: 그동안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3: 애들이 같이 마취가 돼버렸네.
0: 그 나쁜 녀석들, 뽀삐 눈에서 떨어져. 빨리 떨어지라고. 남은 한 마리까지 깔끔하게 제거 완료.
4: 시원하겠다.
0: 너희들 또 뽀삐한테 오면 혼난다.
3: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5: 심장이요.
3: 그죠. 저도 그게 제일 좀 걱정이기는 해요. 뽀삐를 선뜻 이렇게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5: 저희가 아니면 그냥 얘는 혼자겠구나.
3: 그쵸.
5: 라는 생각에 어쨌든 저는 뽀삐 집에 저희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3: 그러네요.
5: 뽀삐가 원래 살던 애니까 약간 그래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3: 그래서 네. 너무 얘는 정말 네 운이 좋은 아이예요.
5: 할아버지랑 지냈어도 저희랑도 추억이 있어서
3: 네.
5: 그렇게는 절대 보낼 순 없을 것 같았고
3: 네. 건강하기만 해라.
5: 그러니까요.
3: 건강하기만 해.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고 애가 탔어요, 선생님. 우리 뽀삐 괜찮은 거죠?
6: 뽀삐 뭐 이것저것 검사해봤는데요. 일단 친구가 심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 심장이 커져 있고 그다음에 심장사상충도 감염돼 있고 진드기 매개하는 질병 중에 아나플라즈마, 에를리키아 이 두 가지 질병도 감염돼 있어요.
7: 킥킥거리는 게 심장 때문에 그런
6: 네,
7: 거예요?
6: 네, 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 양쪽 심장이 다 문제가 있어서 유난히 더 힘들어할 거예요.
0: 뽀삐가 심장병이라고요?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3: 지금 좌심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가 단계를 한 몇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6: 한 2기 정도 볼 수 있어요. 예, B1 단계로 볼 수 있는데
3: B1이면 뭐 B1, B2면 그래도
6: 네.
3: 뭐 아주
6: 아직 막 심한 상태는
3: 네,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 네. 관리를 해줘야 되고
6: 네.
3: 이게 약간 이게 다른 애들은 보통 하나씩만 오는데
6: 그렇죠.
3: 이 두 개가 같이 네. 온 거예요.
7: 그러면 산책 시간도
6: 산책 시간은 짧게. 지금은 좀 짧게 하셔야 돼요.
3: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좀 치료가 되고 약으로 컨트롤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혈액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6: 다행히 근데 혈액검사에서는 다 괜찮아요. 간 수치도 괜찮고 콩과 수치도 괜찮고 혈당도 정상이고 중성지방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전해질도 정상이고 예, 백혈구다 그런 것도 정상이고
3: 네.
6: 빈혈도 없고.
0: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결과는요?
6: 잠깐만요.
0: 에? 또 왜 그러세요, 선생님? 뽀삐도 긴장한 순간.
6: 잠깐만요. 여기 고관절 부러졌던 것 같은데.
8: 어?
6: 잠깐.
8: 예전에?
6: 예.
8: 네.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무슨 천운으로.
6: 그러니까 예전에 부러졌다가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
7: 아...
6: 고관절이 약간 비틀어지고 여기가 약간 일그러지고.
7: 부러진 게 어떡하다 부러진 거예요?
3: 교통사고겠죠?
6: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7: 붙으면은 그런 상관이.
6: 예, 이거 예전에 다쳤던 것 같아요.
3: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6: 네.
3: 네. 아, 너 어떻게. 어떻게 했어? 이건 아팠을 텐데 많이.
6: 그러게요. 고관절은 지금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무리하지 않게 운동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0: 앞으로 뽀삐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죠?
6: 심장약은 앞으로 심장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치석이나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사상충 치료한 이후에 마취해서 스케일링도 하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심장사상충부터 치료해보자. 뽀삐 화이팅!
3: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우선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장병.
5: 저도 예상했던 대로 그냥

0: 완전 건강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심각한 것까지는 안 가서 잘 치료하고 이겨내야죠, 고비가. 아까 눈에서 그것도 진짜 너무 많이 뽑았고, 그 벌레를.
1: 이제 잘해주면 되죠.
0: 그쵸.
1: 네. 그래서 저도 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될놈될 뽀삐,
0: 네.
1: 다 아픈 거다 나아서 조금 더 활발하게 뛰어놀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뽀삐와 미자가 함께 산책을 하네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고 있대요. 매일매일 옛집도 들락날락,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함께 기억하고 있답니다. 아참, 식탐 좋은 뽀삐는 약도 잘 먹는데요. 뽀삐야, 다시 행복한 견생 사는 거야.

0: 채팅하면 안 좋을 수도 안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아, 우리 괜찮아, 괜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세상에.
2: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그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0: 여기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9: 시간 없어. 어디?
10: 조심.
11: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12: 폐와 관련된 단서?
13: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1: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13: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4: 여기 사막이잖아요.
15: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9: 오, 밀렸어.
14: 여기 도대체 뭐지?
9: 무서워.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시간 없을 때 후딱 해먹을 수 있는 초간단 덮밥 세트. 씹을수록 뿜어져 나오는 깊은 감칠맛이 일품. 버섯과 베이컨의 맛있는 장점만 쏙쏙 담긴 버섯 베이컨 덮밥부터 함께 볶으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토마토와

0: 달걀. 최고의 건강식이자 별미. 새콤 담백한 토마토 달걀 덮밥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 찰떡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마땅히 반찬이 없는 날 덮밥 요리는 정말 유용한데요. 고소한 버섯과 씻는 식감이 좋은 베이컨. 이 두 개가 합친 덮밥 요리.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오늘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2: 일단은 팽이버섯 덮밥 요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팽이버섯이 들어가고요.
1: 맞아요.
2: 그리고 파. 네. 그리고 약간 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 베이컨을 좀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간장, 그리고 맛술, 그리고 약간의 물과 예. 설탕, 그리고 담백함을 더해줄 지금 계란 노른자까지 준비했습니다.
1: 달큰한 양념장에 잘 어울리는 맛있는 한 끼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섯 베이컨 덮밥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되죠, 셰프님?
2: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채소부터 한번 저희 썰어보도록 할까요?
1: 네.
2: 자, 저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섯 덮밥이니까
1: 어제 저희가 또 전으로 활용했던
2: 네. 끝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버려주시고요.
1: 예.
2: 그리고 팽이버섯은 한 1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1: 오늘 좀 잘게 들어가네요.
2: 네, 요거는 오늘 양념에 제가 좀 절일 예. 거거든요. 한번 살짝 한번 끓일 거라서.
1: 아, 양념에 팽이버섯 들어가는구나.
2: 네, 요렇게.
1: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아삭아삭한 느낌이 너무 좋죠?
1: 예.
2: 자, 요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쪽파를 이렇게.
1: 크기를 다 맞추시네요. 이것도 양념장이 들어가나요?
2: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1: 아, 고명으로.
2: 고명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항상 제가 요리할 때 보면은 사이즈가 비슷해야지
1: 맞아요.
2: 요리가 접시가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1: 정말 많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이렇게 쪽파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1: 예.
2: 자, 요렇게. 아, 이렇게 올려주시고.
1: 자, 채소 손질은 끝났어요.
2: 끝났습니다.
1: 예.
2: 오늘 아주 정말 초간단 요리고.
1: 네.
2: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썰어볼 텐데.
1: 자,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베이컨이에요.
2: 베이컨 뭐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1: 그러게요. 네. 사실 이 베이컨은 정말 조리도 간단하고.
2: 네네.
1: 들어가는 활용도도 정말 높고. 그쵸?
2: 맞습니다. 요거를. 베이컨도 좀 비슷한 사이즈로 살짝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베이컨 이름 자체가 맛있어 네. 보이지 않나요?
2: 베이컨이요?
1: 예.
2: 맞아요. 베이컨만 들어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예. 맛있겠다라는 건 보장되어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니까.
1: 자, 이렇게 베이컨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2: 네.
1: 셰프님, 이제 뭘 하면 되나요?
2: 자, 이제 베이컨부터 좀 노릇하게 한번
1: 네.
2: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베이컨. 가볼까요? 자, 베이컨을 볶는다. 너무 신나는 일 아닌가요?
2: 맞아요.
1: 예.
2: 전 베이컨 볶으면은 그냥 베이컨 굽는 향을 맡으면은 저는 그 항상 조식 생각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항상. 예. 베이컨은 뭔가가 정말 맛있는 간식의 느낌도 굉장하고. 사실은 근데 셰프님, 이 베이컨은 기름 없이도 많이
2: 네.
1: 굽기도 하지 않나요?
2: 맞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1: 예.
2: 살짝만
1: 예.
2: 초반에 살짝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1: 예.
2: 살짝만 넣었습니다. 전 넣을 때보다는
1: 예.
2: 적게 살짝만 그냥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서 노릇하게 좀 구워줄게요.
1: 이 베이컨 기름의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2: 맞아요. 베이컨을 살짝 좀 노릇하게
1: 예.
2: 볶아주고
1: 이 베이컨이 이 향이 이제 굉장히 풍미가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2: 그렇죠. 이 베이컨 기름 같은 경우는
1: 예.
2: 이렇게 한번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이렇게 베이컨 기름이 나오면은 이 베이컨 기름에다가 감자

0: 베이컨을 즐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바삭한 느낌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지금 과정만으로도 하나의 음식인데
0: 요거를 이제 밥에 오늘 네. 덮밥이니까 네. 요거를 그냥 밥에 뿌려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맛있거든요.
1: 그럼요.
0: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노릇하게 이 정도는 좋아하시는 정도가 됐나요?
1: 그럼요.
0: 요 정도로 지금 구워졌고 요거를 살짝
1: 썰어볼까요?
0: 네, 조그만한 네, 구워 버려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베이컨 살짝 이렇게 구워졌고요.
1: 예.
0: 자, 요렇게 베이컨 한 줄 맛있게 좀 구워놨고요.
1: 네.
0: 자, 요 한쪽에다가는
1: 네.
0: 나머지 양념 재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1: 자.
0: 여기다가
1: 예.
0: 간단해요. 일단은 물, 게장 데워진 물과
1: 예.
0: 간장과 그리고 설탕
1: 예.
0: 그리고 맛술 이렇게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팽이버섯 살짝만 넣고 끓이면 됩니다.
1: 네, 셰프님 이렇게 양념장 한번 이렇게 끓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0: 일단은 그냥 버섯만 볶아가지고 넣는 것보다
1: 예.
0: 이 간장에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볶게 되면은 일단은 버섯의 날린 맛 같은 거 그런 맛도 좀 없어지고
1: 예.
0: 이런 고소한 맛 같은 게 배이게 돼가지고 덮밥에서 재료로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어요.
1: 약간 졸여지듯이 되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살짝만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1: 맞아. 양념장에 이렇게 씹을 거리가 있으면 음식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식감도 더해지고.
0: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한번 끓여볼게요.
1: 예. 우리 셰프님께서 참 버섯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팽이버섯에 몸에 좋은 성분들 어떤 게 있는지.
0: 네. 팽이버섯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
1: 예.
0: 그리고 비타민도 많고,
1: 예.
0: 그리고 저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얼마 정도 저희가 조금 졸여주면 되나요?
0: 이렇게 한번 지금 확 끓기 시작했잖아요.
1: 예.
0: 이 정도 한번 끓기 시작하면 이 정도에서 빼주셔도 돼요.
1: 이 정도에서.
0: 이 정도에서 살짝 가운데까지 더 빠글빠글 올라오면.
1: 예. 아, 팽이버섯까지만.
0: 네.
1: 같이 넣고 이렇게.
0: 이거 자체가 이제 양념이 됐기 때문에.
1: 예.
0: 자, 요거 이제 빼주시고.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맛있게 양념이 지금 졸여졌거든요.
1: 네.
0: 자, 이제 접시에 한번 옮겨 담아 볼 텐데.
1: 네.
0: 오늘은 뭐. 일반적인 밥도 있는데 오늘 흑미밥 이렇게 하나 좀 준비해봤고요.
1: 네.
0: 이렇게 하나 준비해봤고
1: 자
0: 이렇게 이 양념 되어져 있는 이 버섯을 이걸 조금만 좀 평평하게 좀 해줄게요.
1: 네. 저희는 그냥 덮밥도 사실은 조금 더 분위기를 내서
0: 네.
1: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0: 맞아요.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1: 네.
0: 이 양념된 버섯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만 먹어도
1: 예.
0: 이 아삭아삭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1: 팽이버섯 조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식감도 달라지고
0: 네.
1: 보여지는 뭐 느낌도 달라지고
0: 그렇죠. 이렇게
1: 이 양념장의 맛은 또 어떻게 좀 상상하면 될까요?
0: 뭐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스 중에 뭐 데리야끼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의
1: 약간 달큰하면서도
0: 달큰한 느낌의 네. 소스가
1: 감칠맛 나는 맛인가요?
0: 그런 소스죠. 간단하게 만들었죠 아주.
1: 예.
0: 이렇게 이제 한쪽 줄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1: 예?
0: 아까 썰어놨던 이 실파를 사이드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1: 씹는 시간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조리를 하지 않았죠.
0: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도 이렇게 올려주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SNS에서 되게
1: 예.
0: 핫할 수 있는
1: 그럼요 그럼요
0: 예쁜 그냥 하나의 덮밥 같은 게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다 지금 베이컨
1: 가운데 라인에
0: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색감 자체도 되게 좀 예쁘죠.
1: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이 덮밥인데
0: 네.
1: 이렇게 마지막에 데코레이션까지 하니까
0: 네.
1: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색감이 이제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들어갔고
1: 예.
0: 자 여기다가 아까 양념 요걸 조금만 더
1: 덮밥이니까
0: 버섯 같은데 좀
1: 촉촉하게
0: 좀 더 넣어주고 자 이렇게
1: 또 밖에서 사 먹는 듯한 외식한 느낌이 들어요.
0: 네 이렇게 해서 국물만 좀 퍼서
1: 네
0: 조금만 더 소스를 좀 뿌려주고 반쪽에도 좀 소스만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완성됐고.
1: 세상에. 자, 마지막 달걀은 어떻게 올릴까요?
0: 달걀은 노른자만 살짝 예쁘게 이렇게 해서 살짝만 여기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1: 와, 정말 느낌 있네요.
0: 이런
1: 식으로.
0: 이야. 이런 식으로.
1: 예.
0: 덮밥 완성됐습니다.
1: 덮밥 전문점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0: 버섯 베이컨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버섯 베이컨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 밑동을 제거하고 1cm 크기로 썬 뒤 쪽파를 송송 썰어줍니다.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베이컨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냄비에 물, 진간장, 설탕, 맛술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졸여주세요. 양념장을 끓여 버섯을 넣어주면 버섯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릇에 흑미밥을 평평하게 담아줍니다. 밥 위에 졸인 팽이버섯, 쪽파, 베이컨, 졸인 양념장을 얹은 뒤 달걀 노른자를 올리면 버섯 베이컨 덮밥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요리는 토마토와 달걀이 있으면 한 끼가 해결이 되는데요.
2: 네.
0: 자, 든든함까지 좋은 토마토 달걀 덮밥 재료를 살펴볼게요.
2: 네. 일단은 간단합니다. 앞에 덮밥처럼 너무 간단한데
0: 네.
2: 기본적으로 이 토마토와 네.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
0: 네.
2: 케찹, 그리고 달걀
0: 네.
2: 필요하겠고요.
0: 네.
2: 그리고 쪽파하고 그리고 밥 한 공기 필요하겠고요.
0: 네.
2: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채소들 지금 뭐 짜투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0: 끝머리에 다
2: 끝머리도
0: 이런 것 같은데.
2: 있고 뭐 이렇게 버섯 꽁다리 같은 것도 있는데
0: 네.
2: 이걸 이용해서 제가 채소 육수를 좀 만들어 볼 겁니다.
0: 네,
2: 채소 육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0: 네.
2: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채소 육수 재료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토마토와 달걀의 보들보들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볼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일단 기본이 되는 채소 육수부터 한번 내볼 텐데.
0: 아, 이게 채소 육수 내기 위해서?
2: 네. 지금 보면
0: 네?
2: 오늘은 제가 뭐 샐러리도 있고 대파도 있고
0: 네.
2: 뭐 여러 가지 있는데
0: 네.
2: 이런 것들 플러스 뭐 대파 같은 거 보면 대파 팥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채소 꼬투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넣어주셔도 좋아요.
0: 사실 이제 끄트머리 부분은
2: 네.
0: 다 버리고 하는데
2: 네.
0: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서양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뭐 국물 같은 거 내실 때
0: 네.
2: 그럴 때도 너무 좋고
0: 네.
2: 각종 소스 같은 것들
0: 예.
2: 아니면 볶음 같은 거 할 때 물 대신 넣으시면
0: 네.
2: 이렇게 해서 한 30분이라든지 뭐 1시간 정도 끓이게 되면 정말 맛있는 육수를 낼 수 있어요.
0: 그럼 이걸 또 이건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채수라고 하나요, 그러면?
2: 그렇죠, 채수라고 하죠.
0: 셰프님, 이 채수를 끓이면 어떤 네. 맛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2: 그 정말 맑게 끓인 콩나물 국물 맛 이런 맛이라든지
0: 예,
2: 아니면
0: 예.
2: 그 맑게 끓인 그 채소 콩나물 국물 같은 게 약간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하잖아요.
0: 예?
2: 그런 느낌의 국물 향이 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담백합니다.
0: 오, 네. 확실히 요리에 풍미를 좀 더해줄 것 같네요. 그렇죠?
2: 그렇죠.
0: 한 3스푼 정도 끓이면 되는 거죠?
2: 네. 그리고 더 짧게 끓이게 하시려면 은 이걸
0: 네.
2: 살짝 한번 볶으신 다음에 하면 은 향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0: 네.
2: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끓여진 동안 저희는 다른 재료를 한번 손질해볼게요.
2: 네. 토마토를 살짝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0: 예. 아, 진짜로 또 이제 지금부터는 토마토가 한창 나올 시기인가 봐요.
2: 맞아요. 토마토.
0: 예.
2: 이렇게 한입 크기로 좀 먹기 좋게 썰어주고, 이렇게 꼬랑지 부분, 꽁지 부분 이렇게 살짝,
0: 예.
2: 이런 부분을 버리지 말고,
0: 예.
2: 이렇게 채소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0: 좋아요. 자, 이런 부분 버리지 말고,
2: 네. 채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0: 예.
2: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풍미를 훨씬 더
0: 셰프님, 오늘 토마토는
2: 네.
0: 그냥 일반 토마토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2: 일반 토마토 넣으시면 되고요.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0: 예.
2: 짭짜리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0: 예.
2: 그런 것들 뭐 어떤 것들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0: 오늘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의 느낌 좀 드는데.
2: 맞습니다. 완숙 토마토고
0: 네.
2: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방울 토마토 같은 거 넣으셔도
0: 예.
2: 좋습니다.
0: 참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2: 네.
0: 자, 토마토를 먹기 좋게 좀 썰어봤어요.
2: 네. 그다음에 옆에서
0: 네.
2: 이 쪽파도 조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총총 썰어줄게요. 이렇게.
0: 네.
2: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0: 네.
2: 이렇게 썰었어요.
0: 이 쪽파는 확실히 덮밥이 들어가면 자기 역할을 두 배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시각적으로도 좋고.
0: 예, 식감도 좋고.
2: 식감도 좋고.
0: 맛도 좋고요.
2: 자, 그리고 여기다.
0: 네.

0: 이제 계란까지 한 번만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이렇게 주시고 살짝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달걀도 좀 풀고.
0: 네.
1: 근데요, 오늘은 정말 토마토 특집인 게 네.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 소스 그다음에 케첩까지 이렇게
0: 네.
1: 잘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덮밥에 달걀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따끔처럼 그렇죠.
0: 계란이 들어가면서 지금 요 세 가지가 토마토 소스의 감칠맛 그리고 토마토 케첩의 신맛
1: 예.
0: 그리고 그 토마토의 맛을 하나로 또 이게 뭉쳐줄 수 있으니까
1: 네.
0: 이렇게 지금 계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요. 옆에는 채소가 지금 잘 끓고 있어요. 한번 네. 가볼까요?
0: 채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예.
0: 이렇게 지금 풍미가 지금 굉장히 지금 깊게 나오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채소를 끓일 때 불을 좀 약한 불로
1: 예.
0: 또 오랜 시간 한 2시간 정도, 1시간
1: 예.
0: 반 정도 끓이시면은 더 깨끗하고
1: 예.
0: 그리고 더
1: 진한
0: 향의 채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저희는 한번 받쳐볼까요, 그러면?
0: 네. 제가 살짝.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1: 이야, 우와! 정말 진하게.
0: 네.
1: 그리고 향도 정말 좋아요.
0: 지금은 뭐 짧은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1: 예.
0: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은 훨씬 더 진해지고 풍미는 훨씬 더 진해질 겁니다.
1: 그동안 버렸던 자투리 채소들이 너무 아깝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제 하나 항상 냄비 한쪽에다 올려놓고
1: 예.
0: 이렇게 끓여내시면 정말 요리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1: 셰프님, 이제 채소까지 완벽하게 나왔고
0: 네.
1: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
0: 네.
1: 이제 어떤 과정만 남은 거죠?
0: 자, 이제 토마토부터 한번 볶아보도록 할까요?
1: 그럴까요?
0: 네. 식용유보다 올리브유가 살짝 있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요.
1: 네.
0: 사실 오늘 요리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요리에도 이렇게 변형된 요리가 굉장히 가정식으로 하는 요리가 있죠.
1: 진짜 많은 분들이 전 세계가 이 토마토를 좋아하는 것 같은 게
0: 네.
1: 사실 토마토로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잖아요.
0: 아이스크림도 나왔고
1: 예.
0: 토마토를 이용해가지고 뭐 피자 소스라든지
1: 예.
0: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스 중에 하나인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있고
1: 맞아요. 케첩도
0: 있고요.
1: 예. 그리고 요즘은 토마토 에이드 나왔어요.
0: 맞아요. 토마토 예. 에이드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케첩에 밥도 좀 비벼 먹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0: 네.
1: 저도 뭔가 햄이나 소세지 이렇게 해갖고 참치도 토마토 케첩이랑 비벼 먹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이 토마토에 또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1: 예.
0: 소화가 굉장히 또 잘 돼요.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일단 토마토를 먼저 한번 살짝 한번 노릇하게 볶아주고
1: 예.
0: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주면 그 토마토의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1: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렇게 불을 기름에 이렇게 볶아줬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요?
0: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1: 예.
0: 그리고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
1: 아~
0: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조리해서 먹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1: 얼마 정도 한번 볶아주면 되나요, 저희가?
0: 이렇게 해서 겉면 자 여기다가 오늘 준비됐던 토마토 소스 있죠?
1: 예.
0: 토마토 소스도 한번 넣어주시고
1: 토마토 소스 넣을게요.
0: 쭉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케첩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
1: 예. 정말 토마토 특집이에요.
0: 토마토 특집이죠.
1: 예.
0: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이 채소를
1: 예.
0: 채소를 한 50ml 정도 살짝 100ml 정도가 들어갔네요.
1: 그냥 맹물을 넣는 것보다는 확실히
0: 네.
1: 채소를 넣는 게 다를 것 같아요.
0: 훨씬 더 맛도 더 좋아지고
1: 예.
0: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쪽파 아까 썰어놨던 거 있죠?
1: 예.
0: 그걸 살짝 또 주시고 이렇게
1: 굉장히 촉촉할 것 같고
0: 네.
1: 분위기가 진짜로 뭔가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또
0: 맞아요.
1: 요리를 또 하셨잖아요.
0: 네.
1: 그때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서양의 유럽의 느낌이.
0: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1: 예.
0: 자, 요렇게. 후추를 살짝만 곁들여주면.
1: 예.
0: 정말 맛있는 덮밥 소스가 이제 완성됐고.
1: 아니 이렇게 며칠 전까지는 또 이제 한식을 또 김치도 해주셨잖아요.
0: 김치도 한번 해드렸고
1: 오이도 했는데 깍두기도
0: 약간 또 일본 느낌 나는 덮밥도 예. 하나 했고
1: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유럽에 와 있는 또 느낌을
0: 네
1: 예
0: 요거를 한번
1: 이야 진짜 뭔가 신선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토마토의 맛 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0: 굉장히

0: 이국적이면서 예. 먹으면 또 익숙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1: 자, 완성도 준비해볼게요.
0: 네. 밥을, 감사합니다. 밥을 한번, 접시에 한번 이렇게 담아주고.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다가 지금 채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촉촉하죠?
1: 맞아요. 사실 덮밥은 좀 촉촉해야 돼요.
0: 그래서 소스 같은 게 있어야 밥도 좀 비벼 먹을 수 있고.
1: 네.
0: 그럴 텐데. 너무 빡빡하면은 잘 네. 비벼지지도 않는데, 지금 채소가 이 농도 조절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1: 뭔가 덮밥인데, 네.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0: 네.
1: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저녁에, 밤에 야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뭔가 출출할 때. 네. 근데 이제 그때 칼로리 너무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부담 없이
0: 맞아요.
1: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1: 예.
0: 밥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달걀 덮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버섯 밑동, 대파 뿌리, 양파, 샐러리, 당근, 토마토, 애호박, 물을 넣고 끓여 채소를 만들어줍니다.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를 끓이면 맛있는 채소가 돼요. 토마토를 한입 크기로 썬 뒤 쪽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줍니다. 채소를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달걀물, 토마토 소스, 케첩, 채소,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현미밥을 담은 뒤 덮밥 소스를 얹으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비주얼만으로 맛이 보장되는 인기 만점 꽃게 스파게티부터 발사믹 식초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발사믹 무절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만 받아도 해주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4: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준비할게요.
4: 예.
6: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가.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해주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행복이 나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얼마나.
1: 짜잔.
2: 내일이 여행이라다. 내일이 여행이다.
3: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4: M, O,
3: O,
4: F.
3: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5: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6: 세계 최초예요?
5: 네, 맞습니다.
6: 아,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5: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3: 이게 MOF.
6: 이게요?
5: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6: 있어요.
5: 네네.
6: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5: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3: 야,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5: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6: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네, 맞습니다.
6: 아, 네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눠주세요.
5: 네네. 알겠습니다.
6: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7: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8: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9: 아, 뭐야 이거?
8: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 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인도네시아의 심장,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백두산이죠.
7: 지구의 심장소리가 저 밑에서부터 지금 저한테 울려오는 듯한.

0: 걷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는 길.
1: 걸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0: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롬보게 길 위로 갑니다. 자연에 파묻혀 하나가 되어 봅니다. 오. 트레킹 천국에서 맛보는 진정한 휴식. 향기로운 인생도 만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내고 걷고 싶은 날. 롬보그로 갑니다. 롬보그는 최근 반려와 함께 휴가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은 롬보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섬 동부에 있는 어촌 탄중 루아루로 향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휴양지. 지상천국이라 불리는 롬보그 섬입니다.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린자니 산이 있고요. 매혹적인 푸른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이버들이 꿈꾸는 해양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요즘 뜨는 트레킹 코스까지 모험이 가득한 섬입니다. 먼저 롬보그의 일상부터 만나러 갑니다. 탄중 루아루는 섬 동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이곳엔 특별한 시장이 있습니다.
2: 아, 좋다.
0: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삶의 공간이죠. 그래서 시장 구경은 늘 흥미롭습니다.
2: 여기는 이 롬보그 연안에서 잡히는 각종 물고기들이 여기서 다 모여서 거래가 된다는데 다양한 물고기만큼 다양한 삶이 있겠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여기에 궁금해서 왔습니다.
0: 탄중 루아루의 수산시장은 롬보그 최대 규모로 사시사철 국적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바쁜 곳은 얼음가게인데요. 여름 나라에서 겨울을 만난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크기에 맞춰 실세 없이 얼음을 다듬습니다. 손님도 끝없이 찾아오는데요. 얼음이 많이 쓰일 만큼 시장의 생선이 넘쳐나는 거겠죠?
2: 할인이 주알 봐냐? 아, 이니 두아리부. 이거 큰 거 하나에 2만 루피하고 요거는 두아리부. 우리나라 또 200원. 200원. 할인이 주알 봐냐? 와, 맞다.
0: 구매한 얼음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생선을 보관하거나 포장할 때 쓰입니다. 열대 바다답게 다양한 물고기를 팔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것도 많습니다.
2: 이니 나만의 아빠, 이깐 나만의.
3: 이깐.
2: 이깐
3: 깐빙, 이깐 깐빙.
2: 손 아빠 이깐 깐빙.
3: 맞다우. 오. 이깐 깐빙.
2: 아니 재밌는 게 지금 이 생선 이름이 이깐 깐빙이래요. 염소 물고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유는 모른데. 우달라마 꼬르자 디시니 보라빨라마.
3: 스무리도 몽긴 수다.
2: 스무리도?
3: 나리 끝질로라 하우이니 그만데 이 안밀리깐.
0: 행동을 보면 무언가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라울라 씨가 5살 때부터 해왔다는 일은 해안가에 가면 볼 수 있답니다.

0: 정박해 있는 배들 사이로 바구니를 든 여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1: 아주 희한한 광경이 있어서 왔는데. 이모! 이모!
0: 심지어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마 해수욕을 하는 걸까요? 그때 배가 등장합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배에서 생선 바구니를 받아드는데요. 다른 배가 오면 다시 우르르 몰려듭니다. 바구니를 이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1: 이거 먹는 거 디시니 주가 볼래? 큰아빠 마숙. 어? 큰아빠 마숙 라옷. 어, 하루스 안빌리.
2: 야,
1: 경쟁이 치열하네. 어, 경쟁이 치열해.
0: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그래서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배에서 시장으로 생선 바구니를 옮기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갑분이 들고 다니는 모습에 가벼운 건가 싶었는데요.
1: 오, 야, 이거 엄청 무겁네. 이게 대단한데. 오, 야,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이거 몇 킬로? 버라파 킬로? 25킬로예요. 엄청 무겁네. 오우, 이거 안 돼. 오우.
0: 정말 대단합니다. 드디어 정산의 시간. 가져온 바구니 개수만큼 돈을 받습니다.
1: 이니 깔로 아따르 사나 보라빠 리마리부. 어, 5천 루피 하면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 하는 거죠. 400원. 400원.
0: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누구나 바다에서 돈을 벌 수 있답니다.
3: 세상 dapat uang. Pakai beli beras, pakai belanja anak nanti. Anak dua.
0: 가족을 위해 바닷물에 뛰어드는 강인한 생활력. 그 모든 것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0: 방금 들어온 배에서 무언가 바다로 던져지는데요. 상어입니다. 탄중 루아루의 시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상어 시장 중 하나인데요. 모든 상어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7가지의 보호종은 빼고 잡아야 합니다.
1: 이야, 이게 상어. 와, 이게 이빨이 여기 날카로워, 엄청 날카로워 이거. 어우. 이니 아빠야 이니 휴. 제니슨이 아빠.
2: 그럼 bahasa Indonesia-nya hiu martil kan martil palu.
1: 아, martil palu.
2: 아, palu. Seperti palu.
1: 망치 상어. 망치 상어. 야. 코리아 망치.
2: 망치.
1: 야, 망치 상어. 보라빠 땅값. 리마블라스. 15마리 잡았대. 리마블라스. 이니 보라빠리 꺼내자. 두아블라스리. 땅값 디만 아빠. 순바. 기분이 되게 좋으시네요, 선장님이.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0: 얼마나 무거운지 성인 남성 4명이 옮기는데요. 12일간의 고생 끝에 얻은 귀한 상어입니다. 경매를 기다리는 상어들이 가득한데요. 요즘 잡히는 양이 줄었다지만 하루 평균 100마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경매장에 오면 길이부터 잽니다.

0: 이리 스카랑 아빠야 우코랑
1: 우코르
0: 아 우코르
1: itu identifikasi 13
2: 베테랑 경매사는 길이 재는 모습도 남다른데요. 결과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니 정확한 측정이 중요합니다.
0: 길이를 재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발로 딱 잡고선 지금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2: 특히 지느러미 꼬리 등을 꼼꼼하게 재는데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0: 여기서 재고 한 번 재고 또 재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디테일하게 또 재는 거예요. 저기.
2: 해양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상어잡이에 대한 의견들이 나누어지지만 논복의 어부들에겐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0: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이런 시장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물건만 팔지 않는 시장.
2: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롬복의 오늘을 만났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섬. 롬복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테테바투로 가기 위해서죠. 린잔이 산 경사면에 있는 테테바투는 넓은 계단식 논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을은 한적합니다.
0: 할로. 이 스콜라 우다슬라사이?
3: 네.
0: 잠수기니 우다슬라사이?
3: 네.
0: 뭐야 이니? 이니 아빠?
3: 해나.
0: 해나? 이주가 해나?
3: 네.
2: 초등학생들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해나로 자신을 표현한답니다.
0: 해나.
3: 붕어?
0: 아, 붕아. 난띠 우다 대화사 마우자디 아빠. 독터로? 독터로? 독터로? 야, 띠가 그럼 숨어 독터로야? 독터로? 야, 멍하라고 하루스 자디야. 야, 그리스.
2: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고 있는 마을로 함께 들어갑니다.
0: 와룽 몽키 포레스트.
4: 할로빠.
0: 할로빠. 그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아빠 예
4: 먹고만아
0: 먹고 후딴 마우리아 사와주가
4: 망별
0: 둘루 망별
4: 다리마나
0: 다리 꼬리 아빠
4: 코리아 마구
0: 숙박주가 뭉킨 따오이니 아빠 아다 아빠 해 드시니
4: di sini ada
0: sawah
4: ada air terjun
0: air terjun
4: ada monkey forest-nya hutan monyet
0: monkey
4: monyet
0: monyet
4: hitam ke sawah
0: 예
2: 마을 주민이 가이드도 해 준답니다. 오늘은 세 군데 포인트를 지나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서너 시간이 소요된다죠? 그럼 논 씨와 같이 걸어볼까요?
0: 이게 익은 거고, 요거 이제 둘이.
2: 커피 나무의 열매입니다.
0: 빨간 게 익은 거고요. 파란 게 이제 이니 우다 마땅. 아우, 맛은 없네. 약간 써요. 약간 맛이 쓰네 써.
2: 테테바트 트레킹은 마을을 걸으며 시골 탐험도 하는데요.
0: 이게 저룩발리라고, 그러니까 발리귤 원래 이렇게 커요. 이게 비타민C가 엄청 많더라고요.
2: 인심 좋은 주민이 저에게 선물해 주는데요. 한국에선 보기 힘든 열대 과일입니다.
0: 루비 버라 다리 하나.
5: 루비 브라타.
0: 우다 마땅포혼.
2: 딱 먹기 좋은 상태랍니다. 속살이 궁금하시죠?
0: 이야.
2: 보고 있으니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0: 생긴 건 자몽과 비슷한데요. 이야, 쓴맛은 전혀 없습니다.
1: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야, 이게 조각 하나가 엄청 커요. 정말에.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귤 한 조각이 제 얼굴만 합니다. 오.
2: 왜? 에나.
1: 에나.
2: 맞다.
1: 맞다. 왜 바로 따서 먹는 거 맛있냐? 에나.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짝지근한 맛이 있고, 좀 약간 시큼한 맛이 있는데, 요거는 종류가 시큼한 맛인 것 같아요.
0: 예. 평상에선 이웃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관심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입니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죠.
1: 바위, 바위야. 아빠 닮았고 엄마 닮았고 50대 50. 니 맛불로 니 맛불로 막 그냥 빠스.
0: 공평하게 닮았는데요. 태어난 지 50일 된 쌍둥이 자매입니다.
1: 보라빨라마 뭐니까? 우다 보라빨라마.
3: 우다 플라스. 아, 12 다운.
1: 12 다운. 스블라스 다운 사마시 아빠. 12 다운. 어, 안악냐?
3: 안나 디가.
1: 디가 이니 두아 사투 아다라기.
3: 아다 사투.
0: 누뚱이 덕분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족들과 헤어져 다시 걷습니다. 테테바투 트레킹의 첫 번째 코스, 원숭이 숲이 나옵니다. 울창한 숲을 걸으니 상쾌한데요. 모험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4: 오, 루똥.
1: 에?
4: 루똥.
1: 이게 뭐니?
4: 야, 뭐니? 루똥.
0: 이 숲의 주인 루똥입니다. 열대 우림에 사는 긴꼬리 원숭이의 한 종류입니다.
1: 오, 나뭇잎 따먹네. 오, 꼬리가 엄청 굵히네. 저 꼬리로 감네요, 저 나무를.
5: 네.
1: 오, 네. 오, 신기하죠. 근데 저렇게 큰 게 어떻게 큰 원숭이가?
4: 뭐간 monyet biasa. 야, 이니 ciri-ciri. 이탐. Panjang ekor and pemalu.
0: 숲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는데요. 원숭이는 오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1: 아, 저 친구들 좀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내려오질 않네요. 제가 소싯적에 원숭이 말 좀 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진짜 오다. 뭐야. 오. 반응이 있는데? 지금?
6: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1: 아니요, 저 반응이 좀 있어요.
6: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1: 아, 이게 다른 원숭이라 갖고 지금 다른 원숭이가 왔는지 알고.
0: 한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데요. 제 말을 알아두는 게 분명합니다. 이제 숲을 떠날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테테바투 트레킹의 두 번째 코스인 폭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테테바투 폭포입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그 뒤에 폭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민들만 아는 비밀 장소였답니다. 이제는 테테바투 트레킹을 하는 여행자들과 함께 누립니다.

0: 수영복만 챙겨오면 폭포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막 동굴 속에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는 것 같고.
0: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먼저 온 여행자가 또 있는데요. 칠레와 스페인에서 왔답니다.
2: 롬복, 트러블, 아, 저 트러블.
3: 오케이, 트러블. 네, 롬복.
0: 생동감 넘치는 두 개의 폭포. 그 곁에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듬뿍 받으니 다시 걷고 싶어집니다. 드디어 농길을 걸을 차례. 테테바트 트레킹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 이니 3kali 1년.
5: 어, 1년 3kali.
4: 3kali. 이니 바로 타남 1 minggu.
0: 한쪽에선 모를 심고 다른 한쪽에선 추수를 기다립니다. 농길에선 다채로운 자연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현지인들의 인생이 담긴 길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농길 트레킹은 여행자들을 이 길 위로 불러들이고 있다죠.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농길 따라 트레킹. 길 위에서 테테바투 주민들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옷이 걸려 있는데요.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5: 이게 나만이 아빠.
4: 펜자가 파디.
5: 펜자가 파디.
4: 야, 바사 사사knya bebuntu.
5: Bebuntu.
4: Buntu kasal kata. Pembantu.
5: Pembantu.
4: Pembantu is la bantu.
5: Bantu.
4: Bantu. Pembantu penjaga padi.
0: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네요. 기타를 읽으며 땀 흘린 수고를 지키고 싶은 농부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5: 이 아도 부아사 이또 거르자 이니 아빠
4: 이니 파디
5: 파디
4: 파디
5: 버러파리 또
0: 방앗간에 가는 길이랍니다.
4: 에 야 바로 크랭이니
5: 스타운 티가 칼리 파네
4: 티가 칼리
5: 참 이 보면은 참 풍요로운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4: 티가 불란 티가 불란 야 샤트
5: 야 티가 불란 파넨
4: 파넨 야 티가 불란 파넨 야
5: 참 풍요로운 땅이고
4: 리모랑
5: 리마오랑
4: 하나 띠가 어 이스트리 사투
5: 아 그럼 리마오랑 스타운 이또 버를로 버라빠
4: 오 마이 사투 타운
5: 어
0: 농길은 나스리 씨 가족을 살게 해주는 생계의 장소입니다. 농부의 땀으로 다져온 인생의 길을 저도 걷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농길은 여행자들의 인생도 살찌우는 힐링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5: 오, 이게 아빠요?
6: 이게 만기스.
5: 만기스.
6: 예, 만기스.
5: 아, 이쁘다, 보라색. 아, 이쁘네. 색깔도 이쁘고.
0: 인도네시아에서 망고스틴은 1년 내내 수확하는데요.
5: 숟가락이 또 빠낸
0: 나무에서 바로 따먹는 과일이 최고죠. 그런데 따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5: 따는 방법이 우리나라 감 따는 거랑 똑같네요. 어이구. 생김새도 감나무 비슷하고.
0: 제철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병원 갈 일이 없다고 하죠.
5: 이 볼래 맛까?
6: 볼래, 맛까.
5: 씨, 이거 먹어보려는데.
6: 빙갈디.
5: 아야야, 들어맛까 씨. 오우. 와, 이게 하얗네요, 하얗. 바로 그냥 바로 이게 나무에서

0: 같고. 오. 오. 엄청 달아요. 오, 진짜 맛있네요, 이거.
1: 당 충전은 물론 신선한 비타민이 온몸으로 흡수됩니다.
0: 어, 그냥 하루 피로가 그냥 싹 풀리네요.
1: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카페를 찾는다고 하니 집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0: 카론 커피야, 카론 커피. 드라마 소리고.
1: 장작불에 원두를 볶고 계십니다.
0: 이게 커피. 로부스타.
1: 생두부터 키워서 마시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선 흔한 일상이죠.
0: 이게 뭐라 불라마?
2: 앞이 keras, cepat.
0: Oh, gitu. Tapi ibu bisa tahu ya ini kalau dia
2: matang.
0: Oh, matang dong.
2: Dia bunyi.
0: Oh, ini.
1: 연우 바리스타 못지않은 실력자인데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 같네요.
0: 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저도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갔다가, 니, 이렇게 갔다가, 니, 어우, 이렇게 갔다가,
2: 니, 어우, 니, 빼강, 빼강.
0: 빼강, 빼강, 빼강. 어, 예, 예. 오.
1: 배운 대로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0: 제가 망칠 것 같은데, 이거. 못하겠네. 어, 생각보다, 이게, 이게 무겁네요. 브라스 주고
2: 싸고
0: 싸고 같이 이렇게 또 씻어 먹는 방법이네요. 지금 저희 옆에 이슬람 사원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그리고 커피 먹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밖에는 비도 오고 좋네요. 뭔가 훈훈한 기분?
1: 잠시 들어보실까요?

0: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잘 볶아진 원두는 원하는 굵기로 빻아줍니다. 가루에 뜨거운 물을 타서 마시는데요. 코피 투브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스타일입니다.
1: 이게 가루 커피라서 잘 저어졌다가 조금 기다렸다 먹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먹는 커피거든요. 승질 급한 사람들은 못 먹어요, 이거.
2: 그렇죠.
1: 네. 원샷? 원샷 안 돼, 원샷 안 돼.
0: 롬복에서 커피는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3: 자디 setiap kita minum kopi samaan berarti anda itu sudah keluarga.
1: 오, 기도. 커피 minum sama itu
3: samaan itu berarti keluarga. 야, 그때 juga misal tamu datang seperti bapak datang ke sini minum kopi samaan berarti bapak juga keluarga.
1: 오, 그럼 사회 juga keluarga.
3: 야,
1: 형, 사회 juga 오빠. 이분들의 가족이 됐습니다. 참 재밌는 커피입니다. 맛도 있고.
0: 커피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깁니다. 열집을 방문하면 커피 열 잔을 마시는 게 예의랍니다. 저도 예의 있게 잘 마시고 갑니다. 테테바투를 떠나 서쪽으로 달립니다. 롬보고 해안가 트레킹 루트를 찾아 길리메누 섬으로 갑니다. 롬봉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섬이 있는 길리 제도에 가기 위해선 방살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롬봉의 바다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4: 지금 제 뒤로서 보이는 섬이 길리 삼형제인데요. 이 길리라는 뜻은 이 지역 이름으로는 작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이 길리

0: 히토라왕과 가운데 길리 메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길리 아이르가 있습니다. 길리 히토라왕과 길리 아이르는 개발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고, 길리 메노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순수한 곳입니다.
1: 때묻지 않은 자연이 매력적인 길리 메노 섬으로 갑니다.
0: 자, 비사벌리 이도 메노. 야야. 사토우랑 보라파. 두아플루 리마리고. 사토우랑 두아플루 리마리고. 예, 오케이. 들마카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25명을 기다렸다 타는 겁니다. 다른 이제 스페셜하게 빌려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비싸죠. 한 10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2시가 다 됐는데 왜 아무도 없지? 가봅시다 한번.
1: 출발 시간인데 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0: 줄. 오, 람부탄이네, 람부탄. 람부탄. 우리 화물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아, 이제 오네, 이제 사람도 올라오네. 그렇지.
1: 하염없이 기다릴까 싶어 살짝 불안했는데요. 짐을 먼저 싣고 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배는 출발 시간과 상관없이 정원이 모두 타야 합니다. 2시간 정도 기다렸다 출발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선착장에서 30분을 달리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롬복의 낙원이라 불리는 섬 속의 섬 길리 메노입니다. 주민 500명이 사는 섬. 길리 메노는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깨끗한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빛이 감동적입니다.
0: 응? 산호조가 있구나, 모래가. 산호. 예.
2: 네. 아주 모래가 부드럽네요.
1: 모래마저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0: 아주 좋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1: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차가 다니는데요. 관광 목적이 아닙니다.
0: 어, 시앙. 야, 오, 꾸다니야, 간등이야. 야. 길리 메노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이 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하루 가냐, 보라빠? 트라트스 두알 이마. 두알 이마? 12만 5천 루피아니까 한국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꾸다, 나마냐, 시아빠. 다니엘. 아, 여기는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다 있어요, 가족, 이 가축들이.
1: 길리 메노는 전통적으로 마차를 사용했고, 섬이 개발된 이후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금지했답니다.
0: 빨리 달리네. 마치 옛날 백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말을 타고 가니까.
2: 아, 이게 뭐야?
0: 소리가 재밌네. 이게 인도네시아말로 군이라 그러고 한국말로 경적이죠. 소리. 그 소리가 아주 재밌네요. 카트라기.
1: 경적뿐만 아니라 백미러와 사이드미러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0: 한번 봐봐. 꾸다이 또 보라볼라마. 카트다오. 이야, 우다 핀더리야. 이 또 아다심? 다니엘, 고마워. 드리마카시.
2: 잘생겼어.
1: 하룻밤 묵을 숙소에 도착합니다.

0: 장도 높고
1: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람도 없고 가격도 평소보다 저렴합니다. 천장이 높은데요. 룸복 전통의 가옥 구조를 본떠서 만든 숙소입니다.
0: 이게 2만 원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물론 비싼 일이지만
1: 천국이 따로 없네요. 본격적으로 섬을 둘러볼까요? 먼저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립니다. 하루에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입니다. 섬은 걸어서 9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자전거로 둘러볼 겁니다.
0: 오, 이게 이게 참 신기한 광경인데요. 이게 지금 울타리를 하려고 지금 이게 꽂아놨는데 이게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부 이니주가 이또 묵간 따남.
2: 야,
0: 북한 따남 빠상간. 예, 이게 따남이 아니고 심은 게 아니고 빠상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되는.
1: 다시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0: 처음에 인도네시아 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울타리를 꽂아놨는데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증거입니다. 빌리 매너는 2017년에 담수시설이 설치될 정도로 개발과는 거리가 먼 섬입니다. 지금도 전기수급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모든 불편을 감수한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0: 몰랫다냐 스티키? 이니 아빠야 이니. 코코넛 글라빠. 아, 이거 난티 클라빠 끓인들로 이니. 오. 예, 이거는 이 기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미끌미끌 하거든요. 기름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식품에 다 들어가요.
1: 버릴 것 하나 없는 만능 코코넛입니다.
0: 인도네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자라서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코코넛 나무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열매는 기름으로 쓰고 껍질은 숯으로 쓰고 또 저 나무는 이제 결혼할 때 그 장 가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집을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코코넛 나무가 그러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죠.
1: 저도 코코넛 같은 사람인지 되새겨 보게 됩니다. 돌아볼수록 흥미로운 길리 메뉴. 다음에 뭐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0: 왜? 야, 슬람 아빠 여기 오.
1: 해변에 서점이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3: 비사 비사 비. 어.
0: 비사 비사. 세와주가 비사.
3: 비사 투카르탐바.
0: 어, 야, 야. 투카르탐바
3: 투카르탐바 보내줘.
1: 섬에서 하나뿐인 서점이랍니다.
3: 이미 남아 남아.
0: 어, 여기 책방 이름이 킴스 북샵이에요. 예. 킴스.
3: 김.
0: 빵빵 남아냐 김?
3: 예.
0: 오락거래가.
3: 사람 seperti orang Korea namanya. Tapi yang sebenarnya namanya Hakim.
0: 아, 하킴.
3: Jadi banyak tamu-tamu yang tanya terlalu sulit apa apa. Oke, lebih cepat ingat Kim.
0: 아.
1: 재미있는 서점입니다.
0: 이 책이 좀 눈에 띄는데 이런 게 옛날 책이 이제 가끔 이런 게 걸리거든요. 이게 아까 있었는데 어디다 이게
1: 오래돼서 잉크가 다 날아간 영수증입니다.
0: 어떤 분이 읽었던 흔적이죠 이게.
1: 누군가의 추억까지 나누게 되네요.
0: 그렇죠. 이렇게 작고 또 사연이 있는 서점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또 바닷가도 있고.
0: 예, 바닷가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또 책을 한번 읽어봐야죠. 깔로 세와 보라빠.
3: 깔로 세와 퍼장네도 스플루 리부.
0: 스플루 리부.

0: 로미오.
1: 하킴 씨의 소개로 책 읽기 좋은 명당에 자리를 잡습니다. 해변에서 책을 읽다니 상상만 했던 일이 길리 매너에서 현실이 됩니다.
2: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잔잔한 바람까지 부는 데서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진짜 뭐 이렇게 소설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1: Help me make it through. 다른 생각은 비우고 책에 집중합니다. 눈이 피곤하면 바다를 보며 힐링합니다. 어느새 시간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게 휴식이 아닐까요? 한 시간 동안 책과 바다에 푹 빠져듭니다.
2: Yesterday's day. 안녕. 할로. 어, 마우 버르나. 우노 마우.
1: 이대로 떠나긴 아쉬워 해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합니다. 가슴도 후련해집니다.
2: 와, 너무 재밌네요. 진짜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1: 길리 매너에서 제대로 쉬는 법을 배웁니다. 한바탕 물놀이를 하더니 이번엔 모래놀이에 빠진 아이들.
2: 스토베리. 이거는 스토베리고. 이거 뭐야? 핫띠.
1: 아이들의 상상력은 한계가 없는데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어른의 시선에선 그 자유로움과 순수함이 부럽기만 합니다.
2: 확실히 자연에서 노는 친구들이 좀 생각하는 게 깊어요. 확실히.
1: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인생의 뜨거움을 채워주고 이웃의 정을 나눠준 인도네시아 여행. 따뜻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3: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4: 3, 2, 1, 파이팅! 파이팅! 영감하다. 괜찮아요.
3: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5: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6: 오, 싸운다.

0: 바람만 받아도 피니스 소재로 빠른 열 전도율, 고압으로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다양한 요리 활용은 물론 모든 열은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0: 생활비를 준다고?
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안녕하세요. 예. AIA 생명.
0: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2: 이동하실게요.
0: 네.
2: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3: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3: 하!
0: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0: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1: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안녕하세요.
0: 예.
2: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2: 안녕하세요.
0: 예.
2: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3: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8: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7: 아, 깎아야 잘 살지.
9: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1: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9: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오메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0: QMS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5: 아이고 아이고
6: 아이고
7: 엄청해?
6: 궁금해 이 나라 제네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어놓고.
8: 따르시네
6: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5: 아 왜요?
6: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소규모 학교가 전국 학교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이고 또래 관계를 배우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통폐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군위군의 한 중학교. 2년 전 거점 학교로 지정되면서 인근 소규모 학교 두 곳과 통합했습니다.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물을 새로 짓고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 전보다 시설이 좀 깨끗해지고 더 넓어져서 학생들이 많아도 생활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1: 특히 토론과 논술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과정을 도입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3: 수업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조용했던 교실이 시끌벅적해졌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력이 좋아졌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활동마다, 수업 때마다 모든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1: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와 택시, 기숙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해 사교육 부담을 낮췄습니다.
4: 방과 후도 지원해주고 인재 양성을 해서 정말 뭐 국영수 다 그리고 몰입 수학, 몰입 독서 그리고 코딩, 드론 뭐 이런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지출이 조금 덜 하게 되죠.
1: 전국의 소규모 학교 비율은 2016년 23%에서 지난해 31.3%까지 늘었습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11년 만에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5: 다양한 학습 경험이나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워지고 교육 여건도 점점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도 높이고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앞으로는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없애고 교육청이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에 맞춰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합니다. 학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0: 변화가 단순히 학교 통폐합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1: 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상황에서 이제는 사후 수습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강력한 사전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2: 소셜미디어에 일상 사진을 올리며 소통하던 중학생 A양. 자신의 계정에 친근한 댓글을 남기며 접근한 고등학생 B군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곧 덧칠했습니다. B군은 어느 순간부터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A양이 사진을 보내자 돌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 600여 명. 이 가운데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80%에 육박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3: SNS에 올렸던 아이들의 일상 사진, 그 다음 사진에 성적인 합성 사진을 동반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친밀감을 쌓아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플랫폼을 매개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해 법적 사각지대가 큽니다.
4: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하지 못하고 관련돼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겹치는 단위에서 20대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세대가 지나면 20대가 더 늘어나고 30대가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교육만큼이나 범죄의 통로가 되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 기업이 비영리기구인 실종학대아동범죄센터에 아동 성착취물을 직접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5: 어마어마한 큰 예산과 정보가 모이다 보니까 한국 경찰에도 매일 많은 양의 사이버팀 라인 정보가 옵니다. 능력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까지 다 자기들이 분석해서 이거는 가해자가 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정제된 보고서를 저희 경찰에 줍니다.
2: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착취물 차단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입법부나 수사기관, 피해자 지원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향후 SNS 업계와의 소통도 제가 적극 추진하겠고요.
2: 전문가들은 온라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만큼 실시간 모니터링과 플랫폼 제재를 총괄한 온라인 안전 컨트롤 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세상을 떠난 아이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탐구해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AI 시대로 질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미지의 존재를 다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SF 신작으로 돌아왔는데요. 황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7: 오야스미. 오야스미 나사이.
8: 의자 위에서 충전을 시작하는 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탐구해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8년 만에 직접 각본을 맡은 이번 작품에서 AI 시대의 상실과 애도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의 기억을 학습한 로봇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주지만 끝내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절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독은 성큼 다가온 AI 시대를 차분한 시선으로 그리며 상상력을 인간다움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9: この箱の中に羊がいるんだって。感じなことは目では見えないんだって。見えないけど感じながら生きていくみたいな。そこで想像力ってのが大切なのかなと思ってはいたので、なんかそういう話になるといいなとは思ってました。
8: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외계 생명체의 비밀을 다룬 S

0: IMF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계인의 정체를 숨기려는 미국 정부에 대항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는 주인공들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동안 외계인이란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해온 스필버그 감독이 원점으로 돌아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 Disclosure day actually happens. We're going to have to accept we haven't been alone since the beginning of time.
0: 국내 독립영화 소식도 있습니다. 중년 레즈비언 만옥이 고향 이반리로 돌아와 전 남편의 불의에 맞서며 이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낸 이 영화는 누구도 외롭지 않은 해피엔딩을 향해 명랑하게 질주합니다. EBS 뉴스 홍대현입니다.
2: 네, 이상으로 6월 11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Conchipango TV, 방송됩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꿈꾸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건축주가 되셨군요.
1: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에? 오늘은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은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요. 글쎄.
2: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4: 아, 좋네. 야. 야,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5: 130대 단위라고 들어보셨어요.
4: 안 듣고 싶은데요?
5: 유명한 길인데요.
4: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마시죠. 안 그래요, 서장님?
4: 아, 이게 뭘 하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 젊은 사람이 벌써 수비 차면

0: 이제 시작인데.
1: 와, 도대체 집 어디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1: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에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1: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쪘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트시는데요.
2: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건축 두 분이 나와 계시네요.
2: 이 먼데까지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아,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1: 아닙니다. 아주, 오,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2: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1: 건물주 아니세요?
2: 네, 이 집에
1: 누가 월세로, 봐도 건물주신데?
2: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1: 아, 그러세요?
2: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2: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와서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1: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한번
2: 그렇죠.
1: 들어가 볼까요?
2: 네.
1: 오,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야, 이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2: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집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인데요.
2: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1: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우와, 이게 뭐예요?
2: 엄청나죠. 네, 이 산 자체가 안반산이기 때문에 그 안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1: 와.
2: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그러셨겠다.
2: 이 바위 자연물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0: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놨더니 짜라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2: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1: 그러니까요.
2: 이 장점.
0: 이 공간 디자인 지분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 있더래요.
1: 근데 지하를 갔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0: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2: 제가 네. 공사하기 전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0: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어우,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틀도 아니고 폐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1: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지 맞아요?
0: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 탈퇴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 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아유,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 표 드리겠습니다.
1: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 온 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 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페어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2: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1: 네.
2: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 안 들였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1: 직접이요? 직접?
2: 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피부 스타일, 5mm짜리 피부 스타일 아시죠?
1: 네. 네,
2: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1: 아, 요새 그 피부 스타일 소위 이제 비닐 타일. 네, 비닐 타일.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0: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까 회실이.
2: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네. 이거 공사한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1: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같이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2: 네, 자연스러움.
1: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2: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2: 네.
0: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2: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네.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1: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네,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2: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아,
1: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2: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
1: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2: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1: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2: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간 자죽이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1: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0: 있는 거를 네네네.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1: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모아온 신재씨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0: 저 아까 이거 들어오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2: 네네, 제가 만든 겁니다.
0: 웬일이야?
2: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네.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납이 됩니다.
0: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2: 이게 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 타로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1: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2: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감독이셨습니다.
0: 아, 그래요?
2: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네.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감독이셨고요. 큰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5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예,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제 어떤 취향이 좀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1: 그 꿈이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갑은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2: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1: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0: 와,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 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2: 남산부터 남산, 네.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
0: 아까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2: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아, 일반적인 그런 샷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 네. 그렇죠. 네.
0: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2: 너무
0: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시거든요.
2: 네.
0: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1: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방한 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데 살아야 건강화 됩니다.
1: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3: 어디 보다는 거죠?
4: 전달 최강단.
3: 아, 진실.
1: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을 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철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그러기 이전에 천이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2: 근데 혹시 문제는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단열이라든가.
0: 요 위에 보시면 살짝 네?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데.
2: 아, 저쪽?
0: 그렇죠.
2: 물세요?
0: 네네네. 물이 적습니다.
2: 아, 그래요? 이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2: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2: 네,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0: 그렇죠.
1: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의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이 순간만 내 것인 빌린 집. 평생 살 것처럼 욕심내서 뭐 하겠어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우리처럼 붙박이보다는 이동 가구가 정답. 떠날 순간도 생각해야죠.
0: 비싼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티지들은 그래도 그렇게 낡은 거여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티지 가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고 해서 미국의 가구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를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캠퍼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

0: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곳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1: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2: 네네.
1: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선이 다 보이는구나.
2: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0: 근데 이 담자기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1: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2: 네.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0: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2: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0: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1: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유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하다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이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시려나요? 파주 헤일이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면 소장님, 찾으셨나요?
1: 확실히 예술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0: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1: 아니,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1: 박찬욱 감독님? 이야, 희한한데 갤러리에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0: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1: 어? 사인이네. 설마 이거예요?
0: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1: 사인 맞아요?
3: 맞습니다.
1: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이야. 오. 오신다. 안녕하세요.
4: 소연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1: 네,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4: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1: 세입자요?
4: 네.
1: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5: 제 남편이 그 네.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4: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1: 네.
5: 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네.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

0: 비싼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1: 근데 이제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2: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1: 아, 여기까지만?
2: 네.
0: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오, 입구부터 튄다 튀어.
1: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3: 네, 네, 들어가 보시죠.
1: 아, 이쪽이죠?
3: 네. 아...
1: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3: 네, 맞아요.
1: 와.
0: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놨네.
1: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오,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엌. 오, 정말 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2: 그런가요?
1: 네, 외국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유럽의 펍 같기도 하고요. 가구에는 물결이 일렁일렁. 문짝도 없는 상부장이 이렇게 세련될 일인가요? 아니, 진짜 빌려서 고친 집 맞아요? 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게 고쳐도 된다고요? 아유, 난 못 믿겠네.
1: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도 기둥하고 보호구조로 만들어서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 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1: 분위기가 너무 힙하다.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4: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5: 이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4: 네.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0: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장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계단은 영락없이 블랙 카펫.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도 어떻고요. 평범한 하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 좀 줬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감각이다.
5: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노래에게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1: 야, 이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게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 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3: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1: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0: 뭐야, 여기는 한술 더 뜨네. 이 색감 봐요.

0: 한해 두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총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1: 소파. 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캠퍼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와,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2: 이 커튼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1: 네.
2: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 기다리셨다.
2: 이제 가지고 왔는데,
3: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1: 오.
3: 쓰고 버려진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3: 아, 그래요?
1: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2: 네.
1: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2: 네.
1: 예, 네, 근데 독립 문제가 아니라.
3: 완전히.
1: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2: 네.
1: 느낌이 너무
2: 맞아요.
1: 좋잖아요.
0: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2: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1: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2: 네네.
1: 페인트니까.
3: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1: 그쵸.
3: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1: 이야, 여긴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에.
0: 대박. 이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2: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이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1: 신혼집을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2: 네.
1: 아, 특이하네.
2: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1: 아,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2: 네네.
1: 건가요?
3: 신혼처럼 살자.
2: 네. 적어도 안방은.
0: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연남동 9옥이었대요. 와, 진짜 노란색이네. 집 크기만 달랐을 뿐 부부 취향 저격은 그대로였던지. 근데 왜 이사하신 거예요?
3: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그 건물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세입자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2: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 사실 저는 뭐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사를 갈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0: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맨날 내집 마련 다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담그부터 마저 하고요.
1: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0: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3: 나의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아.

0: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1: 아, 여지씨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2: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0: 네?
2: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0: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1: 네네.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0: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 좀 약간 둔탁한?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3: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0: 인터넷에서 이걸 썼어요? 와.
3: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0: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 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요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3: 공감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갔는데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야 이거?
1: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3: 혹시 뉴진스라고 하십니까?
0: 뉴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3: 우리 뉴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0: 네? 그때
3: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0: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했겠는데요?
3: 제가 들썩들썩했죠.
2: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촬영이 오고 감독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날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순간들이 저희한테 되게 굿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1: 집이란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하는 공간. 승훈 씨는 그중 좋은 순간만 한 공간에 다 모아놨답니다.
0: 계단 밑공간인데 미로같이 방을 만드셨네요. 와, 근데 여기 뭐예요?
3: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입니다.
1: 와, 이게 다 축구 관련 수집품인 거예요? 이 정도면 덕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어우, 보통 분은 아니다 했어.
3: 사실 제 이름이 군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목걸이를 제가 언젠가 2007년도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0: 네. 보통 사람 소화하기 어려운
3: 그 당시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20년 전인데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굿넥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호날두가 불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축구 같이 좋아하시죠?
2: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0: 안 좋아하신다고요?
2: 네. 오히려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됐어요.
0: 더 안 좋아지게?
2: 네.
3: 이해합니다.
1: 저게 누구야? 데이비드 베컴 선생 아닌가요? 와, 이건 손흥민 선수네. 결국 승훈 씨는 축구로 더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2: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3: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하다가 시간이 훌쩍 가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1: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0: 여기는 뭐 전혀 꿈이

0: 느낌이 없는 순수한 공간? 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1: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2: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2: 네.
0: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어디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에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1: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3: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4: 잘하고 있어?
3: 응.
4: 물 좀 먹고 해.
3: 응. 깨끗하지?
4: 응.
3: 금세 마침 정리할 때 같았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1: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 집.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층고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3: 층고?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2: 갑자기 층고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3: 그래?
1: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훈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0: 아, 오늘처럼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뭐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두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1: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젊고 힘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5: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
6: 혼자 독학으로.
5: 독학으로.
6: 책 보고.
7: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8: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9: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0: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는 됐습니다, 솔직히.
11: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2: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3: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4: 샬롯이 간편한 다이얼 방식의 내열 요리로 조리 과정까지 한눈에 어떤 요리든 맛있게 완성하고 보관까지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5: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16: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7: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8: 540일까지?
19: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20: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5: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20: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5: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9: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5: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9: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3: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2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3: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2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3: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2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3: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3: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2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3: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25: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3: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2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3: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3: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3: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4: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3: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25: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3: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0: 새로 고친 백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시간이 없어. 어디?
3: 조심.
4: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5: 폐와 관련된 단서?
6: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4: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6: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7: 여긴 사막이잖아요.
8: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2: 오, 이랬어.
7: 여기 도대체 뭐지?
2: 무서워.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자기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25번의 물길을 건너야 닿을 수 있다는 은둔의 땅 덕산기 계곡.
5: 말고는 없는 거예요?
6: 그렇죠. 그렇지.
4: 웬만한 차로는 엄두도 못 낸답니다.
5: 오, 사람 살까 이런데?
7: 올라왔어.
4: 하지만 힘들게 물길만 건너면 총 천연 세계 숲과 자유로운 영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숲 덕산기 계곡으로 떠납니다. 덕산기 계곡의 초입에서 반가운 이를 만났습니다.
8: 어머님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저희 한국기행에 나오셨던.
9: 아이고 어떻게 알아보시죠?
8: 맞으시죠? 아 반갑습니다.
9: 예 반갑습니다. 아
10: 내가 그 웃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너무 탐스럽게
4: 알콩달콩 금실 자랑했던 이 부부.
10: 너무 재밌어 누구 하는 게.
4: 기억하시죠?
10: 맛있지.
8: 어머니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9: 요즘 이제 사과를 꽃이 피고 네. 열매가 이제 수정이 돼서 적과라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많이 이렇게 달린 걸 달아놓으면은 네. 보러 몸이 부딪히고 이래서 상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8: 아버님 말씀하시자마자 비가 내리는데요.
9: 비를 피해야죠 그러면 네. 식사를 하고 가시죠.
8: 네네. 그럴까요?
9: 예.
8: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리네요.
4: 하루에도 날씨가 12번은 바뀐다는 덕산기 계곡의 매력. 시작부터 제대로 느껴보네요.
11: 아유, 유치원대 오셨습니다.
12: 제가 꼭 오고 싶었던 곳인데.
8: 유치원단이요.
11: 아유.
13: 아유, 부끄럽습니다.
8: 아니, 들어서자마자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4: 부인의 손맛이 유별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8: 어머니, 안녕하세요.
10: 네, 먹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8: 뭐 이렇게 많이 찾으셨어요?
4: 역시나 강원도의 맛을 한상 가득 차려내셨네요.

0: 이거는?
1: 요게 눈계승마라고 울릉도에선 산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살짝 말렸다가 볶은 거라 색깔이 이렇게 노래요.
2: 오, 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3: 눈을 뚫고 가장 먼저 올라온다는 나물 눈계승마, 강원도의 참맛이랍니다.
2: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 맛이네.
1: 맞아요. 소고기 맛이에요. 소고기 맛.
2: 맞아요? 제 입맛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1: 아, 아니에요.
2: 아, 오래 씹으니까 맛이 더 강해요. 아,
1: 그럼 아, 제가 잘 요리를 잘한 거예요.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2: 오늘 손맛이 대단하신데요.
3: 갑작스런 만남에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2: 두 분 금술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낙엽삼 하는 거 재밌게 봤거든요. 기억나시죠?
4: 네.
3: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낙엽 싸움이었나요? 애정 행각인 줄요? 부부는 여전히 알콩달콩 덕산기의 삶을 즐기는 중이랍니다.
2: 지금 덕산기 계곡을 좀 만끽하고자 왔는데 제가 이 덕산기 계곡의 매력을 좀 온전히 느끼려면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4: 여기는 이제 석회암지대라 보니까 네. 양쪽으로 이게 기암 절벽이 이렇게 솟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풍광을 이렇게 즐기면서 가면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아. 뭐 원시적으로 사람이 접근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네. 아직도 이 골짜기 골짜기. 그러니까 안내 네. 안내는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 하죠.
2: 아 그래요?
4: 네. 어? 아, 그러면 얘가 아주 그냥 뭐 앞장서서 네. 따라오라고 적당히 보폭을 맞춰가면 따라가죠.
2: 요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비게이션으로 그럼 마룡이만 따라서 한번 올라가 네. 볼까요? 잘 부탁해야 되니까 제가 뇌물을 좀
1: 잘 부탁한다고
3: 오고 귀여워라 뇌물이 잘 통했겠죠?
2: 안녕히 있습니다.
3: 계곡을 따라 듬성듬성 저마다의 터전을 잡고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덕산기 계곡 사람들. 쉼 없이 흐르는 물길 따라 사람들의 삶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5: 마룽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2: 저 집이라는 거지? 마룽아? 저 집이라는 거지? 고마워! 잘 가!
3: 마룽이 덕분에 쉽게 찾아왔네요. 그렇게 덕산기 계곡 끝에서 특별한 공간을 마주했습니다.
5: 이야, 첩첩산 중에 개인전? 전시회 포스터가 놓여져 있네요.
3: 분명 오지라 알고 왔는데 갤러리라? 궁금해지던 그때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나뵙고자 했던 최희순 선생님.
6: 예,
2: 아, 안녕하십니까.
6: 네, 어서 오세요.
3: 덕산기 계곡의 최고 스타 최일순 배우님.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크게 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덕산기 계곡을 지키면서 사신답니다.
5: 나와 계셨네요?
6: 예, 예, 예.
5: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6: 아, 지금 우리 6월 6일부터 네. 7일까지 여기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야외 무대를 제가 굳히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 못 본 사이 많이 달라졌네요.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랍니다.
5: 혹시 제가 좀 도울 일이 있을까요?
6: 도울 일?
5: 네.
6: 도울 일이야 많지.
5: 아, 그래요?
6: 일단은 풀을 좀 깎아.
5: 네.
6: 이거는 소로쟁이라고 네. 이게 굉장히 신경통이나 관절이나 약이에요. 요 삥 돌면서 그 이게 이따가 굽을 거 따면 돼.
5: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풀부터 뜯어오겠습니다.
6: 네. 풀이 아니고 약이라니까.
5: 요거.
6: 소로쟁이.
5: 소로쟁이.
6: 내가 이따 나물밥 할 때도 좀 넣어줄게.
5: 네네네.
6: 이렇게 봄에 올라오는 것들은 네. 다 약입니다.
5: 이거 어떻게 캘까요?
6: 아니.
5: 아, 알겠습니다.
3: 잘 먹으면 약이 되고 버리면 풀이 되는 것. 자연에 살며 배운 이치랍니다.
5: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덕산기 계곡에 들어오신 거예요?
6: 대학로에 연극을 하다가 네. 대학로 뒷산이 낙산이 재개발이 되면서 네.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5: 아...
6: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고 수리하고 하면서 계속 밑그림을 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0: 이제 시작인 거야.
1: 오지의 문화 공간을 만들고픈 로망이 실현되는 겁니다.
0: 공연 도구들, 공연에 내가 어디에 쓸까 지금 생각 중인 공연에 생명의 기원인 물에게 드리는 예불.
2: 네.
0: 거기에 보면 항상 시작과 끝에 이 피리를 불어요.
1: 산과 물, 자연에 감사를 전하는 거죠. 소리가 조화롭죠?
2: 지금 이 소리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덕산기 계곡에 자리 잡은 지 20여 년. 할머니의 생가 터인 화전민 가옥을 고스란히 보존해 살고 있습니다.
2: 와.
0: 여기 우리 부엌이고, 와. 여기가 이제 외양간. 소죽을 끓이던 소염을 가마. 불 떼가지고 네. 아침 새벽이면 항상 소한테 주는. 외할머니가 쓰시던 거는 내가 외할머니한테 받은 것들이 있는데
2: 네.
0: 친할머니는 모르겠어요. 이 그릇들.
1: 단순히 옛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선조들이 두고 간 삶의 흔적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0: 이렇게 돼서
2: 네. 와. 아, 생각보다 넓은데요?
0: 흙으로 다 지붕까지 다 천장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한 집이라
2: 네.
0: 시원하죠. 겨울엔 따뜻하고. 옛날에 기름이 귀할 때
2: 네.
0: 호롱불 등잔을 놓으면은 여기서 불을 밝히면 양쪽이 다 환해지는.
1: 조금은 불편하지만 편안함과 아늑함으로 가득한 공간. 그 매력 덕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죠.
0: 네, 외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두부찌개입니다.
1: 칼칼하면서 고소한 두부찌개 냄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맛 제대로 즐기려면 정자가 제격이라죠.
0: 우리 집에 게스트 오시면 다 이렇게 일하는 거야. 여기 우리 6월 6일부터 같이 공연하실 네. 우리 출연자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집에 오신 게스트분이세요.
2: 게스트분이시구나.
0: 네. 네. 여행을 좋아한다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2: 와.
1: 세상 근심 다 잊고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 오지를 찾았답니다.
2: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3: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잖아요.
0: 여기는 이제 좀 뭐랄까 기운이 다르죠.
3: 기운이 다르죠.
2: 기운이.
1: 마음 쉴 곳 찾아 발걸음한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한 뼘 내어주는 것. 오지에 사는 그의 기쁨이랍니다.
4: 햇볕이 좋아서 밴들이 나와.
1: 덕산기 계곡의 매력을 좀 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2: 네. 오!
1: 그런데
4: 미끄러.
1: 조심조심. 오지 촬영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2: 피디님 네. 안 다치셨어요?
5: 괜찮아요?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제작진 이렇게 고생한다니까요. 어디 안 다치셨나 모르겠네. 지금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신 것 같은데.
2: 아, 또 피디님 민망하지 많으시라고.
1: 이제 진짜 덕산기 계곡을 만날 시간.
4: 자, 여기는 네. 이게 하트 모양이잖아.
2: 오, 어째 그렇네요.
4: 여기는 연인탕.
2: 연인탕.
4: 응.
2: 아, 물이 근데 정말 막네요. 응. 안에가 다 비쳐요.
1: 비 온 뒤에만 마주할 수 있다는 덕산기 계곡의 옥빛 장관. 오늘 날 제대로 잡았습니다.
4: 갑시다. 미끄러워, 조심.
2: 오, 차가워. 오, 차가운데요, 물이?
1: 오, 아직 좀 추울 것 같은데.
2: 시원한데요? 와.
1: 괜찮아요, 김광중 아나운서? 이왕 노는 거 혼자라도 재밌게 놀아야죠. 맑고 시원한 계곡물과 파슬거리는 바람소리, 따스한 햇살까지 온몸으로 만끽해보는 거죠. 아, 이른 여름 맞이를 덕분에 합니다. 서두를 것 없이 여유로운 삶. 이곳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저 자연을 즐기면

0: 그뿐.
1: 지금 우리가 여기 가는 데가 네. 우리 덕산기 계곡관에서 우리 아지트 같은.
2: 아지트요? 어.
0: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여유를 즐기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은 바로
1: 숲속 책방.
2: 야, 아니 숲속 책방이 제가 방송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네. 다시 지었어요.
3: 여기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던 책을 세상 사람들과 좀 나누자 이런 의미가 커요.
0: 오지에 들어선 책방이라 큰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곳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1: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아~ 다시 짓고 네. 완공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2: 아 그러셨구나.
4: 아, 저희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아주 여유 있게 숲속 책방에서 지내셨던 모습이. 아, 그래도 저희 마음속에는 영원한 숲속 책방지기로 간직될 겁니다.
0: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 책방지기의 바람처럼 빛바랜 책으로 가득한 공간은 편안한 안식을 선사합니다.
1: 책방을 한다고 하니까 네. 지인분들이 집안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다 기증을 하셨어요.
2: 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보내주신 책들로 모아서 네. 이렇게 돕고
2: 숲속 책방 들리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책을 좀 기부하고 싶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2: 보자. 그냥 뭔가 저의 흔적을 여기 남겨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혹시 이거 책도 기증해도 괜찮을지.
1: 아, 그럼요. 이 책을 드립니다.
2: 네, 여기에 제 추억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1: 아,
2: 네.
1: 고맙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감춰둘 테니까 네. 애기랑 와서 찾으세요.
2: 아, 감사합니다.
0: 누군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만여 권의 책들. 그곳에 또 한 권의 추억이 더해졌습니다.
1: 어? 형, 어서 오세요. 어,
5: 안녕하세요.
0: 잠시 자연을 즐기던 그때.
2: 감사합니다.
1: 커피가 또 워낙 훌륭합니다.
0: 향긋한 커피와 함께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퇴직 후 오지를 찾은 전한식 씨.
2: 자연에서 살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6: 마음의 준비가 제일 우선인 것 같고 네. 경제적인 준비만 약간의 준비만 되면 네. 충분히 뭐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딱 하나 더. 자연과 환경과 사람을 함께 즐길 준비. 아. 이것만 돼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
2: 저는 뭐 반나절밖에 안 되지만 그 느낌을 오늘 하루 동안 조금이나마 느낀 것 같아요. 아. 시간도 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이곳에 오면 세상사 좀 잊고 지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일로 들어오지. 일로 들어오지.
2: 아, 아예 이쪽으로.
1: 이웃 합시다.
2: 여기 혹시 남는 터가 좀 있나요?
1: 터는 많지.
2: 아, 그래요? 터는 많아요.
0: 좋은 건 함께 나눠야 제맛이라죠? 편안함과 여유로 가득한 이곳. 이웃 한 명 는 것 같습니다.
2: 자, 여러분, 여기 무진장 쌉니다. 여기 나물 있고요. 이 방에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데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아버님들이.
7: 고사리 밥기 마! 먹지 마, 이거 밥으면 안 돼.
2: 어떻게 붙여요?
7: 여기다가. 네. 에이, 참말로. 그렇게 못해.
2: 꼭 찾아와요.
7: 네.
8: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9: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8: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1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0: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3: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2: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를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 증상이죠. 참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겪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고통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괴롭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대해서 같이 알아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다리, 특히 종아리 부분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실해지면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질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의 이상 감각이죠. 혈액이 다리 근육 쪽으로 공급이 안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물에 빠진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이제 물에 빠진 증상, 그래서 다리가 이상감각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 심장이 놀라서 이쪽으로 혈액을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럴 때는 심장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응급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리의 경련과 다리의 쥐처럼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이상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린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어떤 분들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전부 다 다리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다리 쪽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상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 감각들은 다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으니까 내 다리가 물에 빠졌으니까 나를 살려달랬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반대쪽에 있는 뇌라든지 심장 역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자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죠. 다리에 체온이 떨어진다. 수족냉증이라고 그러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온에 교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갓 나온 산소와 영양소를 가진 따뜻한 피와 그리고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 피들, 정맥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면서 혈액이 온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수족냉증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형성할 정도로 중년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리가 없는 것 같아. 다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다니시죠. 특히 한여름에 더 괴로워하는 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 너무 더 괴롭거든요. 따갑고 아프고 칼로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저체온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 감각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었다. 그렇게 호소하시는데요. 다리가 붓고 누르게 되면 통증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혈액과 림프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에 노폐물이 빠지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염증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딱딱해져서 또 다리에 염증화된 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의 부종이 모두 다 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그쪽에 쌓인 지방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또 그 부분에 쌓인 지방들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고 그럴 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의 통증, 경직되어 있는 느낌, 관절 운동에 제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관절도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한데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자체가 있는 피가 관절 쪽에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자가면역 반응이라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관절을 공격하는 그래서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을 가중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나 시술 등을 하기도 하고 약물 복용을 하기도 되죠. 더불어 관절염이 있게 되면서 다리의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더 생기게 되고 이럴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또 있습니다. 피부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어둡고 칙칙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피부털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피부털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피부털이 점점 빠지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숭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 남은 피부털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피부에 뭔가 파인 자국이 있고 상처 같은 자국 같은 게 많이 나고 그 멍든 자국이 옛날에는 금방 나았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치유가 안 되고 재생이 안 되다 보면 멍든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죠. 피부가 얇아지고 갈라지는 느낌 그런 증상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발톱도 제2의 피부잖아요. 발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발톱이 늦게 자랍니다. 그리고 발톱의 모양이 이상해요. 이것을 저는 발톱 이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모양으로 발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발톱이 늦게 자라고 면역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있던 부종이 잘 안 낫고 발톱의 모양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변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곰팡이균이라든지 세균 등도 자주 감염되게 되고요. 당뇨성 족부 궤양도 어떻게 보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거기서 생기는 증상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헐적 파행입니다. 가시다가 갑자기 길에 주저앉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년 여성분들에게서는 이런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다리가 아프면서 자꾸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리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심장이 혈액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증상들이 더 악화되고 간헐적으로 급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잘 걷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운동 능력을 충분히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운동력이 감소되면서 운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 심장이 더 나빠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부정맥, 즉 다리 안쪽의 정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환하는 피들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격가지 정맥이라고 하죠. 꼬불꼬불한 혈관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피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점점 얇아지고 터위들도 작아지다 보니까 더 꼬불꼬불한 혈관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지속이 되게 되면 혈관 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이 통증도 있고 이상감각도 있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밤에 잠을 잘 자다가 수시로 쥐가 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주무들라고 합니다.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해봐도 혈관 촬영술을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답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먹어보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보기도 하지만 신통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은 왜 발생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혈관도 노화되고 근육도 노화되게 됩니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호르몬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근육량의 부족을 더욱더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체온증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에어컨 등의 냉방 문화 자체가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의 부전증을 더 심하게 야기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활동량의 부족과 스트레스가 만연된 사회 역시 혈액순환을 더욱더 나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가 걸으면 우리 다리의 근육도 걷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여겨지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체온을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체온증이 있는 분들은 차가운 물을 먹으면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미지근한 물을 드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발목이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발목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주는 발목 스트레칭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TV를 보거나,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시간 날 때마다 돌려주시면 종아리가 더욱더 유연해지고 강해지고 있겠죠. 저는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발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팅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진료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스쿼팅을 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 펌핑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도와주면 우리의 다리 역시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잘 실천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의 종류와 그리고 명상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에 앞서서 분주했던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서 해보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나의 주의를 나의 몸으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나의 몸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해 봅니다. 내 몸에 어떤 긴장이 있다면 나의 몸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면 그저 그 감각을 충분히 음미하고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나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격려의 말이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에게 천천히 건네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 현재로 돌아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서 오늘도 힘내 이러한 말을 듣고 싶다면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다면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음미하고 감상해 봅니다.

네, 이제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합니다. 방금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 전 짧게 이렇게 하는 명상을 연착륙 명상, 소프트 랜딩 메디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앞으로 배울 명상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 방식과 접근법이 있고 또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집중 명상, 통찰 명상, 그리고 자해 명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명상, 집중 명상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어로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중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해서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이 대상을 주시 대상이라고 부르고요.

주시하는 대상으로는 자신의 호흡, 촛불, 특정 소리, 혹은 어떤 만트라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집중 명상에서는 주의가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마다 다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시 대상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신의 명료함, 그리고 깊은 고요와 평정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통찰 명상, 빨리 열어놓는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명상들, 그리고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 선불교에서 주로 행하는 좌선 명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통찰 명상은 현재 순간에 대해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호흡이나 신체 감각, 생각과 감정 등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며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요. 자기 인식은 물론 감정적인 평정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면의 지혜를 개발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해와 자비 명상입니다. 이 자해와 자비 명상은 기원 문구에 집중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중 명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력 향상이나 깊은 집중의 상태를 추구하는 집중 명상과는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는 별도의 독립된 명상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행복과 평화 혹은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명상을 할때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존 카바트진이나 잭 콘필드와 같은 명상가들마다 사실은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섯 가지 마음의 자세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입니다. 늘 함께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아가가 마치 처음 사물을 보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 만난다는 느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초심자의 마음이란 매 순간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겠죠. 명상은 특히 아주 단순한 활동을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매 순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때, 내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지나가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애쓰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긴장감은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과시되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계속 살피시면서 자신에게 조금은 더 여유롭고 조금은 더 허용적으로 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 나갈 때 자신이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한 생각처럼 우리는 늘 나를 비난하죠. 명상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른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명상의 분류와 명상할 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마음 챙김의 방법 중에 하나인 바디 스캔과 움직임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 유일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생존 배낭, 복잡하지도 않고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삿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생존 배낭을 꾸릴 때 갖가지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넣다 보면은 커지고요. 무거워지고 들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생존 배낭은 작고 가볍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우리가 생존 배낭을 메고서 15층 아파트에서 1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달려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전력 질주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이때 배낭이 무거우면은 좀 행동도 굼뛰어지고요. 또 넘어져서 다칠 우려도 있죠. 또 하나, 장비, 또 식량, 자,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되도록 간단히 만들고 용도가 겹치지 않는 게 있는가, 또 불필요한 게 없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뭐 좀 거창한 거, 비싼 거, 자, 그런 거 넣을 필요 없고요. 꼭 필요한 것들 하셔야 됩니다.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면은 과감히 빼야 되고요. 또 얼핏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해 보지만은 또 우리 집 생존 배낭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생존 배낭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완벽하게 외치기 쉬운데 바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뭐 그들처럼 뭐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몇 달, 몇 년을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생존 배낭 딱 메고서 우리가 갈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갈 동안 잠깐 동안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명조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생존 배낭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낭은 거창한 거 필요 없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무 배낭이나 좋습니다. 클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딱 좋습니다. 저는 학원 다닐 때 쓰던 조그만 배낭을 썼습니다. 생존 배낭은 이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갖고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보온 용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물과 식량이고요. 세 번째가 생존 장비입니다. 우리가 생존 배낭 물품, 자,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뭐 라이터나 후리처럼 이런 장비 위주로 생각.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세 번째, 가장 후순위로 내놓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위가 바로 비바람을 맞고 이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보온용품이에요. 앞서 333, 이 생존의 법칙에서 식량보다 더 물이 중요하고요. 이보다 추위랑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한여름이라도 밤이나 새벽에는 더 추워지고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빨리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체온증 때문에 서너 시간만 해도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체온은 머리랑 목에서 체온의 대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 같은 것들 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담요, 양말이나 바람막이 자켓, 또 머리에서 많은 체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모자나 또 비니, 마스크, 이 장갑,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과 먹을 것이죠. 이렇게 물몇병 정도 준비해 두시고요. 우리 주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컵라면, 또 동결건조 비상식량. 요거 좋아하시죠? 이게 하나가 1100kcal,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입니다. 요것도 비상시에 하루 한 캔만 있으면은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요. 요런 참치캔 통조림도 오랫동안 한 7년까지도 공식 유통기간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 무엇보다 이것만 까서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따로 어떤 특별한 조리나 요리, 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통조림이나 캔, 이런 과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그 외에 이런 초코바, 에너지바,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 커피믹스,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도가 바로 생존 장비입니다. 우리가 비상시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갖가지 생존 용품들을 모아놓은 건데, 생존 장비 첫 번째로 이런 맥가이버 칼, 멀티툴이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호루라기, 또 나침반, 이렇게 한 세트로 저렴하게 집주인은 1,000원샵에서 사셔도 충분합니다. 휴지도 비상시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에 감싸고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비상시에도 전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 또 보조 배터리를 꼭 챙겨 주시고요.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핫팩이나 불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양초나 티라이트가 좋습니다. 또 물티슈도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야광봉도 가스가 차는 지하실이나 실내에서도 유용하게 더 안전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준비해 두시고요. 비상시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은박 보온 담요, 그리고 조그만 줄, 또 비상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구급 약통, 그리고 철제 스텐 컵입니다. 그 불을 피우거나 조명을 밝힐 때 필요한 라이터, 그리고 비상시에도 나의 신분이라든가 뭐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나 현금,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상용품이란 나의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장비를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작은 배낭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내 체중의 10에서 한15% 정도로 싸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 생존 배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체력이 더 좋다거나 또 가족들을 챙기는 가장이라 한다면은 여기에다 더좀더 많은 한20% 정도 더 많은 장비 무게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를 바로 이제 표준형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오랫동안 장기간 대피해야 될것 같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도 더 많은 장비랑 물, 식량을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완비형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침낭이라든가 또 바닥 깔개, 텐트,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장비들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기본형 생존 배낭으로도 충분하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또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시는 것, 자욕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이 수분을 섭취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한 달을 살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3, 4일도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 비상식량도 단기식과 장기식으로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기식은 말 그대로 잠깐만 휴대하면서 간단히 먹는 용도를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고칼로리 위주의 어떤 크래커라든가 쿠키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초코바나 에너지바, 과자, 쿠키, 사탕.

가셔갖고 저렴한 거 사셔도 충분합니다. 또 복잡하고 또 많은 기능 들어있는 것들 멀티 제품이라 하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좋지 않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좀 간단하고 단일 기능이 있는 위조 제품으로 하는 게더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집에 뭐 후레쉬나 라이터, 양초도 없는 집들이 많이 있죠. 저 그게 좋지 않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용품이란 게 나의 생존과 안전에 꼭 필요하고요. 도움이 되는 장비, 물품들을 말하거든요. 작은 멀티툴과 프레쉬부터 뭐 라이터나 성냥, 또 휴대용 정수기, 물통, 밧줄, 나침반, 뭐 운동화, 옷, 세면도구, 호신용품, 텐트나 침낭, 방독면과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겐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가지 생존용품과 장비, 보온용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 체중의 한 10에서 한15% 정도,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것보다는 메고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뛰거나 이동,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대상이 있죠. 주부님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힘에 부딪히지 않는 정도로 간단하게 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상시에 우리가 쓸수 있는 생존 배낭 어떻게 구성하고 만드는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꼭 챙겨야 될 것들 많지는 않죠. 욕심내지 마시고 간단하게 시작하자.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존 배낭을 만드는 좀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저 머리.

0: 감사합니다. 나 매운맛이 그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4: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니.
0: 어우, 착해.
2: 궁금해. 이 나라 재래시는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 높아.
3: 나르시네.
2: 욕 본다, 욕 봐. 안사. 안사!
1: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근호입니다. 지금 저는 역사 자료 수집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구호, 시대를 담다라는 주제입니다. 역사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고유의 구호가 마크처럼 찍혀 있습니다. 그 구호가 그 시대를 정언하는 셈이죠. 제가 수집한 LP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LP판을 수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피드 재건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수집한 이유는 이 재건호라는 기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 통일호, 무궁화호, KTX 이런 이름처럼 새마을호, 이 재건호라는 이름의 열차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판을 제가 수집한 이유는 바로 재건이라고 하는 이 구호 때문입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요,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재건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군사 정변을 혁명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혁명 플러스 재건이 되는 거죠. 곳곳에 예를 들면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이게 최고 통지 기구 이름입니다. 국가 재건 최고회의. 그다음에 재건 의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확산하기 위한 재건 국민 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담배의 각인데, 이 담배각의 담배 이름이 바로 재건이라는 담배입니다. 재건 담배.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체조도 재건 체조. 곳곳에 재건입니다. 심지어 돈 안 드리고 이끌어 다니는 데이트를 재건 데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과 혁명,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언급된 구호가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재건, 혁명, 근대화를 조합하면 이게 바로 박정희 시대의 구호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구호가 특히 많이 재창된 시기는 5.16 군사정변 직후 61년, 62년, 63년 이 시기에

0: 에 집중적으로 표출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63년 1월 18일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저 위에 재건 구호가 보입니다. 정확히 맞죠? 63년, 61년, 2년, 3년 그쯤에 많이 나왔던 구호입니다. 자, 다음 보실 사진은요, 천안 우체국 앞에 직원들이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그 펼쳐진 플랜카드에는 합심하여 이룬 혁명, 단결하여 완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은 이걸 뭐라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4.19 혁명도 있고 5.16 정변, 그 정변 주체들은 혁명이라 불렀기 때문에 5.16 혁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4.19 혁명이냐, 5.16 혁명이냐. 근데 이 사진이 어느 혁명을 말하는지는 뒷줄에, 제일 마지막 줄에 Z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마 재건 국민운동, 무슨 무슨 지부라고 하는 글자에 가려진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 플러스 혁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박정희 시대의 구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은 60년대 전반기 5.16 군사정변 이후에 찍은 것으로 보는 것이 명확하고, 실제 사진 밑에 보시면 찍은 연도가 62년 12월 8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다른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 뒤로 저 뒤에 재건합시다라는 구호가 보이죠. 이 재건합시다는 역시 60년대 초반에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군사정부가 권장한 또는 홍보한 인사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뭐 안녕하십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구호가 아니라 만나면 사람들이 재건합시다, 재건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대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요. 두 청년이 재건이라고 하는 표지서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 사진 어디에도 찍은 연도, 그 다음에 장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재건이라는 저 글자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세운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진은 60년대 전반기에 재건을 새긴 돌을 세우고 직후에 찍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혁명과 재건 이외에 다시 사용된 구호는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그래서 이 잡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책 제목이 농촌 근대화 월간 농촌 근대화라 되어 있죠. 농촌 근대화. 이것도 박정희 시기에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 앞에 보면 중단 없는 전진,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재건, 근대화, 혁명, 그다음에 여기에다 증산, 수출 이런 것들로 추합해서 한 시대의 구호가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박정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좀 다른 훗날의 시대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어느 시대의 사진일까요? 힌트는 저 뒤에 찍혀 있는 구호입니다. 정화 추진 결의대. 어떤 다른 힌트나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곳곳에 정화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지역 정화 운동.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오른쪽, 왼쪽 다 있는데요. 다 정화란 글자가 다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80년대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아니죠. 그럼 정화라고 하는 이 구호, 이 캐치프레이즈를 건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다음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요, 기념 메달인데, 이 기념 메달에 보시면, 윗면에 사회정화위원회의 노고를 지하며라고 하는 글이 위에 찍혀 있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 노고를 축하하며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 전두환 대통령의 명의로 사회정화운동 제7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7년도에 이거를 주었다는 이야기니까 사회정화운동은 81년부터 87년까지 있었던 운동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회정화운동, 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 정부의 구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3층 교육대라는 것도 사회 정화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때묻은 거, 그거를 정화시키자. 그래서 많은 때로는 죄 없는 사람들도 거기 끌려가가지고 가혹한 인권 탄압을 받기도 했죠. 정화 운동, 3층 교육대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화 말고 전두환 정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중요한 구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도 재건만 내세우지 않았죠. 재건, 근대화, 혁명, 수출, 증산 이런 것들이죠. 그럼 전두환 정부는 또 뭐를 내세웠을까요? 네,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실제 정의사회를 구현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논외로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호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두환 장군이 군복을 벗을 때 발표했던 전역사에서도 정의사회 구현이 처음으로 언급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뭐 정의사회 구현 이 구호는요, 당시 경찰서의 간판, 현판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데 보면요, 과거를 이렇게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런 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또 시대를 좀더 뒤로 거슬러 내려와서요, 김영삼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요, 문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2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32년간은 군인 출신이 대통령을 했죠. 그래서 군사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자기의 차별화 캐치프레이즈로서 문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부 이름을 문민정부라고 이름 붙였죠.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의 이런 구호는요, 어떤 식으로 현재 우리 쪽에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ABC가 CBA로 극적으로 바뀐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게 영어로서 표현하니까 저거 어렵죠. A는요, 아미입니다. 아미. 군이고요. 그다음에 B는 뷰로크랫, 관입니다. 그다음에 C는 시티즌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원래 박정희 정부 때부터 5.16 군사 정변 이후부터 항상 ABC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군관민이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는요, 문민을 내세웠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습니다. 민, 관, 군. 군을 제일 뒤로 빼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 이전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군관민 무슨 체육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는 96년도에 기념식 사진인데 민관군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저, 지금은 민관군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 단어 속에도, 저 구호 속에도 한시대 역사가 오롯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호가 어떻게 한 시대를 표현하는지, 또 대변하는지, 증언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이나 자료를 살펴볼 때는요, 이런 구호들을 가지고 한번 이게 언제 생산되었지? 언제 만들었을까? 어떤 역사가 반영되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집에 있는 사진첩을 한번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진첩을 한번 보고 한번 역사의 상상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구호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데올로기와 역사는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올리브 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올리브 잎을 보시더라도 양면의 색감이 다르고 빛의 각도에 따라서 더 다양한 색감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페이퍼 플라워로도 표현해보고자 양면 주름지를 활용할 텐데요. 양면 주름지도 두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단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도안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잎이 한 줄기에 여러 갈래로 달려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와이어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할 겁니다. 메인이 되는 굵은 철사와 덧대어지는 잎들은 가는 철사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네, 먼저 굵은 철사에 올리브 잎 하나를 중앙부에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 끝에 콘들을 묻혀주시면 되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튜브 형태를 쓰신다면, 이렇게 한번 삽입해서 빼내시는 거로 전체를 다 본드를 묻히실 수가 있습니다. 철사에 본드를 묻히셨으면, 5분의 4 정도 되는 지점까지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본드가 굳기 전에 바로 접어서 손톱을 이용해 와이어를 완벽하게 감싸주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밀착을 잘 해주신 후에는 그대로 바로 잎을 펴서 본드가 마르기 전에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주름지의 양면의 색감을 모두 다 입혀서 표현이 되면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가는 철사에 올리브 잎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와이어에 본드를 묻혀주시고요. 네, 잎의 중앙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본드가 굳기 전에 바로 반을 접어서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와이어가 보여지지 않도록 펼친 면은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철사에 붙은 잎은 메인 줄기에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을 꼭 한번 돌려주셔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잎은 약 0.5cm 정도 연결되는 부분에 와이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는 철사를 활용해서 잎을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올리브 잎은 이제 모양을 좀 잡아줄 텐데요. 이대로 그냥 평면으로 두면 잎이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름을 펴줄 겁니다. 약간만 힘을 주셔서 잎의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볼록한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와이어가 가운데 중심의 심지일처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로 그냥 두시지 않고 약간 곡선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S자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리얼한 형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올리브 잎들은 펴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쪽은 좀더 위쪽을 펴주시거나 S자가 아닌 그냥 C컬로 두시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다채로운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리브 잎의 형태와 비슷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가운데 심지를 중심으로 전체 길이에서 가운데 파트만 볼록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반대 부분도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실제 올리브 잎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잎을 모두 다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셨으면 이제 연결하는 부분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메인이 되었던 굵은 철사에 줄기 부분이 될 주름지를 감싸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줄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길이만큼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드를 도포한 줄기 부분을 감아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부분이 본드로 인해서 조금 젖어 있는 상태로 잎을 꽂게 되시면 형태가 많이 뭉개지기 때문에 조금은 건조시킨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건조가 된 후에는 이제 만들어 놓은 잎들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연결하시기 전에 먼저 위치를 한번 먼저 보시고 색감의 배치도 한번 고민해 보신 후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실 때에는 원하시는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사선 방향으로 가위집을 먼저 살짝 내어주세요. 가위로 인해 자국이 난 부분을 송곳으로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연결할 잎에 와이어 길이만큼만 송곳으로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홀이 완성되고 나면 만들어 놓았던 잎의 끝에 부분에 본드를 묻혀 주시고요. 홀에 잎을 삽입해서 꾹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그재그 순서에 맞춰서 나머지 잎들을 모두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놨던 잎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리브 잎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올리브 잎을 통해서 좁은 형태의 잎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넓은 면적의 잎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 세로 5cm 정도 되는 종이를 먼저 좀 준비를 하였고요. 넓은 면적의 잎을 표현하실 때에는 대각선으로 먼저 모양을 잘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대각선의 방향으로 삐뚤어지지 않도록 먼저 커팅을 해주세요. 자르기 전에 주름의 방향을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눠진 이 종이를 한쪽 면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름지의 방향이 사선으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올리브 잎을 만들 때와 동일합니다. 먼저 와이어에 본드를 묻혀 주시고요. 네, 본드를 묻혀 주신 후에 와이어가 잎의 중앙에 올수 있도록 한쪽 면을 먼저 붙여줍니다. 와이어 전체에 본드를 묻혔기 때문에 추가로 본드 작업 없이 그대로 겹쳐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계속 주름지의 주름 방향이 사선을 향하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가 중앙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미 준비된 나뭇잎 도안이 있었다면 그 모양대로 먼저 커팅을 한 후에 작업을 하셔도 무관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름지를 먼저 붙여 놓으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나뭇잎의 형태로 커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에 끝에 부분은 잘 꼬아주셔서 마무리가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뭇잎의 경우는 주름을 피는 위치와 와이어의 방향에 따라서 나뭇잎이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본드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뭇잎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을 통해서 나뭇잎의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잎의 형태에 따라서 오늘 배우신 부분을 잘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로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원은 연못정원입니다. 연못정원은 연이 있는 저수지라는 뜻인데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수생식물입니다. 수생식물은 물 속에 사는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하고요. 물가에 사는 것, 물 속에 사는 것, 물 위에 사는 것, 모든 것다 포함해서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수생식물은 식물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른 일반 식물보다는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연못 정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이 식물이 수심 어디까지 살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식물이 물에 살수 있냐 못 사냐 보다는 이 식물이 어느 깊이까지 살수 있냐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물 속에는 살지를 못하지만 물을 좋아하는 수변 식물이 있고요. 물은 좋아하는데 깊은 곳을 싫어하는 정수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련과 같이 잎이 물에 떠 있는 건데요. 뿌리는 뿌리 속에 박고 있지만 잎은 항상 물 표면에 떠 있는 그런 부엽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침수 식물이라고 해서 물 속에 잠겨 있는 식물인데요. 얘네들은 뿌리는 땅 속에 박고 있고 잎은 물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부유식물입니다. 부유식물은 대표적인 게 개구리밥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뿌리와 잎과 모든 것이 물 위에 떠다니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어떤 깊이에 자라는지까지 확인이 되시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심을지, 이 식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옴으로써 식물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들이나 연꽃이나 이런 것들은 매력적이고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잡초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부들이나 연꽃이나 이런 애들은 뿌리가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식물들 되게 못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는데 내가 심었던 꽃창포가 없어지고 수련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식물이 과연 내가 심었을 때 3년 뒤에는 어느 상태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물은 심어야 되고 어떤 식물은 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식물은 심을 때 많이 번지지 못하도록 화분에 심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번지는지 다른 식물과는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식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연못은 최소한 50cm 깊이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최소한의 흙의 양은 20cm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은 최소한 3cm 이상의 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0cm 깊이 이상으로 만들어진 연못에서 20cm는 흙을 채우고 흙을 채운 다음에 수생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정원에서는 계속 얘기가 됐던 게 배수가 잘 돼야 되고 통계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모래를 써야 되고 사질 토양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연못 정원은 진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진흙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도 가지고 있고 양분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수질 정화도 시켜주고 물속에 있는 식물을 더잘 자라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원을 시작할 때 연못에 심을 때는 진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흙탕물이 많거나 문제가 생기면 진흙 위에 자갈 같은 걸 깔아주는 것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연못에 식물을 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분째 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연못에 직접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나누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준에 대한 것과 상통을 하게 됩니다. 이 식물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는 식물인지 제어가 되지 않은 식물인지가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내가 제어가 가능한 식물이면 땅에다 심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심고 난 다음에 부들이나 뭐 다른 식물처럼 제어가 안 돼서 다른 식물에 방해를 주게 되면 화분째 심어서 전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생 식물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수련을 뽑겠습니다. 수련은 그리스 말로는 물의 여왕이란 뜻이 있는데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피는 시간도 길고 향기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수련에는 온대 수련과 일대 수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온대와 일대를 나누는 기준은 밖에서 노지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냐 없냐 그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온대 수련은 밖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고 일대 수련은 5도씨 이하가 되면 얼어 죽기 때문에 밖에서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대 수련과 일대 수련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온대 수련은 낮에 꽃을 피우고 파란색 꽃이 없는 반면에 열대 수련은 파란색 꽃을 가지고 밤에도 꽃을 피우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련이라고 하면 물에 있는 연꽃, 그래서 물 숫자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숫자는 잠잘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잠을 자냐? 그러면

보통 10시에 꽃을 피우면 오후 1시나 2시쯤 되면 꽃이 다물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보러 가시려면 오전에 가셔야 되고, 오후에 수련을 보러 가면 이제 잠자는 수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은 잠을 자기 때문에 수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연못에 심는 식물 중에서 수련과 연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련과 연꽃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련과 연꽃을 어떻게 구별할까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수련은 잎이 물 위에 떠 있고, 연꽃은 잎이 물 밖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를 못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련은 잎이 찢어져 있어서 겨드랑이가 보이는 식물이고, 연꽃은 찢어지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갈라져 있으면 수련이 되고요. 잎이 갈라져 있지 않고 통으로 붙어 있으면 연꽃이 됩니다. 연꽃은 재밌는 게 열대지방에 사는 연꽃이랑 온대지방에 사는 연꽃이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열대지방에 사는 연꽃이 온대지방에 살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못에 있는 경우 얼음이었는데, 얼음이 어는 깊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3c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3cm가 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3cm 밑으로는 영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연꽃 같은 경우에는 땅속 깊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으면 연꽃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꽃은 물이 없어서 땅이 얼면 죽게 되거든요. 연꽃을 재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거는 물이 얼지 않게 해야 되고요. 뿌리까지 얼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연꽃을 키우고 있는 데가 얼거나 뿌리까지 얼거나 허분째 언다 그러면 얼지 않도록 물을 채워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실내로 갖다 들여서 물이 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연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뿌리가 땅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꽃을 만약에 연못에 심고 싶다 그러면 화분에 담아서 잘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화분째 심어야 되고, 만약에 식물이 컨트롤이 안 되면 화분째 제거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연못 정원에 수생 식물을 다 심고 난 다음에 연못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집에 작은 연못이 있으면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됐던 게 연못에 모기유충이 있는 겁니다. 올챙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는데, 모기유충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 모기유충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물고기를 사다니는 적이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물만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경우는 모기가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건 물고기나 미꾸라지 같은 거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정 불가능하다 그러면 요즘 야구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있어서 그런 걸로 물에 사는 장구벌레 같은 거는 잡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끔씩 수생식물을 구입을 하다 보면 개구리 밥이 딸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개구리 밥은 한두 개는 보기가 좋을 수가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개체수가 엄청 불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개구리 밥을 잡기 위해서 매번 떠내도 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작은 연못을 계획을 하고 있다, 내가 연못이 있다 그러면 아예 개구리밭 같은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연못에 수생식물 심을 때는 씻어서 심든지, 아니면 개구리밭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심는 게 필요하고요. 개구리밭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뜰채 같은 걸로 계속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못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연못에는 많은 동물이 있고 많은 곤충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의 학습장이 되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물고기나 개구리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고, 어른들한테는 다양한 식물을 보여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냥 멀리 가서 자연을 볼게 아니라 마당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그 연못으로 하여금 자연을 보여준다면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연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당에 연못을 하나 만드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 어디?
2: 조심, 조심.
0: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3: 폐와 관련된 단서?
4: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0: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4: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5: 여긴 사막이잖아요.
6: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1: 오, 이랬어요.
5: 여기? 도대체 뭐지?
1: 어, 무서워.
7: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잠 오고 죽어서 무운이 없다 했어요.
8: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내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9: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10: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거는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1: M, O, F.
0: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의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3: 세계 최초예요?
1: 네, 맞습니다.
3: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1: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0: 네. 아, 이게 MOF.
3: 이게요?
1: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3: 있어요.
1: 네네.
3: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1: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0: 야,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흡착을 하는 거예요.
3: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네, 네.
1: 알겠습니다.
3: 집에 가실 때 이제 드세요. 용기 같은 예쁜 거 사가지고.

0: 채팅 안 하면 안 좋을 수도 안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아, 우리 귀찮아, 귀찮아.
2: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옛날부터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 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 소설 때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과학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0: 맞아요.
1: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1: 동그랗잖아요.
0: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0: 제가 시작하는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네.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그렇죠.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네. 로봇공학 3원칙을 맞아요. 만든 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이어서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그 정도.
0: 요 정도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공학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네.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이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네.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1: 네.
0: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네.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1: 네.
0: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1: 네.
0: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광, 이렇게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이거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를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러너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네.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네.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 더 살고 싶어해.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그렇죠.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타이레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레사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

0: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1: 네.
0: 보세요. 신앙에서 묻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든요.
1: 네.
0: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1: 네.
0: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게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둘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일러스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커드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가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타임 투 다이.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 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족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1: 뭐라고요?
0: 돼요.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1: 신생아.
0: 가죽?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

0: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라고 했을 때 어머 추웠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어떡해, 아프겠다. 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꼬치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케인이라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네.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남학생들이 많죠.
0: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오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나미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 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필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 수 있어. 이게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낭만주의예요. 네.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 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네.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0: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1: 언어를 썼대요. 네.
0: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네.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학생 우리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발화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역학 같은 네.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능해. 이해 안 되잖아요. 네. 양자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네.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네.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또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SF로 읽으시라. 매력이 있다라고 그러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필립 K. 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네.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 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 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 네. 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 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 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우학생은 약간 푸르스름한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노르스름한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다르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0: 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먼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로, 노란 먼로,
1: 맞아요.
0: 파란 먼로, 초록 먼로 해놓고 200억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트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 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그 추리 소설을 대할 때는 현우 학생이 막 추리소설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1: 재밌었어요.
0: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2: 다른 문학 장르와 이 과학 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고요.
0: 맞아요.
2: 그런데 과학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열이라는 원형에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SF 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3: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1: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2: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3: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0: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일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 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부탁한 거 알아봤는데 고대 왕국의 멸망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를 일곱 왕국 중 한 곳에 몰래 숨겨두었다는 것 여기까지야.
1: 해마 왕국에는 없었어.
0: 너 그림만 그린다고 부모님께 잔뜩 혼난 모양이군.
2: 나 여기 없다고 해?
3: 이야! 숨어봤자 소용없다고!
4: 어? 옐로우, 무슨 일 있어?
2: 내가 이겼다!
3: 우리 왕국에 숨겨진 두루마리만 내 손에 넣으면 전원 무적인데!
1: 숨겨진 두루마리? 그게 뭔데?
4: 실은 나도 잘 몰라. 너무 꽁꽁 숨겨둬서 본 사람이 없대.
0: 우리가 그 두루마리 좀 볼 수 있을까?
3: 에? 절대 안 돼. 공주인 나도 탑 근처엔 못 간다고.
1: 방법이 없을까? 고대 왕국이 사라진 단서를 찾고 있어.
2: 아하! 나한테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올랐어. 짜란! 어때?
3: 난 또 뭐라고.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들키면 바로 해파리에 쏘여버린다고.
5: 그럼 난 빼줘. 해파리라니.
0: 이렇게 하자. 퍼플이 결투장을 보내는 거야.
3: 오호! 명예를 건 결투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야.
0: 결투엔 참관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랑 옐로우.
5: 어? 내가? 내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0: 혹시 모르니까 블루의 가족들을 그려줘.
2: 좋아! 어? 나만 믿으라고!
0: 좀 불안한데...
6: 좋아. 해파리 왕국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페인, 너라면 독해파리가 우글대는 왕국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블랙 다이아님이 나를 지배하셨어!
7: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2: 하여간 대장의 수준!
6: 가거라, 해파리 왕국으로 들어가 길을 만들어라! 야!

0: 유명한 전사들을 배출해온 엄청난 왕국이야. 특히 울트라 사파이어 왕은 최고의 전사로 칭송받지.
1: 블루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용감하구나. 정말 부럽다.
0: 잘 들어. 각자 자신의 나라 인사로 예의를 갖춰야 해.
1: 뭐?
2: 난 해파리 왕국의 국왕 울트라 사파이어, 일명 블루킹이다.
0: 오, 위대한 왕이시여. 정당한 결투를 참관하러 온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인사 올립니다.
1: 오, 위대한 왕이시여. 조개 왕국의 옐로우 골드, 인사 올립니다. 불가사리 왕국의 퍼프에스터, 결투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3: 나 블루 사파이어, 해파리 왕국의 전사이자 용맹한 계승자, 먼저 결투장을 보여라.
1: 자, 결투장을 받아라.
2: 수학 25점, 국어 15점. 아니 이게 뭔가?
0: 이건 네 성적표잖아.
4: 결투장? 불가사리 왕국의 퍼플 스타와 해파리 왕국의 블루 사파이어는 결투를 통해 용맹한 자를 가리고자 한다. 해파리 왕국에 갈 것이다. 당장 재미를 알아.
2: 준비됐으면 참관인을 불러라.
5: 해파리 왕국의 참관인으로 새 쌍둥이 왕자님들 입장하십니다.
6: 이방의 공주여, 환영합니다. 난 첫째 왕자, 연주자 스카이 사파이어.
7: 오, 위대한 결투. 과연 역사에 남을 전사는 누가 될 것인가. 난 둘째자 신, 일렉 사파이어.
8: 난 셋째 왕자, 댄서 쿤 사파이어. 우린 평화를 사랑합니다.
2: 오빠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찌 너희 셋은 날 하나도 안 닮은 것이냐. 아들 셋 다 저렇게 한심해서는.
9: 옐로우, 또 그림 그리고 있는 게냐? 정말 한심하구나.
2: 됐고, 결투를 시작한다.
0: 서둘러, 이제 가야 해.
3: 두루마리가 숨겨져 있다면 분명 저 금지된 첨탑이 있을 거야. 간다!
4: 당장 그만 두지 못할까?
1: 아빠?
4: 감히 내 딸을! 블루킹 내 이놈! 에? 뭐야? 결투라는 이게?
2: 퍼플킹! 감히 해파리 왕국에 침입하다니!
4: 아니, 난 또 애들이 싸우는 줄 알고 울린. 자네가 그럴 리가 없지.
2: 야! 내가 울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10: 돌아가십시오.
0: 막는 걸 보니 여기가 확실하군.
10: 길을 잃었어? 이곳은 금지된 탑입니다.
0: 아, 하하하, 그렇군요. 화장실이 아니구나.
4: 불가사리의 대표는 나, 퍼플킹이다. 내가 내 딸 대신 싸우지.
2: 아, 나 블루킹, 도전을 받아들인다.
0: 이게 무슨 상황이야?
1: 우리 아빠가 날 구한다고. 정말 한심하다니까.
2: 아니야.
1: 아무래도 난 그냥 돌아갈래. 너희끼리 해.
0: 쟤 왜 저래? 무슨 일 있었어?
1: 옐로우! 갑자기 왜 그래? 혼자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4: 실사하게 해파리 놈을 쓰다니.
2: 내가 한 게 아니야.
1: 아빠!
0: 아빠!
7: 아, 누구도 알 수 없는 승부의 세계. 잔혹하도다.
0: 블랙코스야! 다이아 월!
1: 해파리 왕국에 진입하! 내가 갈게!
0: 옐로우!
1: 해파리 도배는 어차피 나한테 난투만 있다! 너무 쉽잖아!
0: 감히 용서 못해!

0: 오빠들이랑은 다르구나.
1: 이번엔 네 차례.
2: 봤느냐? 우리 퍼플은 버블잼이 없는데도 저 정도다.
3: 아빠, 진짜 창피하다고요. 그만.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창피하다느니 한심하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응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4: 맞아. 아빠, 제가 말이 심했어요. 죄송해요. 저한텐 제일 소중한 아빠인데.
3: 나도 모르게 부러웠나 봐.
4: 시작됐다.
3: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버블버블 스케치 업!
1: 돌아왔어.

0: 나란 왕은 가짜인 모습마저 경이롭구나. 강하다.
1: 이 덕분에 깨달았어. 어?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0: 자, 기분도 좋은데 모두 만찬을 즐기러 갑시다.
2: 허헐, 이제 부끄럽게 안 하마.
3: 시간을 끌면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야.
4: 아, 두 왕국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니 앞으로 어둠의 시대는 갈 것이다.
5: 평화라.
4: 아, 모두 들어라. 모두 보아라. 이것이 바로 평화이니.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여기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곳이야. 어? 안녕, 곰마?

곰마, 이 세상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안돼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오,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안녕?

하나, 둘, 찰칵. 다음은 누구 차례야? 자, 우석. 그 다음. 좋아.

돼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도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 올린다니까.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당장 그 빵들 내놔.

응.

알겠지? 우리가 바로 진짜 비밀 도우미였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 사.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0: 엄마폰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파 좀 하면
2: 플러스
0: 응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아.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럭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어?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오! 오! 무슨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3: 이 애기의 엄마를 환영해!
1: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4: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5: 우후후후!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 데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5: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4: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6: 10!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7: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4: 2만큼씩
5: 거지는
4: 거야.
1: 2
4: 4
5: 6
4: 8
6: 10
5: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오!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5: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2짝꿍
4: 4짝꿍 8짝꿍
5: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4: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 깨 치킨 끝.

0: 남은 수로 대결해왔지. 조종필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나나요?
2: 요정들, 그 아이스크림 먹게나. 내 친구가 사준 거야.
3: 우와, 잘 먹겠습니다.
0: 박사님,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1: 맞아, 아이스크림 사주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지.
2: 그게 팔씨름에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0: 우와, 박사님 멋지세요.
2: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멋져.

0: 이겼다!
1: 동영아, 너 팔꿈치 뗐잖아. 그 반칙이잖아.
0: 증거 있어? 팔꿈치 뗀 증거 있냐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그렇게 반칙에서 이기고 말았다.
2: 박사님, 전 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습니다.
3: 저도요, 반칙으로 얻어낸 아이스크림 먹지 않겠습니다.
4: 저도 안 먹겠습니다.
0: 역시 요정들이야. 나도 친구한테 반칙한 거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다시 사도록 하겠다.
3: 역시 우리 박사님.
0: 그런데 이기려고 늘 반칙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김반숙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서희야, 우리 다트놀이 할래?
2: 다트놀이?
1: 응. 이 공을 누가 더 많이 붙이나 내기하자. 어때?
2: 오, 좋아. 재밌겠다.

0: 나 이것만 붙이면 너랑 나랑 비기는 거네?
1: 에이, 비기는 거 싫어. 내가 이겨야 돼.

0: 2개, 나 3개. 내가 이겼다!
1: 야, 너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 너 왜 반칙하냐?
0: 내가 언제 밀었다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1: 증거야 없지만.
2: 반칙하면 좀 어때? 이기면 되지.
3: 그런데 반숙이의 반칙은 다른 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4: 슬레를 뽑자 가위바위보!
0: 예헤! 내가 이겼다!
5: 김반수, 너 늦게 냈잖아. 그거 반칙이야.
0: 맞아, 다시 해, 다시. 알았어.
4: 술래를 뽑자 가위바위보.
5: 김반식 술래.
2: 술래도 괜찮아. 또 반칙하면 되니까.
0: 한다.
5: 아!
0: 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둘 다 걸렸어. 너네 둘이 술래 정해.
1: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반칙이잖아.
5: 맞아. 끝까지 다 말하고 돌아봐야지. 김바수, 너 진짜 반칙왕이야. 반칙왕이야. 반칙왕이야. 반칙왕이야.
6: 누구야? 누가 나 불렀는데?
0: 반칙왕? 내가 반칙왕이라고?
5: 그래, 반칙왕. 툭하면 규칙을 어기는 반칙왕.
4: 반칙왕. 반칙왕.
6: 헐, 반칙왕? 아니, 반칙왕은 난데. 아주 오래전부터 반칙왕은 나인데.
0: 아, 또!
7: 안타이.
0: 크크 차례.
6: 어, 알았어. 보자, 보자. 오, 뭐 나오면 내가 이기네. 응, 근데 뭐는 절대 안 나오지.
7: 당연하지. 뭐가 제일 어렵잖아.
6: 그럼 한다. 하나, 둘. 어? 저거 뭐지?
7: 뭐?
6: 아이, 저거 있잖아, 저거. 자세히 봐봐, 기둥 뒤에.
0: 아니, 어디? 어디? 안 보여.
7: 뭘 말하는 거야?
6: 아, 아싸, 뭐?
7: 크크, 넌 정말.

0: 그래서 붙여진 내 별명이 바로 반치광이다. 근데 저 녀석도 반치광이라고?
1: 우리는 반칙하는 애랑은 못 놀아. 가자.
2: 그래.
1: 야, 아, 진짜 가? 아, 같이 가.
0: 가긴 어딜 가. 오.

0: 김반수, 네가 이 구역 반치광이라며?
1: 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긴 했는데.
0: 아니. 한 우주 안에 반치광은 둘이 될 수 없는 법. 너랑 나랑 이 구역에 누가 반치광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자!
1: 뭐예요?
0: 둘, 셋! 뿅!
1: 여긴!
2: 자, 지금부터 우주 최고의 반치광을 뽑는 반치광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치광 대결? 자, 첫 번째 대결은 가위바위보!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3: 반칙을 써서 가위바위보? 그래! 자신 있어!
4: 가위바위보!
3: 볼을 이기려면 가위!
0: 친구야! 안녕! 에잇! 아, 이겼다!
1: 아, 말도 안 돼! 이거 반칙이잖아요!
2: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결은 반칙을 써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박수!
0: 그렇지! 박수 쳐!
2: 뭐야? 두 번째 대결은 닭싸움! 반칙을 써서 닭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준비!
3: 반칙, 오케이!
0: 뭐야, 반칙이 좀 약하네. 쯧. 꼬꼬다 공격.

0: 반치광일까? 누구일까?
1: 아저씨가 반치광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 이제 갈래요.
0: 아니, 아니. 아직 24가지 종목이 더 남았어. 그 모든 종목을 내가 반칙을 써서 너를 이길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간다고.
2: 자, 세 번째 대결은
0: 도망갈 데도 없어. 아니, 김동댕 삼총사.
3: 아깡 크크.
4: 너 그 옛날 윷놀이 때부터 하던 반칙 아직도 하고 다니냐?
0: 당연하지. 한번 반치광은 영원한 반치광. 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덤비시든가. 크크크크크크.
4: 흥! 너무 이겨서 탈이다. 딩딩!
2: 동동!
5: 딩딩!
0: 크크봉 공격!

0: 우리 김호 오는데 공격하는 게 어딨냐?
1: 그건 반칙이야, 반칙!
2: 뭘 새삼스럽게! 나 원래 반칙왕이야! 카카카카카카카!
3: 우와! 어! 크크! 너 뒤에!
2: 이 친구야,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 공격에 당할 것 같아? 내가 이 공격 어렸을 때 하던 공격이야?
0: 반칙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뒤에! 뒤에!
2: 야야, 나 안 속아, 어?
3: 반칙은 반칙으로 갑니다! 지금이에요! 등등장 감정사!
0: 자, 다시 한번!

0: 반칙은 반칙으로 갚는다. 이 말 멋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해도 되냐. 둘, 셋, 뿅.
1: 우리가 반숙이와 함께 해냈다. 예! 반숙아, 앞으로는 반칙하지 않을 거지?
2: 응, 이제 뭘 하든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잘 지킬 거야.
3: 반숙이 멋져!
4: 그날 이후 반숙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얘들아, 그동안 내가 막 반칙해서 짜증났지. 미안.
5: 응? 갑자기?
2: 내가 당해보니까 반칙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더라.
5: 그럼 반숙이 이제 반칙은 아니네?
2: 당연하지. 잘 좋게 지내자.
6: 빅동의 반숙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3: 우리가 누구?
6: 빅동의 반숙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엄마 모기의 사냥법.
3: 누나!
2: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3: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2: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3: 하고.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2: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3: 알았어, 누나.
4: 모기.
2: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3: 응? 아니?
2: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3: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5: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3: 모기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2: 저절로? 호떡이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지?
3: 여기가 어디지?
6: 어디긴 어디야?
7: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3: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6: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7: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3: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5: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3: 야호! 신난다!
5: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자기가 찾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자기가 좋겠군.
2: 무슨 소리지?
5: 꾸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8: 엄마, 배고파요.
6: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3: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6: 그거야.
7: 당연히.
6: 신선하고.
7: 영양분이.
6: 풍부한. 피지.
3: 뭐? 피.
6: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3: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7: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9: 맛있어. 쭈. 상큼해. 수에.
7: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6: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3: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8: 엄마, 배고파요.
5: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0: 얼른 티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1: 어, 모기다. 아, 아야야야야.
0: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2: 야호, 피다.
1: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1: 에이, 어, 아우, 따가워. 아이, 모기가 나. 아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2: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3: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1: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0: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2: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0: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2: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0: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2: 예, 히로딘.
0: 첫전 개시!

0: 청사 안녕. 오늘도 피부 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 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우와! 우와!
0: 귀성 귀성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2: 네. 떨어져.
0: 흠, 피부 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1: 우와!
0: 목이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만세포님! 이야!
5: 혈소판!
2: 아유, 야, 소판! 괜찮아! 안 다쳤어!
5: 누구냐는? 난 목이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틴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1: 어? 뭐라고?
5: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1: 우와! 이만 세포는 어떻게든 해보세요.
5: 비만 세포? 뚱뚱해서 비만 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5: 있다고?
4: 어?
6: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6: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0: 빗질이 돌려버렸어!
1: 넌 이제 큰일 났다!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0: 모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모기 언니!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1: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아우! 아!
2: 여긴 끝장날 거야.
1: 폐허가 될 거라고!
3: 비바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미님은!
4: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1: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5: 빗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0: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1: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3: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도다!
6: 네네,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3: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말이냐?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7: 네님,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3: 어이, 그럼 안 되지!
6: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7: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3: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8: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9: 엄마 모기한테 물린 대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0: 어떻게 되긴?
11: 큰일이 벌어지지.
9: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참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2: 그래!
9: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3: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4: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5: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6: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7: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8: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위한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4: 뭐야?
5: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5: 알았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4: 고.
5: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6: 뭐야? 컷. NG.
7: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5: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7: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5: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2: 밥? 귀찮잖아. 먹지 마.
3: 이따 먹어.
0: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5: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8: 황금 시간.
0: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7: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5: 성장호르몬 감독님!
0: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9: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아니지?
0: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5: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0: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5: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10: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5: 설마 또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1: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11: 남성 호르몬과
1: 여성 호르몬을

0: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1: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0: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1: 그래? 그럼 더 자자.
2: 띠똥띠똥! 시간 더도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오, 지방세포, 날 응원하러 온 거야.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3: 오, 고마워 지방세포.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2: 힘내라 뚱. 힘내라 뚱.
4: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5: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4: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6: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7: 이제 기성장 끝?
1: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6: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7: 골고루.
1: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8: 오빠가 너만 믿는다.
9: 제발. 제발.
1: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5: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1: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5: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오빠가 난 용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3: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4: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5: 꿀꺽, 꿀꺽! 우와, 차차차!
3: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2: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6: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2: 네? 또 왜요?
7: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2: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4: 아, 이쪽이야. 이쪽.
2: 빨리 좀 말해주시지.
8: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9: 문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0: 호빵아.
1: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2: 네, 성경호르몬 감독님.
0: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폰만 봐, 폰만 봐.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3: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4: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2: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3: 성장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0: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폰만 봐.
5: 그래, 신나잖아. 폰봐, 폰봐.
2: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3: 야단났어.
5: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3: 호빵아, 시간이 없어.
1: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2: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0: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3: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5: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2: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6: 키 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3: 어서 가서 자. 어서.
2: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7: 얼른 불 끄고 자야지.
4: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8: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캡슐 묻기.
2: 팔팔한 친구들이

0: 유치원에 왔습니다.
1: 여러분,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까요?
2: 타임캡슐이 뭔데요?
1: 타임캡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2: 어떻게요?
1: 자기가 아끼는 걸 이 통에 담아서 어린이집 마당에 통째로 묻으면 되는 거란다. 알겠니?
2: 풀처럼 자라게요?
1: 아니, 수지. 누가 찾아낼 때까지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2: 만화책이요.
1: 만화책 좋지, 페파.
2: 네, 전 음반이요.
1: 음반도 좋고, 수지.
3: 장난감은요?
4: 네.
3: 동전은요? 우표는요?
2: 당근은요?
1: 허허, 우리 레베카는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2: 네.
1: 전부 다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요.
2: 선생님, 선생님. 미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요?
1: 페파는 어떻게 살 것 같니?
2: 제가 미래에 살면요. 달나라에 살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달나라에 초대하고요.
3: 저는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거예요.
1: 자, 미래에 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남길까요? 앞에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하고
2: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지금쯤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주말엔 화성으로 놀러가고
3: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1: 아주 잘했어요.
0: 집에 갈 시간이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2: 엄마 아빠, 우리 타임캡슐 만들었어요.
1: 아, 페파 아빠 마침 잘 왔어요. 마당에 구멍 좀 파줄래요?
5: 아, 예, 그러죠.
0: 타임캡슐을 묻으려고 페파 아빠가 운동장에 구멍을 팝니다.
5: 됐다.
2: 이제 다시 파내도 돼요?
1: 허허, 누가 찾아낼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묻어두는 거라니까.
2: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요?
1: 페파, 넌 어쩜 너희 아빠 어릴 때랑 그렇게 똑같니?
2: 제가요?
1: 그래, 내가 너희 아빠를 가르쳤을 때도 그랬거든.
2: 저희 아빠도 가르치셨어요?
1: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나한테 배웠는걸. 그쵸, 여러분?
6: 네, 네 그럼요, 선생님.
1: 너희 엄마 아빠들도 어렸을 때 다 같이 타임캡슐을 만들었단다.
5: 예, 생각나요. 작은 나무 옆에 묻었던 것 같은데요.
2: 지금 파도 돼요?
1: 그럴까? 우리가 그때 이쯤에 묻었지 아마.
5: 오, 그 나무는 훨씬 작지 않았나요?
1: 허허,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요. 그동안 이 나무는 안 자라나요?
5: 안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묻은 타임캡슐이다.
6: 맞아.
5: 얼른 열어보고 싶군.
1: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6: 네, 선생님.
1: 자, 뭐가 나오나 볼까. 후, 옛날 만화책이네.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다.
1: 양철 비행기랑
7: 내가 아끼던 비행기인데.
1: 음반도 있네.
7: 내가 아끼던 음반이네.
1: 말라 비틀어진 당근도 있네요.
7: 내가 넣은 건데.
2: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1: 엄마 아빠들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네요. 어렸을 때 찍은 거죠.
2: 안경 쓴 저 꼬마 돼지는 누구예요?
7: 너희 아빠일걸? 오, 저건 나네.
8: 미래의 친구들아, 안녕.
2: 아빠 목소리가 저렇게 웃겼어요?
8: 지금쯤 너희는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2: 우린 달에 안 살아요.
0: 타임캡슐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찾아내서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2: 바닷가 바위 웅덩이.
0: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팔팔한 조지는 바닷가를 좋아하죠.
2: 여긴 왜 모래가 없어요?
7: 여긴 모래가 없는 바다니까 그렇지.
2: 모래가 없다고요? 우린 모래성 만들러 온 건데요, 할머니.
0: 팔팔랑 조지는 모래성 만드는 걸 좋아해요.
7: 아이고, 울지 마. 이리 온 조지. 바위만 있어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2: 재밌는 거 뭐예요?
4: 파도가 밀려왔다 가면 이 바위 해안 곳곳에 작은 웅덩이들이 생긴단다.
7: 바닷가 바위 웅덩이지.
4: 그 웅덩이를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단다. 파도에 밀려온 것들.
2: 오, 저기 반짝이는 저거 뭐예요? 동전이다. 우와.
4: 이거 혹시 해적들이 흘린 보물 아닐까? 오.
7: 다른 웅덩이에 또 뭐가 있는지 찾으러 다닐까?
2: 네! 찾아서 다 이 양덩이에 담아요.
4: 어디 보자. 여긴 또 얼마나 신기한 게 있으려나?
2: 여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4: 페파, 더 신기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보렴.
2: 오, 정말 뭐가 있어요.
4: 그치, 뭔가 볼까? 개네!
0: 개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물었네요.
2: 오!
4: 아야!
2: 너 아주 나쁜 개구나. 저거 봐, 조지. 저 개 옆으로 걷는다. 너도 봤지?
0: 조지가 개의 흉내를 내는 걸 보고 팔팔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2: 아,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3: 꼬집꼬집꼬집.
4: 나쁜 개 두 마리가 할아버지를 막 꼬집으러 오네.
3: 꼬집꼬집꼬집.
2: 우리는 나쁜 개 꼬집꼬집꼬집.
4: 안돼 안돼, 저리가 나쁜 개들아. 썩 너희 웅덩이로 가지 못해.
2: 맞다. 다른 웅덩이엔 뭐가 있을까?
4: 여기엔 또 뭐가 있니?
2: 소라 껍데기요.
7: 파도 소리도 들어볼까?
2: 파도 소리라니요?
7: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린단다.
2: 와, 진짜 파도 소리가 나요. 저 이 소라 껍데기 좋아요.
7: 조지, 너도 소라 껍데기 찾아볼래?
2: 있다. 그건 소라 껍데기 아니야. 아우.
4: 페파 말대로네. 우리 조지가 소라 껍데기가 아니라 화석을 찾았구나.
2: 화석이 뭐예요?
4: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이 죽어서 돌처럼 된 거란다. 공룡처럼 말이지.
3: 공룡.
2: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7: 그치? 근데 어쩌나? 아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2: 물고기요? 어디요? 오!
7: 가엽기도 하지. 이 안에 갇혔네.
2: 오, 아오. 얘가 그러는데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대요.
4: 그럼 너희가 바다로 보내주렴. 이 양동이에 담아서.
0: 팔파가 아기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았어요.
2: 조금만 참아, 아기 물고가. 친구들 금방 보게 해줄게.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고장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폰이.
3: 놀래요.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물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0: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0: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2: 응,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3: 뭐?
5: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0: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정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보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5: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보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5: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4: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다할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2: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2: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1: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6: 말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6: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0: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1: 문어?
1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6: 어디?
0: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9: 메탈 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0: 어서 피해.
2: 쭉.
0: 온다.
9: 꽉 잡아.
5: 어디 있지?
0: 조심해 블루카.
6: 너 메탈 카드봇이지.
0: 블루카 뒤로 가.
5: 하고 있어.
11: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을 알 수 있지!
7: 역시 그랬군.
0: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11: 어, 무엇이나?
0: 마키라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7: 최악도 있지!
0: 누구 말하는 거야?
11: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0: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7: 기대도 안 했어.
0: 블루탑 와일드! 대답!

0: 자, 오른쪽이야!
1: 균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앵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분!
2: 달이 넘어와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3: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봇인가?
4: 와일드 카드 봇?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3: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당신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꽤나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 첫날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울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0: 정도 삼켰지만.
1: 이상도 하셔.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2: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1: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야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3: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2: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3: 알았어 줄.
1: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3: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5: 왜?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1: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2: 가! 아, 뭐지?
5: 딥바이트!
3: 제 닭다리 맛이 연설로군!
1: 뭐라고?
6: 싫어?
7: 너리 조심!
6: 딥바이트 셋업!
3: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1: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고. 흥이 떨어졌어. 다음에 기약하지!
3: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2: 딥바이트! 룸! 페로르! 시에로!
7: 안녕, 준!
6: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도 뿌리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8: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9: 내가 불렀어.
6: 크레스트!
10: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9: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3: 일은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고 나서 또 보자고.
6: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1: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6: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10: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6: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7: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6: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바이트를 데려와달래서.
9: 고마워, 페로로.
6: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2: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3: 진짜요?
6: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10: 매립지 쪽이 그 난리였으니까.
6: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10: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9: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10: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4: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3: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9: 와일드 카드 복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5: 네.
9: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2: 이건...
9: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 트랙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10: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9: 기간 트랙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12: 뭐라고?
3: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6: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6: 얘들아, 편견은 안 돼.
12: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3: 괜찮아, 난 이제 신경왔어.
10: 장하다!
8: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봇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 카드도 그렇고.
9: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7: 어,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10: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블루캅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12: 이해한 거 맞지?
6: 그럼 딥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9: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9: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8: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쓰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3: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9: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8: 뭐라고?
9: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8: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9: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10: 어, 너희도 파이팅!
3: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10: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6: 솔레이유랬나?
12: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0: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16: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4: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10: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16: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어.
0: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
10: 블루캅, 테이크 백.
16: 어, 잠깐.
0: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10: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0: 알겠어.
12: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6: 휴식도 중요해.
0: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3: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 저거 무조건 맛있다. 한번 버텨보자고.
10: 어서 오세요.
14: 어.
13: 안녕하세요.
14: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3: 네, 알겠습니다.
14: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0: 아, 그...
0: 무슨 일 있으신가요?
14: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0: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4: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3: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세 개예요.
14: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10: 어떡해요?
14: 걱정 마. 우리 모탄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10: 얼마? 안나, 너야?
6: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12: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6: 그치.
12: 그러니까. 아,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6: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10: 벌써?
6: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10: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6: 그럼 딥화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10: 알았어, 알았어. 시에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5: 그래, 걱정 마.
13: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0: 조심히 가.
6: 잘 먹겠습니다. 시에로, 아, 잘 봐줘.
15: 어, 계속 직진.
17: 어서 오세요.
18: 택배 커니디비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12: 어, 솔레이유?
10: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3: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8: 포장해주세요. 어?
13: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10: 아이고, 엄마! 너 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8: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10: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3: 여기 있습니다.
18: 감사합니다.
10: 너
12: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10: 맞아.
18: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블레인?
19: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메탈 카드봇입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봇이 보입니다.
10: 어, 저 녀석.
21: 타이거니즈라.
19: 메탈 카드봇 소방대원 캐릭터 파이어를
10: 찾고
19: 있는데요.
10: 솔레이유!
21: 준, 가자.
6: 우리도
13: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0: 걱정하지 마세요.
16: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10: 좋아, 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0: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10: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0: 준, 블루카! 테크 녀석이 이곡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 소금복부가 아닌가 본데.
2: 준, 어떡하지?
3: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0: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3: 미안, 집중할게.
1: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3: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 좋았어.
2: 타이거는 어딨지?
0: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4: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0: 네, 날 따라와.
5: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0: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5: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본의 본능이라고.
0: 이런 곳에서 포를 쐈다가 하는
3: 달려탑?
5: 응! 제가?
2: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5: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번 더!
3: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5: 너님
0: 대박!
5: 그럼 뿅망치로 가!
0: 거기 가만히 있어!
3: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5: 원려시키셔!
0: 지원인가?
2: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될 것 같은데, 준.
3: 응! 블루카 마무리야!
5: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물놀이!
3: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2: 모르겠는데, 진짜냐?
3: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머는
1: 와일드 카드본.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시길.
3: 펜텀폰의 셋업.
1: 딥파이트 셋업.
3: 테노스피.
0: 딥파이트 지금.
1: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는 보이지 않아.
3: 니가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이온.
3: 알겠어. 오메가 힌지.
5: 준, 괜찮아?
6: 딥파이트.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이 나라 제네시는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은
2: 따르시네.
1: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2: 아 있어. 왜요?
1: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0: 짜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하세요. AI와 함께 공부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처음 배우는 AI, 우리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은 인공지능계의 가성비 끝판왕. 이거 먹만큼은 AI로 공부하는 손해다. 바로 영어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다정한 영어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 강사라고 합니다.
2: 그럼 오늘 수업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3: 정말 간단해요. 챗 GPT를 쓸 수 있는 어떠한 기기도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준비해주세요.
2: 와, 상당히 간단한데요?
3: 자, 먼저 챗 GPT를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은 그냥 웹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사이트가 열렸을 텐데요.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뭔가 음파? 파형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요 친구를 누르면은 우리가 챗 GPT와 이렇게 타이핑 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말하기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2: 원래 이제 채팅으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 목소리로 한번 AI를
3: 그렇습니다.
2: 써볼 거다.
3: 네. 자, 그리고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페르소나가 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2: 캐릭터 같은 거죠.
3: 그쵸,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AI의 캐릭터 내지는 그 AI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영어 회화를 연습해 줄 수 있는 상대다 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필요한 페르소나는 아이와 비슷한 연령대를 설정해 주고 또 성격도 뭐 쾌활하고 다정하게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필요하겠죠. 좀. 자, 요거 보이스 요거 누르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볼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너는 미국인 남자아이 11살 텀이야. 지금부터 나랑 영어로 회화 연습을 할 거야. 일상에 관한 모든 대화든 괜찮아. 내가 이해하기 편한 영어로 쉽고 재미있게 먼저 영어로 시작해줘.
4: Hey, I'm Tom. So what's something fun you did today? Tell me about it.
3: I did soccer.
4: Oh, soccer sounds awesome.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Or was it a team practice?
3: I don't understand.
4: No worries. If anything's confusing, just ask me. I'll explain it in an easy way. Let's keep it simple. How did you feel after playing soccer today?
3: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를 뭔가 더듬더듬 말해도 우리 GPT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사커, 디드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2: 알아듣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페르소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3: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제가 초 5대 6대 기억을 좀 살려서 한번
3: 네.
2: Let's start again.
4: Of course, let's begin fresh. I'm ready whenever you are. Just jump in with anything you'd like to chat about.
5: I want to eat duck today.
4: Yum, that sounds delicious. Is tteokbokki one of your favorite foods? Do you like it super spicy or mild?
5: I hate spicy food. And I want to order combo too.
4: A nice combo of tteokbokki and some sweet crispy chicken sounds like a perfect meal.
5: 방금 문장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한국말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
6: 방금 내가 말한 건 그냥 떡볶이랑 달콤하고 바삭한 치킨 조합이면 완벽한 식사다 이런 말이었어. 편하게 두 가지를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3: 방금 전에 너가 얘기했던 문장을 나도 영어로 얘기해보고 싶은데 방금 네가 말한 문장에 다른 패턴들의 예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따라해볼게.
6: 알겠어. 아까 내가 말한 문장 구조는 A combo of A and B would be great.
3: 그래, 이거야. 이런 거.
6: 여기서 A랑 B 자리에 먹고 싶은 걸 넣으면 돼. 예를 들면 A combo of pizza and soda would be great. 또는 A combo of pasta and salad would be great.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돼.
3: Okay, then a combo of pasta and pizza would be great.
4: That's perfect. You've got it. Now we can imagine having that delicious pasta and pizza.
3: 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되게 즉석에서 막 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꽤나 긴 대화도 되게 잘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모르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좀 바꿔 말해보고 싶다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요청하듯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또 알아듣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선생님처럼 설명도 해주고 다시 영어 회화 연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5: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 좋습니다. 똑같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을 교과서 수행평가에 맞게끔 좀 대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수행평가 때 뭐 병원에 가가지고 내 증상을 설명하는 걸 수행평가를 보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롤플레이를 AI랑 같이 한다, GPT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GPT랑 롤플레이를 할 때 네 가지를 말해줘야 해요. 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역할, 두 번째는 챗 GPT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로 할 거다, 나는 몇 학년이니까 뭐 2학년의 레벨에 맞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환자고 너는 의사선생님이야. 내가 병원에 감기에 걸려서 찾아가게 됐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에 맞는 쉬운 영어로 회화 연습을 시작해줘.
4: Hi there. I'm the doctor. What's bringing you in today? Are you feeling a bit sick?
3: I have a cold.
4: Oh, I see. What kind of symptoms do you have? Are you coughing, sneezing, or feeling tired?
3: I have a runny nose.
4: A runny nose. Got it. Have you also had a fever? Or does your head hurt at all?
3: I have a headache too.
4: I'm sorry to hear that. I'll check everything carefully. For now, make sure you drink lots of water and rest. We'll figure out a plan to help you feel better quickly.
3: And I have a stomach too.
4: It sounds like a rough day. Don't worry, I'm here to help.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Okay?
5: 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좀 문장도 길고 속도도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3: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게 있어요. 내가 뭔가 AI를 사용하다가 뭔가 막혔어. 뭔가 궁금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거를 그대로 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5: 와, 맞아요,
3: 그대로.
5: 방금 네가 말한 문장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4: Of course. I'll say what I said before, but slower. I said,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3: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진짜 속도 조절도 되고 다 좋잖아요.
5: 네.
3: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 AI가 말한 문장들조차도 내가 다 이해하고 직접 말해볼 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5: 그럼요.
3: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AI가 한 말을 한 문장씩 내가 한번 연습해볼게요.

0: 해보는 걸 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 AI가 발음도 듣고 교정도 해주기도 한답니다.
1: 오, 그런 것까지 된단 말이죠.
0: 네, 방금 전에 너가 말했던 문장 영어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할 거야. 너가 먼저 영어로 한 문장을 말해주면 내가 똑같이 그 영어 문장을 따라해 볼게. 그럼 내 발음을 듣고 내 발음이 어땠는지도 교정해 줬으면 좋겠어.
2: 그러면 내가 한 문장씩 천천히 말할 테니 네가 그대로 따라하고 나면 내가 발음 피드백을 해줄게.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0: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2: 잘 따라했어.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특히 gentle이나 tummy 같은 단어도 부드럽게 잘 말했어.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0: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2: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will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will처럼 부드럽게 연결하면 더 좋아. feel도 끝소리를 조금 더 길게 강조해주면 완벽해.
0: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써먹어야 한다는 거?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었네. 뭐 GPT로 대화 연습할 수 있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 가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3: 영어는 뭐 반복과 그렇죠.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실수해도 괜찮은 우리 AI 튜터와 함께 여러분들 많이 회화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안녕!
0: 안녕!
3: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6: 내 꿈은 의사입니다.
7: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EB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 이제는 많이 아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8년 동안 토론과 탐구를 강조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아이비 교육을 앞세워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왔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온 강은희 교육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받으며 여성 최초의 3선 교육감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아이비를 넘어 대구 교육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아이비는 토론과 논술, 탐구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을 이끌어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아이비오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지난 2019년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립학교에 도입됐습니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 1기 때의 일입니다. 지난 7년간 꾸준히 확산된 결과 현재 대구에선 초중고 90개 학교가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기 강은희 교육감이 내세운 과제는 아이비의 장점을 우리 공교육에 맞게 발전시킨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제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이비오에 지급하는 로열티 부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비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이 현행 대학 입시 체계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여성 최초의 3선 교육감이 된 강은희 교육감이 이러한 과제를 풀고 한국형 바칼로레아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네,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최초로 3선 교육감 고지에 오른 강은희 대구 교육감과 함께 대구 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세 번째 도전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우선 저를 다시 한번 일하게 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과 교육과정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도약과 마무리를 정말 우리 대구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큰 선거에서 이 세 번이나 승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유권자들이 세 번 연속 교육감님 믿어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네, 아무래도 처음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동안 제가 했던 대구 교육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고 아 다시 한번 믿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대구 교육을 위해서 일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코로나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국 최초로 전면 등교도 시행했었고, 그리고 제가 도입한 대구의 아이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공교육을 좀 혁신하고 있다. 이런 믿음과 지지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세 번째 임기는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노력들을 잘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비 교육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2: 단순히 뭐 국제 과정을 도입했는 그 수준에서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기반으로 깊이 탐구하고 학습의 주도성을 키우는 공교육 혁신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와 더불어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것인가, IB의 학습 체계를 보면서 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조차도 이런 학습법이 전체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B 2.0 시대를 앞으로 더 확장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질적 고도화 그리고 교원 연수를 확산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IB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략 30% 정도 IB를 좀 더 확산하겠다. IB는 관심 후보 인증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이미 90여 개의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확산이 가능하고 이 확산이 IB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아이비 학교, 그리고 미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점 학교들도 있고 연구 선도 학교들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는 비용과 아이비 학교의 평균 비용을 비교해서도 유사합니다. 미래 학교가 평균 한 3, 4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아이비 학교에 관심에서 인증 학교의 평균이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특정 학교에 지원한다는 개념은 크게 염려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기에 들어가면서 국제 바칼로레아 아이비를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이비를 통해서 그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서 하지 않는 학교에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학교에도 KB를 적용하게 되면 훨씬 좋은 교육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이비의 자산을 KB로 이동해서 더 좋은 교육, 상향 평준화가 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아이비를 넘어서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또 질적인 도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예.
1: 네, 이 선거 출마하시면서 1호 공약이 뭘까 참 궁금했었는데, 온전한 성장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게 뭐 몸이나 뭐 지식의 성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 건강 집중적으로 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였을까요?
0: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그 우울, 정서, 심리가 상당히 좀 약한 측면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제2기 때인 2022년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매 학기에 15시간의 마음 학기제를 운영해 보니 실제로 아이들의 사회 정서 역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객관적으로 좋아진다는 통계적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상기에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확대하고, 그리고 전 학년에게 미니 마음 학기제를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의 사회, 심리, 정서 역량을 키우는 연습을 해주자. 마음 학기, 마음 교육,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학교에 마음 쉼터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뭐 약국이라든가 마음 처방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마음 교육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라는 구상을
0: 네.
1: 들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교육계 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AI가 우리 일상 곳곳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공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AI가 상당히 많은 것을 실제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AI를 지금 학습하는 우리 아이들이 활용에게만 치우치면 의존이 과도하게 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를 잘 활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AI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판단, 비판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와 활용, 그리고 인간 상호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체계까지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제대로 분석하고 잘 활용하려면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같이 늘어나고 증대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AI 에이블 가능한 능력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사고하는 인문적 소양도 같이 함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인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 역량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아이들이 호기심에 딥페이크도 한 번씩 하는데 그거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이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이 될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또 이런 게잘 되려면 평가의 개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기존의 객관식 평가로는 한계가 있고 뭐 일부 교육청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런 구상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 2년간 IB를 상당한 수준으로 분석하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에 맞는 서논구술형 시스템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해 9월에 이제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이제 글자를 읽어서 스캐닝해서 읽어내는 아이들 글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해서 구불구불한 글자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OCR 시스템도 별도로 제공하고 또 다른 아이들 혹은 AI나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베껴서 인용했는 것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조차도 시스템으로 제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의 사고를 깊게 해주려면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구술하고 서술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여서 예전에는 논서술형 평가하면 이런 문장이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채점이 만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단어가 없더라도 내용 구성상으로 완벽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 평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게 교과 문제입니다. 이른바 체험학습 논란과 맞물려서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저는 교권 확립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교원들이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되어야 결국은 모든 아이의 교육이 완성이 될 수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원 단체에서 얘기하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일부 조항을 조금 손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상기에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체감 있게 교원을 보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교사가 보호되고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도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되어서 교사들에게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별도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본적으로는 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신뢰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1: 제가 저 화면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구의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면서 교육권을 확립할지 10가지 선언문을 만든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아이를 아는 만큼 선생님도 충분히 내 아이에 대해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학교에 선생님께 어떠한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이런 학부모 선언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교육의 3주체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도를 넘어서 서로의 신뢰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이 된 강은희 교육감의 삶과 교육 철학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교사부터 기업인,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서 이 교육감까지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이 지금의 교육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1: 교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육 외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통찰적인 부분을 저한테 좀 상당히 경험적으로 제공해 준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전면 등교를 결단할 때도 굉장히 제가 IT 기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런 분석을 통해서 CEO가 결단하듯이 전면 등교를 망설임 없이 결단하는 데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은 경험적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뭐 군의회 통합 학교를 한다든가 아이비를 도입하거나 지금 이제 KB로 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시험적 도전이 어떻게 하면 더 완성하면서 할수 있는가 용기를 주고, 그리고 좀 시각을 넓히다 보니까 교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밖에 세상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았던 삶과 같이 비교하면서 길을 열어주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경험적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아마도 이 참신한 정책들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임기, 최초의 여성 삼선 교육감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1: 네, 제가 이제 교육감을 하면서 이제 모든 아이를 놓치지 않고 다 품어가겠다. 다품교육이 일기 때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서 12년을 마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혜택을 주었는지, 아, 그때 우리가 잘 배웠다. 그잘 배움이 다음 미래 세대가 길을 찾아가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제가 뿌렸던 이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대구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넘어서 정말 이게 세계적 교육과 세계적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정말 마지막 평가로 꼭 듣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0: 네, 이제 정말 답을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대구 교육이 쌓아온 이런 변화들이 우리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공교육만으로 교육이 충분하다. 이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교육감 당선인 특별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1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구례의 명산 오산. 극기암 절벽에 지어진 신비한 암자 사성암과 구례 자연의 안경, 행복을 찾은 가족 이야기.
5: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6: 아내를 사랑하고.
4: 향나무 숲을 일구고 구례 산천이 좋아서 귀천한 사람들.
7: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8: 그냥 갑자기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 구례 올래.
4: 하늘과 바람과 햇살이 좋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준 제2의 고향 구례. 그 인생의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수많은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오봉산 자락 남바람꽃 자생지를 찾아갑니다. 계절마다 기다려지는 꽃 만개하고 봄 향기 가득한 구례의 자연. 무심히 지나치면 모르고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야생화들이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 중에서 구례 오봉산 기슭에 귀히 여겨지는 야생화 남바람꽃이 있습니다. 희귀식물 위급종으로 지정된 남바람꽃. 이를 지키기 위해 남바람꽃 보존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10: 여기는 대한민국 4개밖에 없는 남바람꽃 서식지의 한 곳이거든요. 순창하고 함안하고 제주도하고 여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봉산하고 여기 섬림과 사이에 서식된 곳에서 우리 회원이 21명이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12: 예, 안녕하세요.
11: 예. 아직 꽃이 아직도 싱싱하네요. 예. 김성아 의원님도 고생하시네요. 예. 꽃 보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가이드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또 다음에 기록을 남겨두면은 다음에 또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구례 남바람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4: 보존의 회원이자 야생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인호 씨를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사진작가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11: 남바람이라는 의미가 남쪽에 피는 바람꽃이에요. 피어날 때는 뒷면이 핑크빛이어가지고 제 표현으로는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4: 꽃받침 뒷면이 분홍빛을 띠어 천진난만한 여인이라고 하죠.

0: 이 바람꽃들이 특징이 다른 풀들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꽃 피고 씨 맺히고 사그라져요.
1: 1942년 최초로 발견된 서식지가 구례.
2: 이 구례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이죠. 딴 건 없습니다.
1: 차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야생화다 보니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0: 올해는 또 어쩐가, 또 내년에는 어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우리가 올 수 있는 또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3: 귀한 꽃밭이니까 좀 많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꽃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죠.
1: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에는 문청 면으로 향해봅니다. 구례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면 자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원 한가운데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시는데요.
4: 좁아서 자리가. 아, 어서 오세요.
5: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편한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5: 도시는 못 보는 거예요. 편안하고 일단 좀 개방감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꽃밭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곳도 너무 예쁘고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그런.
6: 저희 친정집에 온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저렇게 장작이 있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1: 구례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차와 디저트를 만든다는데요. 가족의 귀촌은 어머니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면 카페는 집이 됩니다. 어머니가 귀촌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삶.
5: 그게 더 현실적일까 봐.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꽃들 니들이 마음대로.
4: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든지 옛날부터. 그래서 구례도 내려오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1: 정해진 틀 없이, 인위적인 꾸밈 없이 자연처럼 살고 싶어서 내려온 구례.
5: 그래서 해마다 그 새봄이 되면 나는 위치가 달라져서 저도 궁금해요.
1: 그런 어머니의 구례 생활을 지켜본 두 딸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했습니다.
5: 금방울 꽃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아직 조금 덜 피긴 했는데 그래 오늘도 또 행복해져. 올해도 고맙습니다.
4: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맨날 매년 이렇게 빌어주니까.
5: 그래 올해 반드시 행복해진다.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어.
4: 진짜 조금 폈네 이번에.
5: 그러게 꽃이
4: 갑자기 너무 이상해.
5: 해마다 받는 건데 올해는 다르지.
4: 오늘 좀 이상하네. 아기 생기고 받아가지고.
7: 오, 임신하셨어요?
4: 네.
7: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아,
7: 느낌이 좀 달라요?
4: 네, 많이 달라요.
1: 첫째 따님은

0: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구례해서 갖게 됐습니다. 디자이너였던 동생은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어 주었죠.
1: 저도 꽃말대로 반드시 행복해진다. 늘 말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대.
0: 아침마다 전하는 행복 한 송이.
1: 꽃 한 송이 건네주는 그 엄마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게 고마워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2: 여기 와서 이불 빨래 하는 거 돕고 이러면서 빨랫대 넣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0: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 구례에 오니 그야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됐습니다.
3: 뿌리야, 뿌리야. 아니,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1: 아, 우리 집도 좀 그런 친정 같은, 여자들에게 편한 친정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누구든 그렇게 편하게 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0: 나는 자리, 피는 모양이 해마다 다른 풀과 꽃처럼 그런 삶을 구례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문청면 오산 기암절벽에 지어진 작은 암자 사성암입니다. 서기 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사성암은 가을이면 운무가 내려앉은 풍경이 장관을 이루죠.
4: 한 2km 넘은 것 같아요. 1.2km인가 그렇거든요.
5: 올라온 거죠.
4: 네, 그렇잖아요. 거기를 올라왔다는 게 참 신기해요.
5: 그러니까 해발 한 500m.
4: 네, 500m.
0: 구례 자연해설사 임세웅 씨.
4: 담쟁이 넝쿨이에요. 여기 가을에 되면 새빨개 물들거든요.
5: 어우, 이쁘겠다.
4: 예, 네, 그런데다가 저쪽으로 이제 해가 딱 질 때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짠.
6: 와, 멋있다.
5: 진짜 소리 질러야 되겠다.
4: 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5: 잘 찍으셨다.
4: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5: 벽은 빨갛고.
4: 네.
0: 구례 자연의 반에 귀촌한 후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구례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입니다. 사성암의 사계는 놓칠 수 없는 경관이죠.
4: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뭐 구름 보면. 이 자리가 저의 그 아주 그 사진 찍는 자리.
0: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네 분의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
4: 이분의 손 모양을 유심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약병 같은 걸 들고 계세요. 컵 같은 게. 근데 이 저거를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약사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칭이 약사 부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관장하는 거는 우리 일반 중생들의 건강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막 이제
5: 감동을
4: 받으시는 거죠.
0: 마의 열의 입상 약사전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4: 이 전체 바위를 소원 바위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그 요 왼쪽에 있는 큰 바위 저 뒤쪽에 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한 1m 정도가. 그 옛날에 구례 사람들은 거기를 이렇게 뛰면서 간절한 걸 기도했대요. 뛴 바위라고 불리다가 아무래도 그냥 뛴 바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원 바위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 바위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0: 수많은 염원이 넘치는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찾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4: 이 자리에서 오시면 여기서도 저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이 방향으로.
5: 그래서 오, 엄청나. 확실하네 여기는.
7: 어이, 뭘 소원... 보셨어요?
5: 네, 봤어요. 사람 형상이 있어요.
8: 이 중간 거.
5: 네.
4: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을 딱 빌고 오신 분들이 이분을 딱 찾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남북통일을 소원을 비셨는데 남북통일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5: 할렐루야.

0: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정상입니다.
1: 섬진강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들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지리산 노고단 능선이에요. 거기 오른쪽에 높은 거기가
2: 노고단.
0: 불에가 품어준 따스함 때문에 고향으로 삼게 됐다는 임세훈 씨.
1: 불에라는 곳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3: 고향 같은 느낌. 그런데 고향 같은 느낌인데도 화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0: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에를 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광희면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에게 향을 선물하는 특별한 정원이 있다는데요. 토종 향나무, 서양 향나무 등 천여 그루의 향나무가 울창한 천 개의 향나무 숲입니다. 숲을 가꾼 손길은 젊은 귀촌 부부로부터 시작됐는데요.
4: 이렇게 안쪽을 좀 쳐줘서 이렇게 바람도 통하게 하고 네, 그런 목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0: 덜컥 나무 농장을 매입해 정원을 만들겠다는 남편 말에 아내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4: 그래도 공감하는 것들이 같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남들에겐 힘들어 보이는 작업, 부부에겐 힐링입니다.
4: 이 숲을 걷다 보면 향기가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나거든요.
5: 저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햇살 아래서 풀을 뻗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0: 자연의 신비는 때로 어떤 조경사보다 뛰어나죠. 아무 도움 없이 사랑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4: 전지를 하지 않아도 한 그루처럼 이렇게 고르게 딱 자랐거든요. 이게 가운데는 일조량이 많고 양쪽은 일조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수고가 높게 자라고 양쪽으로는 낮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루처럼 이렇게 어우러진 겁니다. 이게 하트는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뭐 사랑의 의미도 있고 행복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향나무 숲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이 은목사가.
0: 마치 서로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네요.
4: 이것은 이제 수선한데 다 피고 이제 졌는데 이제 내년 봄을 위해서 여기 쪽에다가 심어 놓으려고.
0: 점점 첫눈이가 많아지자 부부는 욕심을 내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이곳에 머문 시간만큼은 마음에 꽃이 피도록 하고 싶답니다. 부부의 바람은 불의 자연이 도와주겠죠.
4: 이 계절이 좋다.
5: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4: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 제가 가장 좋을 때는 저희 남편이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우연히 여행했던 불에에서 다른 삶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귀촌을 결심하고 갖고 낸 숲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죠. 그리고 부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서면을 지나 토지면으로 가봅니다. 불의 작은 시골 마을에 귀촌한 한의사.
6: 가자. 산이가 이렇게 평화롭고 저기 졸졸 물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강아지랑 걷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조용히 물이 흐르고
0: 다섯 가지가 좋아서 오미 마을.

0: 불리는 곳.
1: 앞에 이제 꼬락물이 좋고 뒤 산세가 좋고 또 앞 들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인심이 좋고 그래서 다섯자의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오미마을이라 그렇게 쳤다네요. 옛날에.
0: 오미마을의 유일한 한의원이 운영 중입니다.
2: 원장님.
1: 저 사모님이라 요 집이. 원장님 마누라인데 내가 그냥 인형 딸매기로 살아. 한 동네서 함께. 한 동네라요.
3: 어른들한테 잘해요?
1: 잘해.
2: 가끔 가다가 그냥 제가 같이 와요. 그냥 동네 말동무도 할 겸. 네.
4: 정신없이 바빠요. 말은 보약 주는 환자들이 좀 와가지고요. 얼른 오세요.
1: 예.
4: 얼른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1: 얼른 좋아지게 놔줘야죠. 예, 예.
4: 폭나지게 해드릴게요.
0: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꼭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는답니다.
4: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통증이 다리로 내려와요. 따끔해요.
0: 효과를 톡톡히 보신다네요.
1: 알았군요.
3: 그 동네에 한의원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1: 예, 가까워서 좋아.
4: 예, 그렇게 일어나면 힘들어요.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1: 그런 게.
4: 딱 일어나면은 허리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1: 예, 일어난 것도 같이 해줘.
4: 예.
1: 개안해요. 다리가 막 저리거든. 겁나게 저녁으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맞고 나면 이상 서러인 보더라. 금께 와. 그 재미로.
0: 그래 토박이든 귀촌인이든 가족처럼 지내는 주민들.
5: 날씨가 너무 좋다.
0: 동네 나들이를 다닐 때도 살들이 모시고 다닌답니다.
6: 어서 오세요.
7: 예, 우리 커주 받으러요.
6: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7: 예. 작년에 보고 처음 보여.
6: 예, 맞아요.
7: 어때, 두째는 잘 있어?
6: 예, 항상 생각하죠.
7: 그러면 됐어.
0: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죠.
7: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8: 좋다.
7: 말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두스라 이 속을 보자. 여기까지 할게.
8: 됐어.
7: 박수.
8: 앵콜.
7: 내가 저는 몰랐더니 나중에 알고 본 게 가수 이상 가고 소리꾼이라.
2: 어머니 누가 더 예뻐요? 여기 예뻐요? 제가 더 예뻐요?
7: 둘 다 예쁘다.
6: 멋있는 답이다.
7: 네. 둘 다 예뻐. 너무 좋다.
0: 시골 생활을 동경하다가 구례와 도시를 오가며 생활 중이라는 박영녀 씨.
9: 일주일에 5일은 금요일까지는 그 광양에 살고 여기 이제 금, 토, 일 여기 와요. 구례는 저기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곳.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0: 카페 사장님 역시 구례 산천이 좋아서 오셨다는데요. 은퇴 후 좋아하는 커피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택한 귀촌이었습니다.
6: 사이폰 추출 방식인데 진공을 해서 기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향이 예 아주 깊어요.
9: 신중한 첫모습. 우와. 회장님 박수 쳐. 우와.
6: 맛이 좋으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면 가끔가다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9: 그래요?
0: 오미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킨 커피 한 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 어느덧 구례 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6: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7: 봐봐.
0: 귀촌 생활의 매력 중 하나, 자연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
1: 응, 맛나네.
9: 맛있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 혼자 이렇게 컸다니까. 이거 아주 정말 맛있겠대.
0: 모였다 하면 마음이 즐겁고 입이 즐거워집니다.
7: 회장님, 특허지라고.
1: 아이고,
7: 고마워요.
9: 우리, 하나, 둘, 셋.
7: 야!
9: 우리 왕언니, 건강하세요.
7: 예, 고마워요.
9: 여기가 행복마을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예, 아프지 않고, 떠나지 않고,

0: 귀촌이나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예, 그런 게 좋죠.
1: 서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단합해서 화합은 약간 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어서 너서 살기를 바래요.
2: 참 가까이도 있는 행복입니다. 산천이 좋고 인심도 좋고 자연을 벗삼은 삶이 좋은 곳, 자연으로 가는 불의가 있습니다.
3: 상담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스트레스 풀고 기분도 좋고
5: 내 마음이 너무 아주 기쁘고.
4: 우리는 즐거워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뻔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6: 노래 교실은 아모르 파티가 울고 웃으면서 운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래 교실이 아닐까.
7: 불안하지 마.

0: 오늘은 퇴근 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1: 중국!
2: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양한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1: 박미영.
3: 반갑습니다.
1: 인생살이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전할 직업은 바로 노래 강사. 베테랑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실까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대기실로 찾아가 봤는데요.
4: 아, 안녕하세요. 예, 예.
5: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아, 어쩌려고 저를.
4: 제가 이번에 노래 강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노래 강사이신 박미연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5: 음면을 제가 높이 평가.
0: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노래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5: 사실 노래 강사가 쉽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돼. 노래 하나 준비해서 현장에 와서 보고 또 노래도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4: 네, 알겠습니다.
5: 할 수 있어요?
4: 한번 그러면 노래 한 곡을 준비해서 네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 아, 알겠어요. 그러면 도전?
4: 도전.
5: 오케이, 받아주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5: PD로고 프로그램이 최고라는 걸 내가.
0: 오늘의 베테랑은 80년대부터 활동해온 1세대 노래 강사. 방송 출연도 많이 한 유명인입니다.
5: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이게 대중가요를 한번 살짝 접목해보자 하면서 오늘날의 노래 강사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중적으로 많은 이가 소그룹의 형태의 노래를 지도하는 형태들이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 함께 떼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0: 웃고 즐기는 이런 형태는 적어도 레크레이션을 겸비한 대중가요를 접목한 박미연이가 시조가 아닌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 테스트를 받기로 한 바로 그날.
2: 원곡.
3: 원곡이요?
1: 테스트라 나름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요. 노래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0: 박수!
1: 자,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0: 네. 일단 음정, 음치는 아니에요.
2: 아, 음치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정확한 노래를 라인을 못하고 내 마름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올라가야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본인이 듣지 않고 공부를 안 했다. 이야 이야 이야 할 때도 지금 보니까 그냥 뻘쭘하게 서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응? 엄마들하고 함께 하려면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나 봐요. 이렇게 좀 끼 좀 부려줘야 되는데 야이야 네. 그리고 심지어 눈까지 감고 야이야 이렇게 눈까지 감고 부른단 말이에요. 너 몸도 한번 움직여봐.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네. 자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고 이야 이야 이야 이걸 잘해야 돼. 네. 이 표정과 어깨질 해봐. 시작.
3: 이야 이야
0: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4: 노래 강사 이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0: 옳지 웃어. 오늘 5까지. 일단은 노래는 즐거워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뻔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해주고 두 번째는 이 장소야말로 침묵의 장이고 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위치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또 위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4: 먼저 베테랑의 수업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타 노래 강사는 입장부터 남다릅니다. 올해 2년을 맺어온 만큼 수강생들과 꽤나 끈끈한 모습입니다.
5: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늘 첫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0: 계속 이렇게 치려면 흥행될만 박수는 건강 박수를 쳐야 되는데 세고 빠르고
1: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입담 좋은 이야기도 가미됩니다.
0: 박수! 박진, 피디님 봤어요?
2: 네, 봤어요.
0: 피디님 나와보세요.
2: 아, 어떡해.
0: 잠깐 나와봐. 자, 우리 EBS 피디 로그. 여러분 아시죠? 생생하게 뭐 경험을 해서 마이크도 나중에 잡을 거야. 우리 PD님 본인 소개 이름이 뭔지 너무 이뻐.
2: 안녕하세요. EBS에서 온 써니 PD입니다. 노래 같이 배워보려고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0: 금방 알아서 잘라버리는 거야.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네. 앉아서
1: 네.
0: 잠깐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잘 이해해 주시고 네. 너무 힘드죠? 금방 잘하실 것 같죠? 이런
2: 그렇다고 또 웃기기만 한 건 아닙니다.

0: 왁자지껄하던 교실이 숙연해집니다. 다들 어머니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한번 참여하면 보통 몇 년씩은 다니게 되는 게 노래 교실이랍니다.
1: 혼자 있어. 이런 데 오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다른 데 약속 안 해. 노래 교실은 나는.
2: 그래서 뭐 딴 데 가서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고 즐겁고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함.
3: 그냥 흥이 겨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롭고 그리고 우울한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노래 교실에 와서 친구를 만나고 놀고 이렇게 논다는 거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재미난 이야기 듣고 이렇게 깔깔거리고 그리고 존재감이 있잖아요. 와서 출석 뭐 가끔 이름 불러주고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한번 불러주면 나를 기억하시네? 이런 이제 어떤 소속감이나 존재감 뭐 이런 게 크다고 생각해요. 네.
0: 끝나자마자 다음 수업이 기다립니다.
4: 좀 보니까 어때요?
5: 진짜 선생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0: 이런 수업이 서울과 수도권을 합쳐 일주일에 총 15개.
5: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그 하는 수업은 같은 수업을 하세요?
6: 같은 수업. 옷차림새가 그때 그 주의 컨셉은 일주일을 가야 돼요. 저 네. 수업이 15군데인데 네. 옷을 바꿔 입으면 혼돈돼요.
5: 그렇죠.
6: 어떤 옷을 내가 입었는지.
5: 그러면은 그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6: 수입은 저희 노래 강사들로서는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움직이는 만큼이에요. 움직이는 만큼. 그러니까 뛰고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은 들어와요. 먹고 살만해요.
5: 그렇죠.
6: 뭔가 로망이 되어야 되고 선구자가 돼주고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돈 잘 봅니다. 와.

0: 양평 노래교실은 1년에 반만 열립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이 열리는 동안에는 출석률과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1: 여러분, 삶의 보람이 바로 방면 노래교실이죠? 봐봐, 여러분은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농사 열심히 짓고, 그래, 또 노래교실에 와서 신바람나게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나 인생 바뀌었다 하시는 분 누구 있어? 내가 딱 보니까 황소래, 황소다. 황소다. 이모, 노래가 얼마나 좋아. 응? 박미연님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
2: 도파민이 쫙 올라오면서 엔딩이 쫙
0: 이직한 성격이 황소와 닮아 황소라 불린다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3: 골리야, 이 닭장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닭장에 가자. 까미도 이리 와. 가자. 밥 줄게.

0: 써디바.
1: 닭을 키우는 건 은퇴 후 심심한 삶에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꺼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양평 여성 축구단에서 선수로 뛸 정도로 활발했던 사회생활.
0: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카나요.
1: 그런데 은퇴를 맞이하자 갑자기 공허함과 우울감이 밀려왔답니다.
2: 그쵸, 많이 허전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을에 이제 직장을 갔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방향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박명 교수님을 안 건 한 4년? 노래 교실 다닌 게 한 4년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즐거워요,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도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1: 노래 교실에서 만난 인연도 적지 않은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와 종종 도우미 역할도 합니다.
3: 늙은이가 이쁘면 뭐가 이뻐. 최 여사가 와서 많이 돌봐줘요. 저렇게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내가 아프면 데리고 내려가고.
4: 그래도 노래 부를 때는 좀 힘이 나시나 봐요.
3: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그때 신이 나지. 노래 부를 때 신이 나. 야.

0: 다들 외쳐.
1: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갈 좋은 인연을 노래교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노래교실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바로 오늘 조교입니다.
2: 오늘 화려하게 입고 오셨어요.
3: 화려하게.
2: 네, 멋지시네요. 오늘 저기 네. 여기 이거
1: 오늘 조교인 경자 쌤으로부터 조교가 할 일을 배워봅니다. 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2: 이렇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런 곡들을 네. 회원님들하고 같이 배웠던 노래를 네. 한 번 더 반복하고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하는 역할이에요. 저희가
3: 수업 전에
2: 수업 전에 네. 그리고 이제 한두 곡 정도는
1: 그러니까 일일 조교인 셈이죠.
2: 좋아하시는 노래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1: 네. 노래교실 회원은 보통 50대에서 80대 저에게는 어머니나 할머니 뻘입니다. 생각보다 학생이 많아 더 긴장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1일 조교 선생님 체험으로 온 써니 신입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래 실력은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2: 아, 귀엽습니다. 충분히 잠시만요.
1: 저에게는 첫 무대입니다.

제 딴에는 의상도 선곡도 엄청 신경 썼는데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보다 베테랑 선생님이 어떻게 보실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베테랑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쁠싸 그만 박자를 놓쳤습니다.

0: 노래 한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교수님. 됐죠? 아니, 참 좋게 발전했네.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는요, 몸짓도 없었어요. 그냥 서가지고 눈 내려, 막 눈 감고 부르고 쑥스러워서 그러더니, 야, 기대되는데요? 어, 내가 뺏길까봐 깜나. 응?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 잘하셨어. 앉아 계세요.
0: 그런데 베테랑의 선곡이 저와 같은 곡입니다. 최고의 노래 강사는 이 노래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2: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여보 당신 사랑해 여보 당신 사랑해 자 오른손 들고

0: 제가 부를 때와는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1: 됐어. 됐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시작하려 조교 선생님 싸움을 타버리는 것 같아요.
0: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무대였습니다. 신나는 곡으로 다음 무대가 이어집니다. 분위기가 금방 후끈 달아오릅니다.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발산하는 날. 이런 것도 노래교실의 매력이겠죠? 그렇게 한바탕 신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무대 실수가 있었던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2: 근데 사실 몸으로 익히는 거는 기능이거든요. 기능을 익히려면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우리네 직업인 거죠. 내 몸으로 익히는 것들은. 그래서 좀 시간이 가야 되고 더디지만 하다 보면 숙련이 되고 빨라지면서 어느 순간 장악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눠.
0: 다음 날. 베테랑의 조언에 따라 경자쌤의 수업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3: 꼭 이제 어르신들은 다 모두 다 최고 해주셔야지.
0: 여긴 보통 노래교실과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요즘엔 이렇게 요양원에서 노래교실을 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0: 게다가 어르신들에게도 인기도 많아 참석률도 아주 높습니다.
3: 제가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데
0: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경자쌤도 저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4: 우리 어르신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안 들려요? 잘 보내셨어요?
3: 네. 오늘 얼굴으로 손 쭉 얻으시고 시작! 지글지글 자자 보글보글
0: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체조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굳어있는 몸을 먼저 풀기 위해서입니다.
3: 오늘은 섬마을의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의 섬마을의 선생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0: 노래는 주부 노래교실보다 더 옛날 노래. 아는 노래가 나와야 반갑고 따라 부르기도 좋습니다. 요양원 노래교실에선 수강생들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3: 잘하십니다. 박수 치시면서.
0: 노래를 시키는 건 퇴화되는 언어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엔 뜻밖에도 동요입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데요. 그러다 옛 생각이 났는지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이 노래를 부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 걸까요?

0: 뭔가 모르게 찡했던 요양원의 노래 수업이 끝났습니다.
1: 아 진짜. 아, 네. 기다렸어요? 진짜? 오 정말 노래 교실을 기다려줘.
2: 노래 교실 오면 무슨 노래 하나 걱정돼요.
3: 그럼 올 때마다 기다려주세요.
0: 다음 수업까지 건강하세요.
1: 저희 엄마도 생각나기도 하고 되게 하고 나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뿌듯한 벅찬 그래서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저도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과 어떻게 놀이를 또 해드려야지 어르신들이 기뻐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0: 바쁜 수업과 수업 사이, 베테랑이 카페를 찾았는데요. 목이라도 축이며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업 자료를 만들며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놓은 스크랩. 이게 무려 30년 치랍니다.
4: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쯤은 또 썼던 것들을 다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넣어놨다가 또 한 번씩 보고 그러면 그때 해석했던 노래와 또 올해 또 새로 나온 노래에 또 얽혀지는 같은 이야기라도 또 감동이 다르거든요.
0: 자료에는 노래 강사 박미연의 38년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국내 최고라 불리는 베테랑.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4: 내가 막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잘한다는 소리 들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매일 부딪히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죽기 살기로 부딪혀야 되는데 나 노래 좀 할 줄 아니까 하고 별로 안 부딪히면서 어떻게 박미연처럼 됩니까? 저는 스케줄 보셨죠? 지금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5: 네.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그 노래 강사 지도자 과정 수업이 있다고 해서 미연 쌤 수업을 들으러 와봤습니다. 좀 떨리네요.
0: 저도 참 오랜만에 오는 대학 강의실입니다.
5: 벌써 많은 사람들이
0: 이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설된 노래 지도자 양성 과정. 벌써 18년째입니다.
6: 전에, 네, 개인 대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노래교실에 또 나오시고, 김홍성. 오케이.
0: 아, 익숙한 얼굴도 눈에 띕니다.
6: 아나운서. 정말 자랑입니다. 우리 학교에 열심히 나와주시네.
0: 아나운서뿐 아니라 학생들의 직업과 나이도 각양각색. 현직 노래 강사도 찾아서 듣는 수업입니다.
6: 내가 해왔던 거를 따라가니까 듣고 싶지.
0: 노래 강사를 위한 수업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6: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얼핏 봐선 다른 노래 교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6: 양손을 턱 밑에. 옳지. 자, 큰 하트.
0: 노래 지도자 양성 과정은 1년. 수료 후에는 자격증을 얻고 신입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6: 볼 하트. 아니야, 깨물어 줄 거야. 헤이.
0: 처음 시작하면 수업 1시간당 보수는 10만 원 전후. 노래 강사 지망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6: 자, 지금 저랑 이렇게 지금 율동을 했는데 배운 율동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따라했어? 그게 누구 역할이야? 나의 역할이다. 따라하게끔 강사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보다 0.01초 빠르게 동작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동작을 조그만하게 했어? 크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동작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
4: 그거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0: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노래 강사는 약 3천여 명. 노래 강사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7: 사실 처음에는 내가 넣어서 하면 얼마나 하겠나라고 했었는데 제 숨이 있는 끼가 이 끼가 열심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충분히 강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죠.
8: 제2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인생에 대해서 여지껏은 애들 키우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취미활동도 못하고 모든 걸 묻어놓고 가정에만 충실했었는데 이제 애들도 크고 또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음악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도 요즘은 생겼어요.
9: 제 인생 후반전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진행하는 거는 자신 있는데 이런 노래는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도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어서 앞으로 제 인생에 노래와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0: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초대 가수와의 만남.
10: 활차기!
0: 노래교실에는 트로트 가수들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최근 노래교실에서 인기를 얻으면 노래가 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노래교실 홍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를 초대 가수가 많다는 것도 노래 강사의 능력 중 하나. 갈수록 노래 강사의 매력에 눈을 떠가는 써니 PD입니다. 일주일간의 노래 수업이 모두 끝난 금요일 오후. 남양주 노래교실 한 수강생의 집입니다. 오늘은 몇 달 만에 있는 노래교실 고기 파티.
11: 다 농사 짓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막 이렇게 상추 햇볕 보고 자라는 거 막 향긋하잖아요.
12: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11: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 또 이 좋은 공간을 내어주시면서 이게 항상 수성기가 나올 때면 우리를 초대해 주신답니다.
12: 그 요거 하얀 민들레는 우리 청무님이 상추하고 가져오셨어요.
11: 청무님 손들어.
0: 네. 하나씩 가져온 음식을 모으니 흡사 마을 잔치 같습니다. 고기 익어가는 냄새에 노래가 절로. 베테랑 선생님도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13: 있지 뭐 자네.
14: 노래가 절로 나.
0: 어둑해질 무렵 식사 준비가 끝났는데요.
15: 감사합니다.
0: 노래교실에서 만난 지 10여 년 가까이. 이젠 서로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16: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좋고 형제가 자매가 이런 다정다감이 있어요. 동생 같고 언니 같고 서로 이렇게 지내요.
0: 생활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17: 금요일 날만 기다렸어요.
18: 금요일만 기다려요? 선생님 만나는 날만?
17: 그럼요. 보고 싶고 금요일 되면 동네 그 회원분들 많이 네. 아파트 사시잖아요. 제가 전화 다 눌러요. 오, 예쁘게 하고 오라고.
18: 아, 예쁘게 하고.
17: 네, 예쁘게 하고.
18: 예쁘게 하고 오는 게 중요해요?
17: 아니, 그래도 예쁘게 하고 오면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19: 노래를 노래교실에 올 때는 내가 파티에 초대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장롱을 열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조금은 립스틱이라도 좀 바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외모도 가꾸게 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젊어지잖아요.
0: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 저는 이제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앞서서 저보다 앞서 사시는 어떻게 보면 언니이고 선배이고 또 스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배우고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18년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저보다 많은 연배분들과 함께 이러다 보니까 일찍 철도 들고 많은 걸 배우고 아, 나의 모습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 거구나 라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명하게 활동도 하고.
0: 문제는 저희 노래강사 데뷔가 가까워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측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누구보다 예리하고 냉혹한 방송국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10: 굉장히 불안하신 것
15: 같아요. 아직 압도하지 못한 느낌?
0: 방송을?
15: 근데 아직 본인을 놓지 못했다. 나 아직 PD라서 PD.
0: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노래방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며 연습, 또 연습. 선배 강사를 만나 조언도 청했습니다.
20: 일단 장악을 해야 돼요.
21: 장악이요?
20: 장악력 그리고 설득력.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나 강하게 어필을 해야 네. 대중들이 훅 달려오죠.
0: 베테랑이 보자고 한 곳은 자신의 단골 의상실.
22: 안녕하세요.
23: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네.
22: 네.
23: 아, 이제 그나저나 네. 내가 지난번에 옷 입고 하는 걸 봤어요.
22: 맞아요. 옷을 가져왔어요.
23: 갖고 왔네?
22: 저 한번 다시 입어볼게요.
23: 그래, 입어봐.
22: 네.
23: 야, 입어. 이거는요.
22: 네.
23: 그, 10년 내 때, 직원 해줄 네. 때, 노래방에서 입고,
22: 노래방에서?
23: 기본풀이 할 때, 아, 이 정도지. 일단은 그, 우리 노래 강사는 풍기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각적인 만족도 좀 줘야 되고, 네. 그리고 대리만족 있잖아요. 네. 그거 필요해요. 풍미와 네. 대리만족을 위해서, 네. 선생님 옷을 한번 쫙 보세요. 네. 내가 꼭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그런데 한번 입어보자고요.
22: 네,
23: 괜찮죠?
22: 감사합니다. 네. 네. 네.
0: 베테랑의 의상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화려하지만 단정한 정장.
23: 예쁘게 똥머리 같은 거, 똥머리 그런 거 있죠?
22: 네.
23: 젊으니까.
22: 네.
23: 똥머리 하면 센스 있게. 어머, 이거, 턱선이 너무 이쁘다.
0: 노래 강사는 표정이 중요해 얼굴이 잘 보여야 한답니다.
22: 청바지를 입어도.
0: 고민 끝에 베테랑 선생님의 의상 중 한 벌을 골랐습니다. 화려하고 예쁘죠? 이제 데뷔는 바로 내일! 노래강사 써니를 기대해 주세요! 아침 일찍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24: 안녕하세요.
25: 못 알아보겠어요.
24: 네?
25: 못 알아보겠어요.
24: 그러니까요. 오늘 노래강사로 데뷔하는 날이어서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선생님 옷을 빌려서 입었습니다. 좀 많이 떨리는데 지금 조교 선생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 아, 올라오셨어요.
27: 아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24: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27: 네. 박수
0: 들려주세요.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콩닥콩닥. 이미 다 외운 가사를 보고 또 봅니다.
23: 네, 자, 오늘 드디어 노래 강사로 데뷔하는 써니 강사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0: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기세 좋게 등장했습니다.
23: 이야, 완전 금이 환영했네. 박수 주세요. 박수. 와, 오늘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단 2차 강사로서 일단은 테스트 굿! 굿! 굿! 이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0: 때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제 나이 어때요? 여러분 나이 어때요? 음악.

0: 엉덩이 딱! 이게 바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액션. 박수! 빨리
1: 질러! 네, 진짜 소질이 있으시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만 내가 더 가미했으면 좋겠는 네.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도 딱 좋은 나이인데 여기에서 조금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좀 재미난 요소를 한번 만들어주고 나 여기서 임팩트 있게 저 같으면 사랑하기 쭉 그러면 엄마도 여기서 웃음이 한번 터질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임팩트를 한번 딱 주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 콩파트만 한번 해보.

0: 이번엔 또 너무 빨랐습니다. 불씨라는 웃음의 도가니. 어쨌든 분위기 띄우기는 성공입니다.
1: 오늘 맞추려면 오늘 자정을 넘어도 안 되겠다.
0: 다음 곡은 무수히 연습한 당신의 의미입니다.

0: 웃고 박수치는 어머니들을 보자 오히려 긴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 곡은 나름대로 성공.
1: 이런 모든 것들이 저 마음에 들었고 우리 써니 강사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를 우리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박자 한나.

0: 노래로 인생 활력. 삶이 즐거워지는 노래교실. 그 중심에 노래 강사가 있습니다.
1: 노래교실은 아모르 파티다. 아모르 파티가 운명을 즐겨라라는 뜻의 라틴어거든요. 운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래교실이 아닐까. 기쁨도 두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게 노래 강사, 노래교실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0: 여러분 인생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노래교실로 오세요.

0: 여기 살아야 배에서.
1: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보물찾기.
2: 야, 여기 용역 인력.
1: 용역. 우와, 선장님 크기가 점점 커져요, 고객님. 윤영 씨로 와봐요. 야! 우와, 제일 커!
3: 잠깐 이리 와봐요.
1: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4: 아, 진짜 아니에요.
1: 사부님은 맨날 잡았으니까.
4: 윤영 씨.
1: 그냥 PD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고기를 잡으러
1: 건강으로 가실까요?
5: 승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0: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다만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9: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Africa.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아짐!
5: 아짐! 아짐!
6: 언제 어디서든 이름이 불리면 나타나는 홍반장 같은 오늘의 주인공!
7: 파키스탄에서 온 아침입니다. 앞세 밀가루 구시.

0: 그리고 파키스탄의 귀염둥이 자매.
1: 너는 가르테?
2: 코리아.
1: 코리아. 엄마 엄마가 하는 얘기야?
2: 맞아.
1: 잘게 봐. 해피요?
2: 아차.
0: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파키스탄에서 온 홍반장 아빠와 사랑스러운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아니. 한국 생활 14년 차의 베테랑 일꾼이자 통역까지 도맡아 하는 아짐 씨입니다.
3: 아짐, 이 친구한테 와이샤 측정하고 나서 NDS에 입력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줘.
4: 아, 예, 예. 됐구나.
0: 아짐 씨를 찾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닌데요. 무슨 일이든 척척.
5: 아짐!
0: 원자재 나를 일이 많은 회사에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해 2년 전 지게차 면허까지 땄다는데요.

0: 인기가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아, 아직 다할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면 제가 괜찮아요. 행복해요, 제가. 네.
1: 아줌씨의 본격적인 업무는 커다란 실타래처럼 보이는 원재료를 나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0: 한 시간마다 아니 두 시간마다 이거 걸어야 돼요, 재료가. 재료 끝나면 재료가 걸어야 돼요. 네.
1: 탄소광과 특수금속이 합쳐진 단단한 재료는 프레스 기계를 통해 일정한 모양으로 찍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0: 이게 자동차 와샤입니다. 와샤입니다. 볼트하고 와샤는 필요하는 거예요. 자동차 생산할 때 이거 필요하는 거예요.
1: 다음은 검수 차례. 이 작은 부품이 튼튼해야 안전한 자동차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랍니다.
0: 내경 확인하고 있어요. 만약에 포가 나오면 꼭 필요해요. 지금 기관 정상해요. 내경도 정상해요. 외경도 정상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1: 이렇게 생산된 완제품은 크기별로 나뉘어 포장 작업을 거치는데요. 9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포장 업무 또한 베테랑입니다.
2: 아짐은 일단은 저희가 일하기가 편하죠. 일단 말이 다른 친구들보다 잘 하니까 한국말을. 그 일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니까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아짐 씨에게 이곳은 한국에서의 두 번째 직장인데요.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표창도 여러 번 받았고요. 전문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도 받게 되었답니다.
0: 인세븐 비자로 비자 교체하는데 많은 힘을 써줬습니다. 뭐 회사에서 일정의 비용 부담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장기 근속에 우리 회사로서는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를 충분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1: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쉽지 않았던 취업. 21살의 나이에 한국행을 택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3: 리컨 이틀의 살롱의 밭 2023에 페라 매 पाकिस्तानी था जिसको कंपनी ने प्रमोशन दी थी और मेरे लिए ये बहुत खुशी की बात थी शुरू में हर काम मुश्किल था मेरे लिए लेकिन जैसे जैसे मैंने काम को सीखा मेहनत की और हर काम मेरे लिए आसान होता रहा हमारी कंपनी में अभी कोई ऐसा काम नहीं है जो मैंने नहीं किया होगा
1: 뭐든 잘 견디는 아짐 씨도 유독 약한 것이 있는데요
0: 추워요. 고향에 한국처럼 안 추워요. 네. 우리 고향에 사이월 도시에 많이 안 추워요. 네. 조금 힘들어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눈이 구경하고 싶어서 눈이 나오면 좋아요.
1: 잠시 후 쉬는 시간.
0: 어때요? 좋아요, 여기? 베트남 지부에, 우리 회사 아마 1년도 안 했어요, 아직. 예.
1: 응? 누가 또 있는 모양이죠?
0: 다힐입니다, 다힐. 파키스탄 사람 다힐. 한국에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거 헤드입니다, 헤드. 파키스탄 지부. 6년 정도 됐습니다. 예. 한국에.
4: 우리 일할 때 힘들어하면 그다음에 우리한테 많이 도와줘요.
2: 아줌 돈 많이 벌었어요.
0: 부러워요?
2: 네, 부러워요.
5: 야, 되고요. 맨 미나트 가르게 पाकिस्तान अपना घर बनाया ठीक है अल्लाह का शुक्र है गड्डी लई सारा ठीक है इंशाल्लाह ताला तुसी भी मेहनत करो इसे तरह ही मेहनत करके इंशाल्लाह ज्यादा से ज्यादा पैसा कमा के तुसी भी जबरदस्त जड़ा अपना करोगे ठीक है बड़ी खुशी होंगी है कि सारी थकावट उतर जाती है जो इंसान अपना यहोजा लाइफ स्टाइल देखता है पाकिस्तान च रह के तो आप चीज़ सोच भी नहीं सकते हैं मुमकिन ही नहीं है कि अल्लाह का शुक्र है कि आप मेहनत करी दी है मेहनत करके तो अल्लाह पाक की जात अपने सिलाह दे रही है वह
1: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고향에 지은 집이랍니다.
3: 메라 파키스탄 메 조 घर था वो पहले इतना अच्छा नहीं था छोटा था उसमें कमरे कम थे हम फैमिली बड़ी थी तो इसलिए उसमें गुजर बसर करना मेरे लिए बहुत मुश्किल था हमारी फैमिली का बहुत मुश्किल था और मैं अपनी फैमिली में सबसे बड़ा बेटा था तो मुझ पे ये जिम्मेदारी थी और मुझे ये था कि यार मैं कुछ ऐसा करूं कि मैं अपनी घर वालों की जिंदगी को तब्दील करके रख दूं।
1: इंचोन에서 방콕까지 약 6시간, 다시 4시간 반을 날아가야 갈 수 있는 파키스탄. 그리고도 몇 시간을 달리고 또 달려야만 아짐 씨의 고향인 사이왈에 갈 수 있습니다. 사이왈은 한가로운 농촌 지역인데요. 어디를 둘러봐도 회색 집들 사이에 예쁜 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아줌씨의 집이 보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북적북적하죠.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 이분이 바로 아줌씨의 아내 우주마씨고요. 큰 눈이 예쁜 둘째 딸 무스피라. 뒤따라 나오는 건 첫째 무아즈마입니다.
6: 아오 무스피라. 노노노노 아니면 뭐 봐줄래 뭐 봐줄래죠. 이들 이들은 노베테.
1: 청소에 이어 숨돌릴 틈 없이 아이들을 챙기는 아내. 살림이며 육아라는 게 참 티 안 나게 힘든 일이죠. 아이고 다 입었다 잘했어 무스피라 그나저나 건축학을 전공한 아줌씨의 집 내부가 궁금한데요 구경 한번 시켜주시죠
6: ये हमने बहुत मेहनत से कोरिया में बहुत मेहनत करके पैसा कमा के इधर हमें भेजा तो शुक्र है कि हमने इतना प्यारा घर बनाया मैं आपको दिखाती हूँ आइए आप जरा ये बेडरूम है

0: सलाम, की हाल चाल है?
1: ठीक
0: ठीक
1: ठाक
0: हो?
1: यार, कोई अंगूठी दिखाओ बेगम के लिए। यार कोई अंगूठी दिखाओ।
0: बैठो बैठो।
2: आयु सुन्नीम चारों शस्त्रों।
0: किन्हें को वजन देवे चाहिए?
2: डिजाइन तो डॉक्टर का हुआ आज ताक ही नहीं हो।
3: दूसरा देखो।
1: जानने वाला वैसे इसका चीज गोल्ड इसके पास अच्छा होता है। हाँ जी, अच्छे गाग अच्छे डीलिंग करता है, अच्छा सोना अच्छा देता है।
2: उवा, कुल गोले 완료! 아나스 씨가 직접 세공까지 해서 더욱 장사가 잘 된다는데요.
0: 오케이, 이제 끝이야. 뭐 좀 볼게요.
2: 덕분에 올 10월에 결혼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0: मैं उसका बहुत शुक्रिया अदा करता हूँ। उस दौरान मेरी मदद की, आज मैं इधर कामयाब हो गया, अपने कारोबार संभाल लिया, अपना काम कर रहा हूँ। मेरे पास कस्टमर कमाल करके आते हैं, मैं अपना रोजगार मेरा चल गया। उसका मैं बहुत शुक्रिया अदा
2: करूँ। 휴일을 맞은 아빠는 무엇을 할까요? 오! 아줌씨 차인가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짓고 여동생들 결혼시키고 남동생 가게까지 차려준 다음에야 2년 전 차를 샀다네요. 이를테면 아줌씨의 유일한 사치품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세차 한번 하는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4: 아, 이게 차 왁스예요. 외부 왁스입니다. 이거 뿌릴 때 차가 너무 깨끗해 보여요. 깔끔하게 보여요. 예.
2: 이 정도면 깨끗해 보이는데? 웬걸 또 다른 왁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또 뭐죠?
4: 이게 유리예요. 유리 왁스입니다. 유리에 뿌리는 왁스예요. 네.
5: 또 남았어요?
4: 네, 하나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5: 그건 뭔데요?
4: 이거 안에 가죽 왁스입니다. 안쪽에, 네.
2: 왁스만 3단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가만 보니까 아줌씨는 뭐든 허투루 하는 법이 없네요.
4: 세차가 하면 한번 완전 깨끗해까지 해야 돼요. 차가 깨끗해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2: 언젠가 이 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달릴 그날을 기대하는 거겠죠?
6: 제 미리 패밀리 아이기도 매 उसको उनको साथ लेकर काफी ज्यादा जाऊंगा सैरो तफरी के लिए और बड़ा मजा आएगा मुझे।
2: 이번엔 단골 장난감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면 장난감을 사서 보내는 게 일상이 됐다는 아줌씨. 하지만 아이들 장난감 고르는 일이 매번 어려운 숙제라는데요.
6: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2: 함께 지내질 않으니 아이들의 취향을 잘 모를 수밖에요.
7: 골랐어요?
6: 네. 이거 두 개 준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2: 그 시각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8: 이 바바니 कब आई थी? 이 바바니 कब बनवाई ये पिक्स? 이 바바니 की जब शादी थी तब अंकल ने बनाई थी ना?
9: 바바짱. 바바짱, 마마짱, 바바짱.
8: 불러, I miss you, 바바짱. 오, 바스. 오, 이트니 파니야, 이트니. 맞아.

0: 고향에서 출발한 지 34시간 만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가족.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어머, 우주마 씨, 한국어 발음 무슨 일이죠? 능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길은 잘 물었지만 버스 정류장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두 아이와 함께 이곳저곳을 헤매는 우주마 씨.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1: 미세?

0: 논현동 버스 어디에서 가요?
1: 인천 논현동이요?
0: 논현동. 또.
2: 이게 3번인가?
1: 303 버스 팔로우미.
0: 오케이.
3: 친절한 시민의 도움으로 버스 정류장을 찾는 데 성공. 재빨리 버스에 오릅니다.
0: 이들어. 우와, 기다려봐. 나 핸드폰. 아, 떨리죠, 떨리죠.
3: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어요. 쉴새 없이 두 딸에게 말을 거는 엄마. 잠시 후 남편을 만날 생각에 들뜬 기분 때문이겠죠? 하지만 무하즈마는 묵묵부답. 4살 아이에게 임원 여정은 힘들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빠 아짐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 7통.
4: 예.
1: 다 할 수 있겠나?
4: 아, 7통은.
1: 다 논하면 내일 오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4: 아, 내일 오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1: 괜찮겠어?
4: 네,
1: 할 수 있어요, 이게.
5: 힘들지만 해야 돼요, 이거. 회사가 너무 바빠서가지고 해야 돼요, 예.
3: 급한 추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저녁 시간까지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 시각 가족을 태운 버스는 아빠가 있는 인천 논현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부디 잘 내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0: 엄마? 어떤 거 내가 버스 올려야 해? 언제? 아기야. 또 이대로 떠나. 진짜 알로 이대로 매운 소리 하래. 뱉게 해드리. 언제 하래? 좀 웃어. 이들 한 마이트, 방금 빠졌대.
3: 선잠을 깬 무하즈마는 투정을 부리고 한 팔에 안은 무수피라는 천근만근. 마지막 힘을 다해 무하즈마까지 번쩍 안아올려 버스에서 내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집만 잘 찾아가면 되는데 말이죠.
0: 이들 갔다 갈. 먹는 거 이들? 먹는 거 안에 대 받았고.
6: 아, 그때 날씨에 봐도 한 번에 이때 살다.
0: 특별히 아이호. 졸라. 특별히 대사 봐도 말아요. 이게 대사 저렇게 기티 갔다가 왔어 이게. 얼마 물이 비네요, 걔. 그 चेंज हो गया होगा या मैं भूल जाऊंगी घर को या इस जगह को नहीं ऐसा कुछ भी नहीं है हां जी अब ठीक हूं पहले डर लग रहा था क्योंकि मैंने कभी बस का सफर नहीं किया तो मुझे इसलिए टेंशन थी कि मुझे कैसे पता चलेगा कि मेरा स्टॉप आ गया और मैंने यहां उतरना है लेकिन थैंक गॉड कि अच्छा हो गया और मैं पहुंच गई हूं
3: 옛 기억을 더듬어 아짐 씨의 숙소에 도착한 가족 깜짝 놀란 아빠를 생각하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다시 한번 벨도 눌러보고 노크도 해보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질 않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엄마. 무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크를 합니다.

0: 그리고 잠시 후 아빠의 눈에 펼쳐진 기적 같은 현장.
1: 오, 네.
2: 보자, 보자, 네. 눈에 보자.
0: 태어나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무스피라를 안아들며 아빠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처절한 외로움을 버텨내게 한 나의 딸들입니다.
1: 무스라? 네, 무스라? 왜 띠리, 왜 맞아?
2: 아비가 그냥 빨리요? 갤러?
1: 울뿌려.
0: 아빠가 낯설기만 한 무스피라는 엄마 품으로 향하고 첫째 무아즈마도 엄마를 향해 손을 뻗는데요.
3: 작은 애기는 아빠를 몰라보네.
1: 네.
3: 그래서 장피에
1: 처음에 봤어요.
3: 그런 번호야.
1: 네, 처음에. 오이! 오이!
0: 아빠가 다시 안아들자 큰 울음을 터뜨리는 무스피라. 화면 속 아빠 얼굴을 얼른 기억해내면 좋을 텐데 말이죠.
1: 갑자기
3: 놀라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둘째, 처음이 봤어요.
1: 예. 돈 빼자면 됐다. 뭐, 무지, 마샬라, 카피 헬티 랭티 티 랭티. 아비, 메 데카야, 또, 저, 보드, 컴조르, 라그리야, 무지.
2: 메 이트니 두르세 찰케 थक के आई हूं जिम से मिलने जैसे मैंने जिम को देखा मेरी थकावट खत्म हो गई है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0: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생강을 역시 간편한 다이얼 방식의 내열 요리로 조리 과정까지 한눈에, 어떤 요리든 맛있게 완성하고 보관까지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9: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10: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1: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2: 540일까지?
13: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9: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14: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9: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4: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9: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3: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0: 보장 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운이 없다 했어요.
1: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요.
2: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3: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라이.
3: 유쾌
2: 상쾌
3: 공쾌
2: 변비엔 메이킹.
1: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

0: 이상 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1: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쉬운 주문 결정료 쭉 땡겨보겠습니다. 땡겨요. 지역화폐 할인까지. 아, 이게 되네요.
4: 땡기다 보면 알게 돼.
3: 배트트릭 할인에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추가로.
4: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3: 나도.
5: 있다.
6: 저기. 저기. 우와. 대박. 거울이. 우와. 보세요.
7: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8: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이 기다리는 곳. 광활한 대지의 주인공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7: 아우.
8: 이야.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자연을 마주하고 시간의 흐름에 가만히 몸을 맡깁니다. 하루를 날아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닿습니다. 웨스턴 케이프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가는 길. 헤르만우스를 거쳐 스텔렌보스로. 와인 한 잔에 담긴 남아공의 낭만을 만나러 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남부 웨스턴 케이프 주에는 여러 와인 산지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 일대를 케이프 와인랜드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햇살과 서늘한 해풍, 그리고 적당한 강수량까지 와인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헤르만우스는 남아공 최고의 와인이 탄생하는 헤멜렌 아르데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칸스어로 하늘과 땅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인을 즐기며 예술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죠.
9: 여기는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 하나예요. 여기는 곳곳에 이렇게 예술 작품들이 숨어져 있어요.
8: 남아공을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한 사람인 나넷 레인저의 작품입니다. 나뭇가지나 흙 같은 자연물이 인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특징인데요. 방문객들이 와인을 음미하며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스프링복 스테이크는 남아공의 대표적 별미인데요.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9: 이게 무슨 곡인 줄 아세요? 스프링복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스프링복.
8: 스프링복 고기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자연에서 자란 만큼 고기 본연의 맛이 진하게 살아 있습니다.
9: 너무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이게 원래

0: 게임 스테이크라고 해요. 게임이 야생 동물이라는 뜻인데.
1: 남아공에선 특히 레드와인과 곁들여 먹는데요.
0: 이 육향을, 스프링보 육향을 피노누아가 싹 벨벳처럼 감싸는 느낌? 너무 맛있어.
1: 묵직한 레드와인의 탄닌과 고기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강한 햇볕을 받고 자란 채소와 과일은 더욱 풍부한 맛을 품게 되죠. 남아공의 식탁에는 이런 자연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 진짜 맛있어. 사실 가지를 씻기기 전에 조금 망설였어요. 여기까지 와서 가지를 먹어야 되나? 근데 아까 직원분이 이걸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 그리고 이 지금 위에 썬드라이드 토마토가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토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풍미가 확 좋네요. 아프리카에 역시 태양볕을 받아서 이렇게 맛있나 봐요. 이게 진짜 킥이에요.
1: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던 선원들에게 식량과 와인을 공급하기 위해 포도를 재배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스텔렌보스가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큰 일교차로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 남아공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포도밭이 수백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0: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남아공의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아요.
1: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농장 중 하나인데요. 무려 169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와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와인은 물론 예술과 자연, 다채로운 미식까지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유서 깊은 건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0: 예술 작품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1: 대략 천여 점이 넘는 현대 미술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이 공간이 모두가 살아있는 어떤 큰 하나의 갤러리 같아요.
1: 건물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덕분에 공간 전체가 한층 차분하고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0: 이 테이스팅이 6가지 테이스팅에 8,00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 스텔렌보스의 와인 농장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 와인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웠던 시음을 마치고 이번엔 만찬을 즐길 차례입니다. 역시나 식사 공간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인 농장이 이토록 예술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남아공에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신진 작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양성하는 데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 와인과

0: 예술, 그리고 미식.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볼까요? 고소한 냄새에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오늘 제 선택은 양고기 스테이크입니다.
1: 이게 카루의 양고기예요. 이 남아공에 오시면 꼭 양고기를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게 남아공 양고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0: 카루의 양고기는 건조한 지역에서 방목해서 키운 양의 고기를 말하는데요. 허브나 관목을 먹고 자라 은은한 허브향이 배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 남아공의 그런 음식입니다. 양 냄새를 보통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 냄새라는 게 없어요.
0: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육즙과 그 여운을 깔끔하게 감싸주는 레드와인. 더할 나위 없는 조합입니다.
1: 정말 와인도 완벽하고 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예술 작품 안에서 식사하는 게 정말 특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남아공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자연이 키워낸 포도 한 송이가 와인과 예술로 피어나는 곳. 남아공의 맛과 멋을 제대로 만끽하고 갑니다. 와인 산지를 뒤로 하고 동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우치온으로 향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오늘은 조금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만 만날 수 있는 동물이 있기 때문이죠.

야생에선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동물이라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시간. 저 멀리 어둠을 헤치고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끝내고 나면 각자 앉을 의자를 들고 이동합니다.
1: 지금 저희가 오츠온에 와 있잖아요. 그 오츠온은 리틀 카루 지역인데 그 카루라는 게 이런 건조하고 광활한 그런 지대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낮은 덤불, 관목들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미어캣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미어캣들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 For most spots, we'll find meerkats in the southern tip of Africa, but that doesn't mean you're going to find them all over the place. If you guys go now across the Otanikwa Mountains, the coastal areas, you'll never see a meerkat.
0: 광활한 자연 속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야생 미어캣을 만나는 투어로 2, 3m 거리에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굴 하나에도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연결된 지하 공간은 미어캣들의 아늑한 보금자리이자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1: 나왔어. 저기 미어캣이다. 나왔다. 여기 나왔어. 여기.
0: 드디어 미어캣이 나타났습니다. 연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1: 보통 저희가 게임 드라이브를 가도 미어캣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오츠온 지역에서는 한 2년 정도 여기에 미어캣 요 집 앞에 찾아와서 계속 의자를 깔아놓고 이렇게 계속 이런 아 나는 너한테 유해하지 않아 이거를 계속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미어캣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보통 다 자란 미어캣이 먼저 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핍니다. 굴 밖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맞고 판단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굴 밖으로 나오죠.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미어캣들.

0: 리어켓이 살아가는 건조한 지역은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밤사이 떨어진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아침이 오면 가장 먼저 햇볕을 쬐는 거죠. 두 발로 꼿꼿이 몸을 세운 채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미어캣들. 몸이 충분히 데워질 때까지는 굵은 철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너무 귀여워 진짜. 지금 왜 정찰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0: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는데요. 작은 몸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나 봅니다.
1: 지금 저렇게 아침에 나와서 배를 내밀고 일광욕을 해요. 이게 미어캣 배에 체지방이 적어서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0: 모두 함께 배를 내밀고 일광욕을 하는데요. 배 쪽에 어두운 피부가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체온을 회복하는 일은 미어캣들의 첫 번째 일과인 셈이죠.
1: 미어캣 눈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부심도 방지하고 햇빛을 좀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0: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랍습니다. 작은 몸에도 자연이 준비한 이유가 숨어있죠.
1: 아! 저기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땅을.
0: 어느 정도 몸이 따뜻해지면 곧바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 숨어있는 곤충과 애벌레를 찾기 위해서죠. 주로 거미, 딱정벌레 유충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는데요. 하루 대부분을 먹이를 찾는 데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이한 점은 전갈이나 진해 같은 절지동물도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건데요. 다른 포유류보다 독에 대한 내성이 높은 덕분이랍니다. 그렇다면 수분은 어떻게 보충할까요? 식물의 뿌리와 잎에 담긴 수분을 이용합니다. 무리기한 환경에 적응한 미어캣의 생존 전략 중 하나죠.
1: 돌고래 쇼를 하지 않아도, 코끼리 등에 타지 않아도, 사자랑 걷지 않아도 이렇게 동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아 너무 경이로운데 아 지금 기지개 뺀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0: 미어캣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역 안에 여러 개의 굴을 마련해 두는데요. 위험을 대비해 몸을 숨길 수 있는 대피용 구멍도 곳곳에 확보해 둡니다. 정말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죠?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옮겨 다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곳에 오래 머물면 굴 안에 기생충이 늘어날 수 있고 주변의 먹이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죠.
2: Right, so what would happen if it starts raining here for days? First, our meerkats will starve because they don't

0: go through Dhamma Dhamma. The second thing is, that Dora system will fly. It's also not working for the meerkats. Now, here in Oudtshoorn, it might rain for 2-3 hours, and then it stops.
1: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갑자기 일어서거나 큰 움직임을 보이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인데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분주해진 미어캣들. 비행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온 가족이 감시 모드입니다.
2: 보통 이렇게 미어캣을 독수리가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큰 비행기가 날아가면 얘는 지금 거의 혼돈인 거죠. 이제 약간 진정됐어요.
1: 비행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안부를 나누고 얼굴을 만지고 다듬어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집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는지 새끼들끼리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물거나 무는 신용을 하는 건데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0: 몸을 쓰는 법을 익히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배우며 훗날 사냥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는 거죠. 한바탕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는 녀석들.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1: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저렇게 빠른 애들이었다고.
0: 눈 깜짝할 사이에 덤불 너머로 자취를 감춥니다.
1: 저기 진짜 운 좋았죠. 아침에 딱 나와서 보고 쟤네 싹 사라지고.
0: 배를 두둑히 채운 미어캣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그런데 문득 녀석들이 맛있게 먹던 식물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2: See, there's a couple of water dogs.
3: Meerkat had it.
2: Yeah, the meerkat is like this one.
3: So people can, so human can eat it.
2: To for survival purposes, yes.
3: Yeah? Oh, okay. But tastes not good.
2: I don't like it.
1: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요걸 따서 짜드시면 됩니다. 오, 짜! 되게 짜요. 소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겠는데요?
0: 이렇게 사막의 생존 아이템 하나 배워갑니다. 사실 우츠오는 미어캣보다 유명한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타조인데요. 한때 깃털을 얻기 위해 길러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타조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1: 여기는 신기하게 이런 트랙터를 타고 타조를 보러 갑니다.
0: 타조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4: So then we can accommodate about 2,000.

0: 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먹이를 먹는 모습도 힘이 넘칩니다.
1: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한 마리가 지금 다 먹었어요. 너무 다 흘리면서. 반은 먹고 반은 흘리는데.
2: 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미 뇌보다 더 크대요. 이 검은 애들은 수컷. 그리고 저희 뒤에 약간 갈색, 회색 애들은 암컷.
0: 타조는 색으로 암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이 통만 보고 있어요, 지금.
2: The small one is for balance.
1: 얘네한테는 이게 진짜 간식차네요, 그냥.
0: 타조는 긴 목과 큰 눈을 활용해서 먼 거리의 포식자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대신 달리기에 특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70km 안팎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육상 동물 가운데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은 의외로 발가락에 숨어 있습니다.
1: 저 발가락 보이세요? 다른 조류랑 다르게 타조는 발가락 두 개예요. 그래서 저 앞에 큰 쟤네가 거의 말발굽 수준이어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달릴 때 굉장히 이렇게 딱 디뎌주는 역할도 합니다.
0: 발가락이 두 개뿐인 구조 덕분에 다리 움직임이 한층 가벼워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알에서 시작된 타조의 삶. 그리고 그 곁에서 이어져온 사람들의 시간. 오치온의 역사 곳곳에는 늘 타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타조는 언제나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때로는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으며 오치온만의 풍경을 만들어왔는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타조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 도시를 가장 오치온답게 만드는 존재는 타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치온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km를 달려 오그라비스 폭포 국립공원에 닿습니다.
1: 저희는 지금 남아공에서 가장 거친 물살을 자랑하는 오그라비스 폭포에 와 있는데요. 이 오그라비스라는 말은 코이코이에서 유래했고요. 거대한 소음이 들리는 곳.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화강암 바위만 가득한 이곳에도 물소리가 들려오는데요.
1: 우와, 소리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0: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압도적인 물살이에요. 저도 세계 3대 폭포라 불리우는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폴스, 이과수를 다 봤지만 이런 정말 강렬하고 압도적인 물살은 오그라비스가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0: 또 다른 풍경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1: 여기 멈추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1분만 멈춰서 바람을 느껴보래요. 되게 낭만적인 국립공원이다, 그죠?
0: 첫 번째 전망대에선 보이지 않았던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1: 와, 무지개! 무지개 있어요.
0: 벚꽃의 세월이 빚어낸 대자연의 조각품을 천천히 두 눈에 담아봅니다.
1: 평소에 오그라비스 폭포는 초당 50톤의 물을 흘려보내지만 홍수 때는 초당 7,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물이 7,000톤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되게 화강암 협곡이 좁아서 지금도 이렇게 폭발하는 물이 흐르는데 여기가 만약에 홍수가 나면 이쪽이 다 덮여서 완전 넘쳐 흐르게 되는 모습이 되거든요.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0: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포수의 위용은 대자연의 경이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0: 오크라비스 폭포를 뒤로하고 남서쪽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휘버나무 숲으로 갑니다. 남아공 북서부 노던케이프 주에는 세계 최대 휘버나무 숲이 있습니다. 휘버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숲이라고 불리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나미비아와 남아공 두 곳인데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나미비아지만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 남아공 가나보스 지역의 휘버나무 숲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유지로 남아공 돈으로 75랜드, 하나로 약 7,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뒤에 보시는 신기한 나무들이 퀴버트리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퀴버트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름은 퀴버트리지만 얘는 알로에입니다. 퀴버나무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0: 줄기와 가지는 밝은 노란빛을 띠는데 강한 햇빛을 반사해 여름수를 줄여주고 다육질 조직은 수분을 저장해 오랜 가뭄을 견디도록 돕습니다. 이름에도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이 지역 원주민인 산족이 화살통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퀴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4: 퀴버트리 수령은 수백 년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보통 한 150년 정도 되고 저렇게 큰 나무들은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0: 나미비아의 숲에는 약 250여 그루의 퀴버나무가 자라고 있다는데요. 이 숲에는 수천여 그루에 달하는 퀴버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4: 그렇게 한낮 동안 자결하던 태양도 이제 숨을 고르고 이 고요한 퀴버트리의 그 숨소리만 남아있는 지금 살면서 이런 풍광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로 했는데요. 내부에는 그동안 숲을 찾았던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어제 해질녘에 여기를 와보고 나서 너무 한번더 눈에 담고 싶어서 다시 해뜰때 시간을 맞춰서 여기를 산책 나왔습니다.
1: 지난밤 마주했던 풍경이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0: 어제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약간 지구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1: 직경선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숲은 이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퀴버 나무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0: 이 퀴버트리의 황금빛 수피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반사시키면서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이제 빛이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무대에 조명이 하나씩 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매우 느린 속도로 자라는 퀴버나무.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을까요? 나무가 품고 있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사막의 거센 바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수백 번의 계절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켜왔을 나무들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0: 여기는 지구가 아니라 퀴버트리 행성이에요. 여명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니까 진짜 지구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려진 숲에서 나와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남아공 최대 협곡 글라이드 리버 캐년입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의 북쪽 끝자락.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활동과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지형, 블라이드 리버 캐년. 길이가 약 26km에 이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녹색 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프 말랑가주에 이제 블라이드 리버 캐년이라는 곳을 왔는데요. 보통 캐년, 협곡은 약간 오렌지빛을 띠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런 피시 리버 캐년이라든지 지금 여기 블라이드 리버 캐년도 이 세계 3대 캐년에 속하는데요. 이 블라이드 리버 캐년은 이 3대 협곡 중에 유일하게 이런 초록색 협곡입니다.

0: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린 초록색 협곡이에요.
1: 협곡 곳곳에는 독특한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신해창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끝없이 펼쳐진 저지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0: 인간의 시선으로 한 대륙의 끝까지 담을 수 있는 이 압도적인 풍광으로 인해서 신의 시선이다, 신의 창이다 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1: 눈 닿는 모든 곳이 푸른빛을 머금고 있어 절로 숨이 트이는 듯합니다. 그럼 또 다른 명소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또 다른 자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여기는 이제 강과 이런 암석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서로 다른 강물이 오랜 시간 깎아내 만든 원형의 암반지형, 버크스럭 포트홀스입니다. 강물에 휩쓸린 자갈과 모래가 암반을 마모시켜 지금의 모습을 빚어낸 건데요. 서로 다른 색으로 층층이 드러난 암석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예술품 같습니다.
0: 지금 저 소용돌이 보이시죠? 저 소용돌이가 수천 년 동안 이 바위를 깎아서 이런 지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는 강은 그 트레르 강입니다. 슬픔의 강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기쁨의 강, 블라이드 강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북이 만나는 지점인 거죠?
1: 버크스럭 포트홀이 다채로운 색을 띠는 건 암석에 포함된 여러 광물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붉은색은 철분이 오랜 세월 공기와 물에 노출되어 산화된 거죠.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풍경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 도로를 달리며 협곡을 감상하는데요.
0: 이제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그 심장부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크루즈를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가장 먼저 카다시투파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0: 가까이서 보니까 이 규모가 실감이 나요. 이게 약 2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 사람이 우는 모양 같다고 해서 울부짖는 폭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2: Look at this problem. You see that face? No.
0: Oh. Yes.
2: That's why we call it the weeping face of nature. Crying face.
1: 물 속에 녹아있던 칼슘 성분이 바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금도 폭포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다음은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상징 같은 풍경입니다.
0: 정면에 있는 게 스리 론다벨이에요. 스리 론다벨은 론다벨이 아프리카 전통 가옥인 이런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스리 론다벨스를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물 위에서 마주한 풍경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토록 우아한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의 로망을 모두 담아갑니다.
3: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4: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5: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 문제.
3: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 듯. 가자, 가자!
6: 오, 좀 보세요!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고래뱃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이 나라 재래생은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으로 파고
3: 나르시네
2: 욕본다 욕봐. 안사 안사.
3: 아 왜요?
2: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야?
5: 조심 조심.
1: 해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6: 해와 관련된 단서?
7: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우와!
7: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8: 여긴 사막이잖아요.
3: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4: 오! 이랬어요.
8: 여기? 도대체 뭐지?
4: 어, 무서워.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해발 700m 고지 깊은 산 중 외딴 섬처럼 자리한 고요한 암자가 있습니다.
3: 스님!
4: 지금 막 찍고 계시네.
3: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4: 뭐 그 주로 거의 혼자 있을 때가 많죠.
3: 인사 한번 하세요, 저 시청자한테도.
4: 네, 반갑습니다.
3: 스님들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4: 스트레스?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1: 그 답을 찾고자 떠나온 지 20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4: 토끼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 응?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1: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스님과 함께 마음 쉬러 가보실래요? 첩첩이 이어진 능선이 초록빛 파도처럼 굽이치는 곳. 가파른 능선길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 한 사람. 봄 향기 따라온 능조 스님을 만났습니다.
4: 단풍추인데 이파리가 단풍나무까지 생겨가지고 가을에는 단풍처럼 물이 들어.
1: 그늘진 숲속에서 흔히 자라는 봄나물 단풍추. 모르고 보면 그저 풀 한 포기일 뿐이지만 알면 나물이 된답니다.
3: 근데 그냥 막 뜯는 것 같아요.
4: 막 뜯어야지 뭐 어떻게 뜯어. 막 뜯어 이렇게. 그냥 이걸 그냥 바로 국 끓여 먹어도 되고 또 이제 묵나물 삶아서 말려서 묵나물 해서 이제 뭐 겨울에 먹어도 되고.
1: 손 닿는 곳마다 지쳐진 단풍추. 이 넓은 곳이 모두 단풍추 밭이라는데요.
5: 네, 부족하네요.
4: 네.
3: 스님, 근데 여기 주변의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요?
4: 예, 멋있죠. 여기 보면은 저쪽으로 보이는 게 가리산이고, 가리산이고 아마도 저기 가리산. 네, 멋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전망이 멋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오면 다 산만 보이고 바다 가운데에서 보면은 바다만 보이고. 그래서 여기 높은 산이니까 다 산만 보이죠.
1: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물이 있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계절의 경이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아는 즐거움입니다.
4: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사는 것보다 산에 사는 게 훨씬 좋지.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더라고.

0: 과거 화전민들이 살던 집터. 사람이 모두 떠나고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고쳐 스님만의 수행처로 일궈냈다죠.
1: 여기 돌 세 개 한번 보실래요? 모양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돌 세 개가 이제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생겼는데, 터 작업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공사할 때 땅속에서 묻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는 모양이 의자처럼 특이해서 이렇게 아주 딱 의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딱 의자 같죠.
0: 신기하게도 스님 체형에 딱 맞는 돌의자. 마음의 흐트러짐을 단단히 잡아주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1: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산란한 잡념까지도 다 쉬는 것, 아주 온전하게 쉬는 것.
0: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마음을 쉬게 하는 일. 잠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0: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요즘 세상, 반대로 비워내고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능조 스님. 처음 3년 동안은 전기도 없이 살며 불공을 들였다죠. 비우는 삶을 사는 스님이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탁 사랑.
1: 이 목탁은 이제 아주 큰 목탁인데, 이것도 목탁 채도 이제 비례해서 큰 거요. 채가 안 맞으면 소리가 잘 이제 어울리지 않지. 이거 근데 이것은 이제
0: 목탁도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네요.
2: 이 소리가 제일 좋은데요?
1: 그래, 나중에 큰 걸로 할까? 예? 네?
2: 스님, 불은 왜 이래요?
1: 전기가 저 동네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서 저녁에 좀 딸려요. 저기 전기밥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은 딸려가지고 우리가 까물까물해.
2: 라이터 조명이 되는데요?
1: 조명 돼요? 불을 꺼버릴까? 응? 아예?
2: 스님이 안 보이는데요?
1: 내가 안 보여요? 응.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조금 깜빡이면 어떻습니까? 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찬물 한 주전자 끓여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20대 청년이 출가를 택한 이유입니다.
1: 스님들이 동네에 오면 쫄랑쫄랑 따라다녔죠. 멋있어 보였죠, 스님네들이. 아주 멋지게, 그런, 멋있게 보여서 이제, 아, 이렇게 스님들하고 이렇게 출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멋지게 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출가를 했죠.

0: 한국사람 생활하면서 어떻게 멋있게 사세요?
1: 뭐 잘한 것 같아요.
2: 대학 시절 참여한 불교 수련회.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 나가는 스님들의 삶이 참 멋져 보였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행자의 길.
1: 아마 우리 마음에도 창이 있을 텐데 마음의 창도 이렇게 넓을수록 좋을 거요. 마음의 창을 다 이렇게 닫혀놓으면 애고가 많은 거고 마음의 창이 넓을수록 보다 맑게 하고 보다 밝게 하고 보다 자비롭게 하는 힘도 함께 있어야죠.
2: 마음의 창을 활짝 넓히는 것, 스님이 산에서 깨달은 삶의 가르침입니다.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산중 생활. 혼자 사니 한가할 것 같지만 좀처럼 손이 쉬는 법 없다죠.
1: 중요한 것은 심어놓으면은 누군가가 먹게 돼. 누군가가 먹는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고 핵심이죠. 노루가 와서 먹기도 하는데 노루는 이제 여기 못 들어가게 망을 쳐놨어요. 노루 근데 굉장히 착해. 노루가 와서 뜯어먹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뜯어먹어. 여기저기 먹는 게 아니거든. 기특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먹었지. 그럼 그 다음날은 그 다음부터 먹어.
2: 빈 땅을 그냥 둘 수 없어 밭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는 날. 밭이 제법 넓은데요. 가끔씩 찾아오는 신도들과 나누고 때로는 산속 손님들과도 나누고 있답니다.
3: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1: 스트레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가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스트레스라.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한번 생각해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제일 큰 요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근데 그 원인을 잘 탐구를 해야 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공통적인 사항이 욕심이 많아. 사람이 욕심이 전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되 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알아야 돼. 욕심을
2: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아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마음에서 찾아야 한답니다. 하루하루 밭을 일구듯 마음도 가꾸며 살아야 한다죠. 밭일을 마친 뒤 다시 길을 나선 스님. 그런데 암자가 아닌 숲속으로 향하시네요.
3: 스님,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허리 차셨어요?
1: 뭐 손에 들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다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2: 그렇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숲 한가운데.
3: 지금 저기 단지는 뭐예요?
1: 예?
3: 저 단지 아니에요?
1: 여기 다라이 뚜껑인데 이렇게 여기서 전화하고 할 때 깔고 앉으려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저쪽 건물이 있는데 전화가 잘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저쪽이 이제 저쪽이 안 터져도 여기는 저쪽보다는 좀 전화가 잘 돼요.
2: 전파조차 잘 터지지 않는 숲속, 스님이 찾아낸 최고의 전파 명당입니다.
1: 뭐 누가 오기로 약속해 하고 하면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찾아올 때 오는 길이 좀 쉽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는 길 안내도 하고

소나기가 선물한 달콤한 휴식. 이런 날엔 스님만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다죠.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한 알 한 알 잣을 까는데요.

0: 한가하고 시간이 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까서 먹죠.
1: 그러면 안 드시고 계속 까기만 하셨어요?
0: 아까는 까는 시간이고 이제 먹을 시간 됐으니까 먹어야지.
2: 뽀얀 속살을 드러낸 잣. 남들은 비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라는데 스님은 잣 한 알에 고소한 여유를 곁들입니다.
1: 잣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한 30개 정도 먹으면 적절할 거예요 아마.
1: 스님 지금 100개 이상 드신 것 같은데.
0: 100개? 100개까지는 안 들고 한 90개쯤 될, 90개도 한 50개쯤 먹어도 됐다.
1: 저희는 하나도 안 주시네요.
0: 아까 와서 뭐 드시라니까 오늘 좀 와서 먹어요.
1: 지금 까준 거 먹어서.
0: 응? 뭐 어떻게 까준 거만 먹는다고? 내가 다 깠는데? 또 골라줄까?
2: 오고 가는 농담 속에서 정을 느낍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고요.

0: 늘 그랬듯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갑니다.
1: 이렇게 걸을 때 뭐 구태여 뭐 일부러 생각을 안 해도 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다 맑고 깨끗한 것들이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예, 생각 자체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0: 푸른 자연의 품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시간.

0: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온전하게 쉬어가는 암자입니다.
1: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잖아 이게. 난 매일 선물을 받고 있는 거지.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배가 되거든요. 짜잔! 짜잔!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6: 조심!
0: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7: 폐와 관련된 단성?
6: 이게 폐인가 봐.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0: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6: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8: 여긴 사막이잖아요.
9: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0: 이랬어요.
1: 여기 도대체 뭐지?
0: 어, 무서워.
2: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3: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4: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3: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상담만 받아도 작은형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 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0: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4: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5: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4: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저 이토피아에서 사는 사우 안젤리나입니다. 아,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카이 남자고 여기 여자고.
1: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선이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3: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덴입니다.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school.
2: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좀 될것 같거든요.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는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에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거든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짐이 많으네 마마로.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2: 그러나 우리들.
1: 왜요?
2: 걸렸대요.
1: 누구와? 어머니가?
2: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3: 아, 피디님.
2: 네.
4: 여섯 개?
2: 뺏겼어요.
4: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5: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 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0: when you back to your country, hold this on and come to here to take your camera, okay?
1: 저희 정비 지금 GoPro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아이고, 두 개. 카메라 두 개 사가면서 이런 건 또 안 뺏어놨다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1: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2: 아, 이게 뭐 들었길래?
0: 그게 더 무거운 거야.
1: 뭐 들었어, 안에?
0: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벨트 매시고.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0: 아이고, 도착을 했네. 아이고. 아이고. 하도 하이. 아이고, 참말로. 고생이 많아요.
3: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
0: 어머, 어때?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3: 아이고, 이쁘래. 오.
0: 아이고, 저게 작아잖아, 내가.
3: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1: 응? 어? 헬로이. 어?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1: 어? 워크.
0: 왜?
1: 얼굴 봐.
0: 안 와봐. 어찌 이리 와봐.

0: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1: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2: 앉아야 되나?
0: 아이고,
2: 앉아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0: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3: 키 많이 컸지.
0: 진짜 컸어.
3: 156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0: 어?
3: 156?
0: 그러니까. 158에서 줄어가지고 150. 진짜 많이 컸네.
3: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2: 멀리서?
0: 그래야. 멀리서 왔대, 진짜. 얘가 안 와.
3: 어색해서.
1: 할머니 신지 고생했어요.
0: 아니요.
1: 맛있었어요.
0: 아니요. 덕분에 내가 너도 보고 커러이도 보고 카이도 본다. 잡았다. 잡았어. 이리 와봐. 어디 와봐. 진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1: 여기 보여주는 거 있어요. 여기.
0: 뭘 보여줄 건데? 올라가야 돼?
1: 네, 올라가야 돼. 여기 천천히. 할머니 다리 긴장하세요?
0: 안 좋아. 이제 늙어서?
1: 할머니 봤어, 이거. 할머니한테 쓰신 거.
0: 이렇게 네가 쓴 거야?
1: 네.
0: 어이. 그래. 아이고. 그래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근데 많이 사랑해. 근데 이게 뭐냐요, 왜 여기
1: 뭐, 무슨.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I always feel happy whenever she's there because I just feel safe around her.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도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어.
0: 나 이거 할머니가 가지고 온대. 한번 클러볼까?
3: 어머머, 내가 무거워.
0: 클러봐.
3: 어이구야, 씨.
1: 어떻게 가셨지, 이만큼?
3: 엄청 힘들게 갖고 왔지.
1: 그치. 할머니 이렇게 튼튼하나? 몰랐는데?
0: 이거는 김밥용, 밥무지. 이건 잡. 겉절이.
3: 겉절이하고.
0: 겉절이 좋아하잖아. 얘는 파김치. 이거는 미역. 참늘. 이건 떡볶이 떡.
3: 참기름.
0: 참기름. 이건 멸치 액젓.
3: 아.
0: 이거는 약식재료야.
3: 아, 약식 만들라고?
0: 응. 찹쌀.
3: 찹쌀? 아이고, 참 엄청나게 갖고 왔네.
1: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0: 아, 네가 먹고 싶다고 사왔어. 할머니가.
1: 아. 디니핑?
0: 클로이.
1: 디니핑?
0: 안 되리나, 이거. 손 커봐.
3: 자켓.
0: 자, 사범.
2: 나도 어디 간다?
0: 와우,
1: 잠깐만. 네. 할머니.
3: 언제 하나?
0: 아유, 이뻐요. 하나 또 있어, 그거. 맞아? 즐거?
3: 네? 맞지?
2: 꼰져.
3: 맞아요.
2: 꼰져. 맞다, 말이.
3: 정말, 꼰져. 정말 좋다고.
0: 알았어요.
2: 끝났어.
3: 감사하다고 하시네.
0: 클로이, 맞겄나?
3: 줘봐, 맞아, 맞아.
0: 이건 응? 카이 거.
3: 응. 카이 거? 근데 내 거는 어디 있어?
0: 네가 여기 있어요. 네가 여기 있어요.
3: 아, 거기 있어?
0: 그래야.
3: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0: 아니, 여기 많잖아. 야, 모래를 신으면 흩었지? 흩었어.
3: 이거 내 거야?
0: 응.

0: 맞잖아.
1: 어, 딱이네. 됐네. 예쁘네. 야, 나 이거는. 어. 이거 약인데?
0: 약이라고? 아, 인공눈물 같은 거?
1: 아, 이거 맞아. 인공눈물하고 스메타. 아. 이것도 장문일 거야.
0: 이거 뭐야?
1: 콘드로이친.
0: 어, 콘드로이친.
1: 이것도 칼슘제야, 저기, 너네. 어. 너네.
0: 예, 칼슘 너. 칼슘.
1: 건강하시라고. 건강. 거기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나 본데? 여기 있네. 자. 뭐? 블랙핑크?
0: 블랙핑크? 봐도 완전히나.
1: 할머니가 생년 처음 사봐. 내가 손녀딸 되게 진짜. 야.
2: 감사합니다.
1: 가만히 있어. 나는 뭐?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응? 여자인 줄 알았어.
0: 남자야. 스트레이 키즈라 그러더라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2: 할머니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이것도 야
1: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2: 잠깐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옷들은? 어디서 저기 있던 거야?
0: 뭐?
2: 엄마 옷
0: 거기 있어.
2: 아 있었어?
0: 늦게 안 갔었어. 새벽에 안 갔었는가 모르겠어. 바지 세 개, 티셔츠 네 개, 그거지. 그래서 빨아 입어요. 손주들 주려고 선물을 챙기다 보니까 내 옷을 못 챙긴 거예요, 실제. 그 생각도 못 했어.
2: 있어?
0: 아니, 난 준석이들 사달라고 그냥 왔어요.
2: 나한테 사달라고 해서 왔다고? 알았어. 에티오피아에 좋은 거 찾기 어려운데?
0: 괜찮아요.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0: 알았어. 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응? 뭐 하냐고?
3: 커피. 커피.
4: 향기 왔더라고.
0: 아이고 향 좋아. 좋아요.
2: 본조노.
5: 으씨.
0: 아, 이거 볶아서 빻아서

0: 집에 이제 커피 머신도 있긴 한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안드만큼.
1: 안드만큼. 아. 난 조금. 예. 조금.
0: 잠깐만. 섞지 말고. 이게 설탕이 좀 많은 편이니까 섞지 말고 해 봤어요.
1: 끝났다. 완전은 다. 오야. 나는 도대체 써서 커피 믹스 그거는 먹지. 설탕을 두 스푼에 한 대도 쓰더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환영해 주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 많이 먹었어요. 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0: 무리하지 마라.
1: 응?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하네? 응? 응.
2: 스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እነሱ ወጣቶች ናቸው ሊገናኙ ይችላሉ. 아니 እናንቺ ግን እድላችን ስ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1: 하건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0: 아, 과땡인데나 안다 대마사사야 아드메노실라지 과땡냐인데지.
3: 와, 어머니 오셨어요?
1: 어, 그래. 아이고, 일하고 온 거야?
3: 네.
1: 아이고, 힘들어서.
3: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 없이 잘 도착하셨어요?
1: 어.
3: 네. 드라마.
1: 못했지, 뭘. 걱정했던 것보단 잘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오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첫 번째보다. 마음이 조금 열리지.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사돈댁이랑 전통시장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0: 갑시다요.
1: ደህና አደርክ?
2: ደህና አደር።
1: እንዴት ነህ?
2: እግዚአብሔር
1: ይመስገን። ይህ ሳፍራሽ ነው።
3: እንዴት ነሽ? ደህና ነሽ?
4: መልከቱ ሲመጣ አብሮ ወክ ይቻላል
2: አይደል? ችግር የለውም።
5: 사실 그 전통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찾아가기는 사실 치안상 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해서 부탁할 만한 지인한테 안전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4: 가자, 네 어카운트.
2: 쟁그레일, 쟁그레일.

0: 여기 친구가 가이드 역할 할 거니까 도착해서 시장에서 요분 잘 따라다니면 될 거야.
1: 알았어.
0: 아 그리고 저기 현금 꺼내는 거는 위험하니까 온라인 결제를.
2: 그래서 온라인으로 카플라로 불러나 이 배부른 터치 배.
3: 온라인으로 브리즈는 나는 가사까스 나.
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5: 가고 싶어져.
4: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6: 날씨는 좋아요 아주. 비도 안 오고 좋아요.

0: 사람도 일 많이 했구만. 아유,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 했어요, 우리 사돈.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1: 할머니 시장갈 때 뭐 하고 싶어요? 가, 할머니.
0: 우선 내 바지를 하나 사야 되겠고. 그냥 구경.
1: 구경?
0: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궁금해. 어, 이 나라 재래시장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악명높아. 우리 가이드 분이 계시잖아요. 시장에 다 온 걸까? 여기가? 사돈, 여기가 도매 시장이야, 도매?
1: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
0: 아, 제일 큰 시장이라고?
1: 네.

0: 무서워서 이렇게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시장에 처음 가니까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근데 아이고 도로가 말도 못해요. 울퉁불퉁해. 여기저기 파에 깨지고 매달리다시피 같이 뭐. 우리 사장 손을 꼭 잡고 안전이나 손잡고 그러고 다녔어요.
1: Mercato is not that safe. And we have to hold hand to each other because it's really dangerous. Even I'm trying to take care of her because the road is not that fine. She may even fell off. So I was looking after her.
2: 시 저러베 시 다친 저라티미니
0: 뒤에 눈이 없잖아.
2: 이 카르타 언니 마친 알아이체 ልቃጨህ ነው እንዴ በእናት?
3: አቤት
4: በዚህ መግቢያ ያለው አይመስለኝም በዛ እንሂድ።
2: ያውና
4: አ በዛ ይሁና ምንም ቢሆን

0: 안 낫죠? 아, 일로 알아보기 좀 이혼 놓은 길이 매일 만나면.
1: 클 것 같은데? 빅사이즈인데? 아유, 다, 안 돼, 안 돼.
2: 달라가, 잔뜩 달라가.
1: 32. 커. 크지. 커. 빅사이즈, 사이즈가 커. 안 돼. 아, 근데 이렇게 깜깜해? 깜깜?
0: 이 돼요?
1: 이건 일자 바지네. 응?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 어제 배고프어.
0: 이 돼요?
1: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고 어떻게 팔로 되겠어? 아예 그냥 한국가 사입어야 되겠어요.
0: 암생권 짤거 수리 일래심이야.
1: 어렵대. 바지 사기 진짜 어렵네. 아프리카 스타일하고 코리아 스타일 완전히 다르네.
0: 달라요, 네. 여기 더우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
3: 나치 나가라 했을
0: 때 워퍼리아라 떡꼬리아라 컬러 맛있을래? 먼저
1: 아 두께는 됐어요.
0: 이거 언제 너 이혼이셔? 근데 이거 돼?
1: 입어봐도 돼?
0: 어때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니? 안정이나 괜찮아?
0: 괜찮아요, 그렇죠.
1: 엉덩이가 어떠냐고?
0: 괜찮아요.
1: 어, 됐어. 그래, 이거 입어. 근데 이게 얼마? How much?
0: 얘 달라, 신경 내가.

0: አይ አልተቀረጸችም። ዋጋ ነው ተሰማማ ያለች አቆ መጨረሻው ነገር የታ 500 ለምንድን ነው 7000 ይሁን? እሺ ታያለች ሌላ እንጫ ስለወራረድነሽ ብለን ነው
1: 7000
2: 아, 왜요? 찾았는데 왜?
0: 스민트 나베레 안둘레깔레나 왜?
2: 이거 먼저는 이 너무 비쌌고 이거 좀 잘렸어요.
1: 이게 싼 거라고?
2: 어, 네, 잘렸어요.
1: 저게 더 비싼 거였어? 아까 저기가?
2: 네.
1: 비싸. 그렇다고 이거 명품도 아니잖아요. 명품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명품도 아니잖아.
2: 에토피아 원래 이렇게 해요.
1: 에토피아가 원래 이래? 아유, 정말. 비싸게 샀잖아.
3: 이거요? 지금 입고 계신 거?
1: 이거예요. 아니, 한국도 뭐 메이커는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비싼 거 같지 않냐고. 이 나라의 물가에 비하면. 그래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거지. 우리 사돈? 왜 그랬을까나? 말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사지 말라고. 잘 입고 있어요. 에? 자, 빨리. 빨리.
0: 아이저씨네. 얘도 가는 미샬아. 마키나 얄레바티 일레피타 샬라.
1: 아니다.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아, 여기 있네.
2: 배추 이거예요? 저기 보면.
1: 저게 배추인가 봐요. 어머네. 여기가 진짜 한국하고 똑같은 게 많네. 세상에 콩도 다 있고 벽에 다 있네. 저기 있는 배추는 품종이 한국의 경정 배추, 겉절이 배추 같아요. 저것은?
4: 네.
1: 저게 배추인가 봐요.
2: 얼마나 필요하세요?
1: 이게 하나에 얼마인가 물어봐.
2: 순트나 안 둔지? 예, 네.
0: 전부. 예. 샐러드.
4: 기로 사마나.
2: 기로 사마니아 벨.
0: 80.
2: 이 너무 많은데요?
1: 아니야 됐어 많이 하나 고르래서
4: 나도
1: 더 사요.
2: 살때
0: 너무 무수남이 와노.
2: 너무 무수 야스펠리가 텔레메스라트.
0: 레멘
2: 인텐도 너무 힘들었어요. So it was too hard for me to translate for her. I felt like I was looking after her very well, and I was so tired. I just told her again and again.
1: 사돈 이게 많지만. 김치를 만들면 이만큼은 안 돼. 더 사.
2: 아, 김치를 사라. 무슨 야스펠레가 김치를 하면서 왔고.
0: 김치를 사라, 아빠도?
2: 아,
1: 김치.
2: 무슨 야스펠레가 야이바감이, 야이바감. 그랬대, 산대.
1: 좋은 거로 줘, 좋은 거.
2: 네, 되나요, 오늘? 되나요, 오늘? 세팅이 아니죠.
4: 야니아 슬프던.
1: 됐어. 배추를 살 때는 이 밑둥을 보는 거야, 밑둥. 알았지?
2: 밑에 이거 밑에. 좀 망가지면 사지.
1: 어, 그렇지.
0: 뭘까?
1: 얘는 바꿔.
0: 아싸싸요, 오늘 떠나지.
1: 안 돼.
2: 아이리 힘.
0: 이거?
2: 아, 이까에.
1: 됐어. 아유, 총각.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 앙? 먹어봐?
4: 야.
1: 오이 맛이야. 오이 맛. 한국 오이랑 똑같아. 맛이야. 오이 맛. 하나 더 먹어볼까? 뭐 여기 시금치 있다. 되겠네, 이 정도면. 아니, 피망이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
4: 아, 그러시오.

0: لا يبيع جالا ملك فريش
1: 그래 프레시 맞네
0: 프레시 디스 스튜디오 가볼까?
1: 프레시 맞아요
2: 마다무 없삼이
1: 응? 마늘은 있네 타던 어디 갔어?
3: 타던
1: 마늘 있어?
3: 알거르크 따냐를로 모르겠대요 여기 있는지냐
1: 좀 사갈까?
3: 튼신 늑사?
4: 으씨
3: 그래
1: 네, 빈 주세요 조금 무 없어요 무
0: 뭐?
3: 나드시오 있대요
1: 옆에 있다고?
3: 저기
1: 오! 계산할 계산. 응? 계산. 부추 2kg. 오이 1kg. 2kg, 1kg.
5: 4kg? 네?
1: 5kg.
3: 5kg.
1: 원?
5: 원.
1: 1kg?
5: 아.
1: 뭐야, 45,070kg?
5: 예.
1: 45,070kg래. 이래서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얼마 나왔다던데요. 싸죠, 싸. 배주값도 싸고, 다 싸. 아, 진짜 바지는 겁나게 비쌌는데, 정말 농산물도 싸고.

얘네 집에 오니까 김치가 없어. 그래서 다 먹으라고 담았죠. 배추 20kg. 배추님이 졸어놨고. 내가 에티오피아에 와서까지 김치 담을 줄은 몰랐네. 맛있게 될라나 모르겠네.

0: 저희 일 다녀왔습니다. 아유,
1: 뭐야. 잘 다녀왔어? 네. 힘들었겠네. 긴장할 거야. 옷 갈아입고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알았어요.
2: 네. 노트 갖고 왔어요. 예. 어머님의 김치 배우고 싶어요.
1: 이게 기준이 배추가 20kg야.
2: 20kg요?
1: 네. 고춧가루 2kg. 멸치 액젓을 그냥 대충 한 컵만 넣으면 돼. 한 컵. 하나, 둘, 셋, 넷. 자, 설탕.
0: 설탕?
1: 조금만 넣어. 많이 넣으면 뭐.
0: 조금 얼마? 얼마? 그치?
1: 가만 있어봐. 그러면 3분의 1컵?
0: 컵으로?
1: 2컵으로? 2cc에 3분의 1이면 얼마야?
0: 150g.
1: 그래.
0: 새우젓.
1: 요거 한 300g? 거기다가 풀을 아까.
0: 이건 뭐야?
1: 찹쌀풀.
0: 찹쌀풀도 넣어야 돼?
1: 그럼. 이거로 5숟가락, 6숟가락 넣었어, 내가.
0: 5숟가락?
1: 6숟가락.
0: 6숟가락?
1: 응. 자, 그렇게 넣어봐.
0: 아, 맞지.
1: 그물 거기, 고기, 거기.
0: 아, 어디가?
1: 그게 다야, 이제, 김치는.
0: 아, 끝났어? 버무려? 손으로 버무려? 집어넣고 그러면 틈틈이 넣으면 돼, 그냥?
1: 여기다가 넣는 걸 잘 넣어야 돼.
0: 내가 한 끼 줘봐, 놔봐.
1: 여기다 잘 넣어. 이 속에다, 알았지?
0: 알았어, 알았어. 응.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야,
0: 너무 많아?
1: 발라야지. 너무 많지, 그럼.
0: 알았어, 손 쳐봐.
1: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야 네. 썰었을 때 김치가 이뻐.
0: 그리고 잘 비벼야 되나?
1: 그렇지. 이렇게 해서
0: 넣고.
1: 고춧가루가 자꾸 이렇게 비비게. 비벼.
2: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네.
1: 부족하진 않겠지.
0: 안 부족해.
1: 우리 애인이 김치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와서 필요하기를 하길래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는 거야. 아.
2: 맛있어.
0: 응? 올라가 한 번.
1: 이거 너네들끼리 마무리해.
2: 와요. 오호.
1: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3: 하얀 뭐 만들어요?
1: 보쌈을 만들라는데 고기가 아주 좋네. 아유, 참. 뼈다귀가 있네?
3: 하얀이 손 조심하고. 혹시 저 필요하시

와줘. 고마워. 아이고. 장비가 워낙 좋아서 진짜. 고기는 맛있게 생겼는데 다듬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0: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만든 찜.
1: 이제 올려줘봐. 그래. 얘를 여기다

0: 왜? 왜 왔어?
1: 안 해. 너 혼자 하라고 해. 왜.
0: 아, 그래. 올라가 쉬어도
1: 돼. 아, 됐어.
0: 여보도 올라가고.
1: 속 잘못하면 부족하다잉?
0: 아이, 됐어. 충분히 맞추고 있었어.
1: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0: 뭐?
1: 밑둥을 조심할 잘 내렸지.
0: 밑둥을 뭐?
1: 거기 속을 잘라야 된다고.
0: 그래.
1: 김치 싸면 허해, 여기가.
0: 그래.
1: 너무 넣지 말고 속을.
0: 난 그 허연 게 좋더라고.
1: 아, 또 그래?
0: 응.
1: 그럼 맘대로 해봐. 네 좋은 대로. 김치 잘 먹고 살아?
0: 잘 못 먹고 살아.
1: 그래, 누가 해준다.
0: 김치 못 먹은 지 한 1년 넘었어.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거 힘들어.
1: 내가 왔으니까 많이 해주고 갈게. 앞으로 잘 챙겨 먹어.
0: 그래, 떨어지면 또 와줘.
1: 떨어지면 또 와줘는 막 대답 못해, 이제. 아유. 준서가,
0: 응?
1: 엄마가 오니까 좋냐?
0: 잘 모르겠는데.
1: 거봐. 그렇다 했어.
0: 아니, 좋지, 안 좋아, 그럼. 당연한 거지, 물고 있어.
1: 이거 하나도 안 채워지네.
0: 그러네.
1: 배추가 질겨서 그래.
0: 손 큰 거 자랑하는 거 봐, 또. 통이 차야 되는겨?
1: 당연하지.
0: 에이.
1: 말이 20%, 20%가 안 되는만.
0: 사기당한 거야?
1: 사기당한 건가? 물어봤다. 사기당한 거. 좋았지. 좋았어요. 나 우리 준석이가 배추 속 넣는 거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좋았어요. 아들이랑 대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일단 한 잔 먹어볼까? 맛은 괜찮아요? 응. 뜨거우니까

0: 아빠도 내가 김치 한번 쏠 테니까 드셔봐요. 아.
1: 아. 이따가 왜?
2: 건조.
0: 건조?
3: 네, 맛있대요.
0: 건조가 맛있는 거야?
4: 네, 건조가 맞아요. 맛있다고, 건조 맛있다고.
3: 맛있다는 얘기예요.
0: 땡큐.
5: 밥을 먹을 수 있나?
0: 다행이네. 아, 앉아, 이리 와. 쌈은 짜다 그래?
3: 엄청 맛있는데?
0: 엄청 맛있어?
3: 응, 응.
4: 이게 치킨 수비야.
6: 라이스?
3: 라이스? 오케이.
6: 라이스?
3: 라이스?
6: 라이스?
3: 라이스? 오케이.
6: 와우.
3: 치킨.
4: 잘 먹네.
0: 아니, 뭐든지 잘 먹어.
4: 에이. 그러네.
0: 클로이,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7: 할머니, 클로이.
6: 할머니.
0: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아까 가르쳤어, 사랑했어.
4: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0: 닭죽이 퍼지지 않아서 맛있네. 잘 했네.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왔다.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몸에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참말로.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1: 못다 먹고 야를 좀 아마 떠올려 태.
0: 카이, 클로이.
1: 틈시 꺼내면 같아, 해요, 같아.
0: 이거면 된다고?
1: 이플라나?
0: 이거 꺼?
1: 꺼, 이플라나? 또, 또, 이 닦아깔아봤던 은너스 이거 떠오보다.
0: 무슨 말이야? 그냥 냅둬봐요.
1: 역시, 이거 뭐, 그거나.
0: 아,
1: 이거. 수박이나 발라 올라.
0: 카이, 클로이.
1: 근데는, 알렌디, 갈아봐, 쇼지, 우여, 알렌, 꼬하. 얘 달래주셔.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1: 뭐고 하려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제 보니까 따끈따끈해 같더만.
1: 마스터가 미친. 으지게 와라 먹고 하고 안 돼.
0: 이따가 내 학교로 데리러 갈게. 가서 이따 봐. 안 되는 학교를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진짜 불안하네.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아니 진짜 애틋표여서 별걸 다 하네.
1: 무서워.
2: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0: 맞아도 안 죽어. 아가씨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3: 응. 어떻게 도와드려요, 할머니?
0: 저걸 헹궈야지. 손으로 손바닥 갖다 들여줘요.
3: 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0: 가서 찍어요, 찍어, 그냥. 하기 싫지? 응. 나도 웃자 가는 소리야.

0: 하기 싫지 뭐. 하고 싶어.
1: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1: 병원 가자.
2: 이미 병원 가자.
3: 병원 가자.
4: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6: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0: 저를 찾긴 찾았어요.
1: 우와.
2: 좋았어.
0: 짠. 열렸어?
1: 네.
0: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3: 이게 뭐예요?
1: 뒤에 숫자가 있어요.
3: 아, 이게 그거구나.
4: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검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0: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2: 아, 진짜 배고파요.
3: 우리 아까 저기 저거
1: 전투식량
3: 있잖아요. 전투식량.
4: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3: 알죠. 군대.
4: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3: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4: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5: 이거는 스파게티.
6: Rib shape barbecue flavor.
7: 이약하게 쌓여가지고.
8: 좀 기다려야 돼.
4: 이거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3: 이거 맛있어.
4: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1: 그러면 차라리 우리 통설명을 좀 합시다.
3: 네.
1: 야,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3: 아,
1: 로커.
7: 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 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1: 아, 화학.
7: 네,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1: 홍재 씨.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7: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9: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1: 정체가 궁금합니다.
4: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7: 트로트 가수.
4: 40 가수.
10: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4: 아니에요?
1: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4: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10: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1: 와, 뇌과학자.
6: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4: 그럼 노래는 안 해요?
1: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10: 오,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호통 쳐야 된다. 반사스트리삭스! 아통! 네.
1: 덕분에 웃었어요.
10: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1: 동선 씨.
10: 네.
11: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12: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1: 아, 전 돌잔치 전문 MC.
4: 아, 그래요?
1: 코미디언도 하고 있어요.
4: 아, 코미디언도 네. 하시고. 어쩐지 말을 잘하시더라.
1: 네네.
7: 인류 최후의 MC네요.
1: 아,
7: 마지막 남은.
1: 너무 멋진 멘트네요.
4: 인류 최후 전문 MC.
1: 감사합니다.
7: 전문을 붙이니까 좀.
1: 전문 붙여주세요. 이름은 이은지고 나이는 35입니다.
4: 아이고.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형서고요. 네. 싱송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알죠, 알죠.
6: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1: 아니 공연한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꺼집어줄래 이거 그 노래
6: 맞아요.
4: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1: 그래. 맞아 그 노래다 그 노래.
6: 감사합니다.
1: 달디 달고 달디 단
6: 밤양갱.
1: 그래 맞다
6: 초코 양갱.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남고 싶은 마음.
4: 아, 오래 살고 싶은
13: 그게
4: 마음.
13: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4: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네,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13: 저는 김한결이고요.
1: 한결 씨.
13: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4: 지구 과학자.
13: 네.
1: 엔사면 그
13: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7: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13: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3: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면 뭐 이런 거에도 하는 건 줄
13: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0: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되게 신기하다.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2: 아, 네.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3: 잘생긴 청년이었어.
2: 네.
4: 남달랐어.
2: 그렇습니다.
5: 아, 이제 보니까 맞네.
6: 나 어디 봤네.
5: 그러니까.
6: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5: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3: 맞아.
2: 네, 제가 이제 29년이랬어요. 네, 잠깐 저는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3: 저는 승호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호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 붙어야겠다.
5: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7: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5: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표작.
7: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엔사에서 나왔던
6: 맞나보다.
7: 중증 외상센터라고.
6: 맞나보다. 이거 진짜 네.
5: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7: 맞아요.
5: 그 원작자.
7: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툼을 줄여줍니다. 두 분 그렇고 여기도 또
5: 너무 좋다. 왜 화학자 선생님은요?
7: 화학자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불도 낼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6: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7: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8: 할 일이 많네.
5: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7: 힘이 너무 세.
5: 힘이 세. 내 과학자.
6: 왜 힘캐?
7: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5: 그러네.
7: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무리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5: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4: 힘캐로 왔습니다.
7: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5: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3: 안녕하십니까.
1: 그냥 써도 되겠죠?
3: 아무데나.
1: 아무데나.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7: 호를 누가 곤다고요?
4: 제가 제일 세게 곱니다.
5: 불은 누가 꺼주나?
0: 혹시 박수로? 이렇게?
6: 지니야.
0: 아,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 했잖아요.
6: 누스, 맞네.
0: 누스야.
6: 그렇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9: 살아서 다행이다.
0: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3: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돼보겠습니다.
5: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사이렌이 울린다.
1: 불났나?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0: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2: 재수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0: 아직 또 자고 있는데.
1: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2: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나?
3: 고장났나?
4: 뭐예요?
3: 이게 뭐지?
5: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3: 해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2: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해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6: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3: 해를 찾아 숨통. 해? 해 무슨 배? 보통
5: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3: 기압?
5: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1: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3: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1: 공기를 빼라고 여기 안에 공기를? 어?
0: 여긴가?
1: 저기 밑에 불이 나오는데?
7: 아 여긴 것 같다.
8: 아 여기가 다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4: 어? 뭐야?
7: 계단이 있어요.
3: 우와 뭐야?
4: 뭐야?
3: 우와 이게 뭐야?
7: 가봅시다.
4: 자, 또 챙길 거 없나?
6: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4: 난 모르겠어요. 일단 씹힌 거 다 챙겼는데?
0: 여기 미끄러워. 이거 불이. 이쪽인가?
7: 이쪽인 것 같은데?
6: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0: 와, 여기는 어디야?
3: 있어요. 헐.
5: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3: 한 시간?
5: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3: 안돼.
5: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배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3: 네 개의 파편?
5: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
10: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1: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그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3: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1: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2: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1: 문이 열리고.
7: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6: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1: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2: 네, 네.
1: 가시죠. 빨리 가야 돼, 가자. 갑시다.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오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1: 우와.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3: 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를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0: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4: 배?
1: 어?
0: 배와 관련된 단서?
4: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1: 우와.
0: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4: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0: 그렇죠. 열대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5: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4: 와, 근데 너무
1: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4: 네.
1: 이쪽으로.
0: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4: 왜요?
0: 흩어지면 안 되나요?
4: 안 되죠.
0: 뭔가
4: 아니,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0: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4: 한번 그럼 봐요,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
0: 그래요.
1: 이쪽으로 가볼게요.
0: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5: 오케이, 좋아요.
1: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0: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4: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1: 어, 습한 공기가 막.
4: 와, 진짜 습하다.
5: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거 뭐야?
1: 야, 이거.
0: 휙 떨어져.
2: 이런 데가 한 시간 안에 멈춘다는 거야, 이게?
3: 와. 와.
0: 이게 뭐예요?
3: 뭐지?
4: 진짜 다 진짜예요.
2: 비처럼 뭐 떨어지는.
3: 그렇네.
4: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2: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3: 아, 그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목욕탕처럼 물이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4: 이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2: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
1: 이게 이렇게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0: 저게 잠수복이 있어.
2: 잠수복이 왜 있지?
0: 저게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2: 우리가
0: 거 아니야?
2: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5: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3: 일단 그럼 내려가볼까요?
2: 우선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4: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3: 일단 확인을. 우와.
0: 아니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3: 우와. 아 무섭다.
2: 어,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3: 응?
4: 와 뭐지?
3: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2: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길 들어갈 수가 있나?
1: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2: 아.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2: 어?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3: 아 뭐야?
1: 아 쪽지가 있어.
2: 메시지가 있는데?
1: 그거밖에 없어요.
3: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 네.
3: 어, 읊을 게 아니네.
1: 이게 뭐야? 숫자가
3: 엄청 있네.
1: 뭐야?
2: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3: 원소기호다.
1: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2: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3: 네.
2: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3: 그게 뭐예요?
1: 염소.
2: 이게 염소인데 어, 얘가 만나면 소금이
1: 소금이네요.
3: 소금.
2: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3: 아, 바닷물인 거예요?
5: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0: 바다일 것 같아요.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 중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맡겨도 되겠다.
2: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3: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2: 꽤 큰 힌트가 될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4: 어떻게 챙길까요, 그런 수트를?
5: 워키토키 워키토키 들리시나요?
6: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0: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7: 물이 있는 시설?
8: 가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6: 와.
9: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6: 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2: 오.
10: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1: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2: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6: 동선 씨!
2: 네.
6: 강 박사님!
2: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6: 어, 잠시만요.
2: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6: 연구 노트?
2: 네.
6: 와우!
13: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2: 어?
13: 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2: 발견.
13: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2: 4개월간.
13: 열대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아, 강제로 겪도록.
10: 아,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3: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2: 요거를 한번
13: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네. 보여서. 은지 씨도
2: 볼 수
13: 있게.
2: 한번 요렇게.
13: 아, 이게 좀.
6: 이게 더 안 보여요.
13: 어, 뒤에 유리가. 은지 씨 이렇게 하면 보여요?
2: 불빛이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6: 나 보여요.
13: 아, 됐다, 됐다.
6: 됐다, 됐다.
13: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6: 아, 그러니까 이게
2: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흡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13: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배출량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6: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2: 어, 어디서 찾았어요?
6: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3월 13일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2: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6: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2: 네.
6: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2: 그러네요.
6: 그래서 놀랬어.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2: 아니,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7: 그러니까요.
2: 엄청 넓은데?
7: 사실 엄청 그 뽑아낼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0: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을 줄 때.
7: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수면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연결 허브 역할을 한다.

0: 선생님 방금 그 수식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0: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내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온도랑
2: 온도, 에어, 그
0: 기압, 압력.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 프레셔가
0: 몇
3: 오른다.
0: 몇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0: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3: 아, 몇 퍼센트가 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0: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4: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0: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0: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1: 네.
0: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3: 압력밥솥도.
1: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3: 거예요?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1: 네, 엄청 더워요.
0: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 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그럼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네, 연락 주세요.
3: 연락을 할게요.
2: 네.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네.
2: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0: 그러니까
2: 저 아예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2: 그러니까요.
0: 모르겠지. 네.
2: 심지어 저 문과여가지고.
0: 아, 뭐라고 똑같습니다. 아,
2: 그래 뜻은?
0: 저는 작가니까요.
2: 와.
0: 아니 아까랑 또 약간 다른데?
2: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도가 좀 덜해진 거.
0: 네, 여기가 약간 덜한 거 같잖아요.
2: 네.
0: 냄새도 달라요. 같이 연결된 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이게 과학인가? 마법 같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이 선인장이...
0: 선인장이 있어.
2: 체감할 정도로 습도가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0: 여기 도대체 뭐지?
2: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0: 이게 확 달라졌어요.
2: 이거 알로에죠?
0: 네.
2: 맞죠?
0: 그러니까
2: 뭐지?
0: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2: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2: 여기 문이다. 그죠?
3: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2: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0: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2: 이게
0: 동이에요.
2: 이게 동?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0: 하나씩 이거 끼게 돼 있어요.
2: 뭐 끼게 돼 있는 애 이게.
0: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2: 이거랑 이게 네 개를 지금 네.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 두 개 그리고. 손바닥 반절만한 거 두 개입니다.
5: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가 페루 향하는

0: 문을 찾았는데
1: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2: 사각형이라고요?
1: 응? 사각형? 네, 여기 띄우게 되어 있어요.
2: 아.
0: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2: 네, 그래서 근데, 네. 우리가 받은 미션이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0: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2: 네.
0: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2: 네.
0: 왜냐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어는 거를 0으로 하고 네.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2: 네.
0: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2: 그럼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0: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네.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2: 이거 그... 막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3: 맞아요.
0: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다고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2: 네.
0: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98.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2: 네.
0: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2: 산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하세요.
0: 아, 여기 올려놓고 해야
2: 돼. 네,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네.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화라락 집어먹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0: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풀었습니다. 지금 풀어보니까 0.06711이라는 게 나오는데
2: 네.
0: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2: 네.
0: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 711.
0: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2: 오! 열렸어요!
0: 뭐가 이렇게 큰 게?
2: 이게 뭐야?
0: 이 사각형이긴 한데?
2: 저희가 사각형에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타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1: 그럼 그거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선.
4: 일단 저희도
3: 네. 그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4: 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되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3: 그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4: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3: 오이씨, 뭐야 이거.
4: 한번 풀어보세요. 가죽에,
5: 뭐 있다, 써져 있다.
4: 뭐예요? 낮에는 불어붙고 밤에는 뭐.
5: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4: 우리가 어제 다녀온 데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5: 생명체가 있어.
4: 예,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5: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4: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얼음.
5: 뭐 있네. 퍼즐.
4: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5: 네네네.
4: 여긴 사막이잖아요. 네.

0: 저희도 퍼즐을 하나 찾았습니다.
1: 저희도 합류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3: 거기 은지씨 여기 우산 3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4: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3: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5: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3: 이거는
5: 거기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3: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 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봐봐요. 아닌 것
5: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그 아니야 없어.
5: 없어요?
3: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5: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3: 뭐가 있다고요?
5: 밧줄.
3: 밧줄? 밧줄.
5: 이거 밧줄을 따라갈까요?
3: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6: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3: 또 점검표. 우와. 여기가 열대 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6: 이거 뒤에 이거
3: 네?
6: 이거 아니에요?
3: 그거다.
5: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2: 찾았다.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어떤 퍼즐이 있다고?
4: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2: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드시더라고요.
3: 가장 먼저 멸종이 제 생각에는
5: 저는 알 것 같아요.
2: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퍼즐이 있을까요?
7: 퍼즐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5: 물을 정리하고
2: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8: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세 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을 것 같아요.
9: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8: 네.
10: 이건 어디야?
8: 저희는 사막.
10: 이건 여기서 받은 거.
11: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8: 아, 그렇네.
10: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 쪽. 위에 하늘
9: 있구나.
8: 가자.
10: 바다. 바다 가자.
8: 그 바다.
9: 이게 아니구나.
10: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8: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을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12: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8: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10: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8: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9: 저 수영은 하는데
8: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9: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8: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10: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9: 거기 있었어.
10: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8: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7: 열대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8: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10: 가볼까요?
8: 네.
10: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0: 있을지가
1: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2: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식겁했네.
3: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아, 저기 있다.
4: 여기.
0: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5: 우와, 네 조각이 퍼지고 나왔어요.
2: 아, 이게 지도구나.
3: 앞에서 해야지 문이 열린다.
0: 네, 문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5: 문을 찾았어요.
3: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더 점점 좀 건조한 기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0: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위치도 변화를 준 걸까요?
6: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저긴가?
7: 이쪽.
2: 왼쪽이요?
7: 이쪽.
2: 이쪽이요? 네.
3: 여기는 연구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0: 여기도 다 있었어요.
2: 어이구. 오, 그러네. 퍼즐을 저기다 붙이는 건가?
5: 문이네요.
2: 해주세요. 와.
5: 네 개의 퍼즐을 맞추면 문이 열린다고 했죠.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1: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이거 아닐까요?
3: 아, 전혀 모르겠네.
4: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5: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2: 갑시다, 갑시다.
1: 어디에요?
2: 비밀번호. 어머냐, 어떡해.

0: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 그 검사 다 하면
2: 얼마나 좋게.
3: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4: 안 깨도 되네.
3: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6: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7: M-O-F.
6: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8: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9: 세계 최초예요?
10: 네, 맞습니다.
9: 네, 네.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10: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6: 이게 MOF.
9: 이게요?
10: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9: 있어요.
10: 네네.
9: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10: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6: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8: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9: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 네, 맞습니다.
9: 네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10: 네네. 알겠습니다.
9: 집에 가실 때 드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0: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1: 우리 괜찮아, 괜찮아.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collected many ideas. Some ideas lead us to

0: lap several jurisdictions. So in the case of the Woodlands, part of it is in Montgomery County, and the other part is in Harris County, where the city of Houston is. And so the developer has to get permissions and what we call entitlements to build, all the building permits, all the government approvals that let the development proceed. They have to go separately to the county of Harris County and to Montgomery County. And these counties don't necessarily agree in their requirements, and that just the need to deal with the different government municipalities it creates both additional time and cost, and in some cases can cause the whole development to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they can't get permissions to go ahead. Just contrasting the Woodlands in Texas to Irvine, California, Woodlands tends to be lower density. It has more single-family homes, and Irvine is both higher density and has stressed in their neighborhood development more apartments and more condominiums, all of which allows Irvine to have more people in a smaller area and to protect more access to open space. And in this lecture so far, I've discussed a couple more of the design principles that go into different new towns and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Now we'll explore case studies of Korea's new towns by connecting directly to Seoul, Korea. Hi, Kyung Min.
1: Hello, Dr. Pizer. Nice to see you.
0: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0: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다섯 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신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ank you, Professor Kim. Now, in his case study, it really is unique among new towns that I've seen around the world to have the president involved with a new town. And clearly, that kind of backing is important and terrific for the success of the new town.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0: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한마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내 인생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얄밉게도 톨스토이 작가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 뺏어가셨네요.
0: 에이, 이게 늦게 태어난 자의 피해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그 민화, 그러니까 민담 쪽으로 가요. 더 소박해지고,
1: 네.
0: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리고 쉬운, 막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톨스토이 타이틀 안 붙이면요. 그러니까 저자의 톨스토이 표기를 안 하면 민담 같아요. 그냥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구수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난한 구두장의 이야기예요. 구두장의 시몬이 외투 살 돈이 없어 수금하러 갔는데 허탕치고 와요.
1: 네.
0: 자, 날은 추워요. 외투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을 거예요. 기분이 네. 나빠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신의 뜻이라고 했어. 도와줍니다.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어요. 외투 하나 갖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1: 네.
0: 그 외투를 이 청년한테 덮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왜 군식을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화가 나는데 그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이 없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내려놓고 아 마지막 남은 빵을 줘요. 이때 이 청년이 한번 웃습니다. 한번 웃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날개 잃은 천사예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너 그 신의 뜻을 세 가지를 알아와라 라고 지상에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 거예요. 자, 구두장이 시몬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으니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들어요. 한 부자가 와서 가장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말해요. 1년 내내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년, 날개 잃은 천사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구두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는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구두를 맡긴 부자가 사망했으니 죽은 자에게 신길 신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옵니다. 이때 두 번째 미소를 지어요. 왜? 인간의 삶이란 덧없구나. 인간의 삶이란 덧없고 유한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두 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1: 네.
0: 이 아이들 신발을 지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 날개 잃은 천사가 날개를 잃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갓난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 천사가.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더래요. 아, 인간의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인간은 제법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 이때 새로운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배 여기서 막 빛이 확 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덧없고 인간의 인생은 덧없고 그렇지만

0: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간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덜 교과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들으면 뭐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셈인가? 나를 지금 부흥회로 이끌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왜? 민담 같아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모든 시몬이든 이 날개 잃은 천사든 세 번의 미소든 깨달음이든 다 까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남는 건딱그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단편은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무엇? 이런 명사를 한번 찾아보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미슐랭을 못 가서 나는 너무 후회돼. 이런 걸로 후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라면 후회가 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또 수용소예요. 수용소 얘기인데, 아, 나 진짜 수용소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강렬한 게좀 많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예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가 여성, 어린아이들, 뭐 남성, 뭐 이런 다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근데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부모님, 형제, 아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내죠.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정신분석학 의사.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정신분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항상 상담을 해주고 그 정신에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소에 본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가장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양태와 또 의외로 공통된 양태를 보입니다. 똑같이 절망하다가, 똑같이 분노하다가, 똑같이 포기하다가 이런 수순을 겪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건진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치료라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 몰리고 몰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로 나왔어요. 독일어가 제목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한 심리학자의 수용소 체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독일어판이 이제 영문판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작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영문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미닝, 의미를 찾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걸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거를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의지다. 이게 뭐를 빗댄 거냐면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한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지금도 읽어볼 만하다는 게 아우슈비츠를 잊지 마, 역사적 실패를 잊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왜 살지? 나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메시지는 삶의 의미가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 그 의미를 찾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중에 강력한 하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용소에서 이렇게 봤대요. 더 이상 난살 의미가 없어. 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와서 그 병사들이 와서 때리든 발로 차든 뭐 고문을 하든 그래도 가만히 모든 의지를 잃고 누워만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다 죽었답니다. 근데 아, 저 사람 얼굴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데 눈이 살아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내였대요. 아내였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내 아내를 만나서 꼭이 얘기를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게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 라는 걸꼭 해줘.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신발에 물집 생기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앙상해지고 막 이러는데도 한삽 풀 때마다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대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이미 그때는 아내가 죽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 사랑해. 나 이거 하고 당신을 만나려고 난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긴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다 자기 아내, 애인, 자식, 가족, 사랑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없으면 하루의 끝맺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구나. 의미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던졌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저는 힘들 때이 책을 읽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소개할 이한 말씀만 하소서는 정말 정말 괴로운 힘든 일을 닥친 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실린 거예요. 자, 박원 선생님이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졸업하고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8년도 서울올림픽 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 시점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거든요. 참혹한 슬픔인 거야.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은. 본인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될까 봐 이제 큰 따님이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밥이 안 넘어가.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드셔요. 토해, 밥을. 그 다음에 베란다만 내려다 봐요.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신자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저주를 해요. 하느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라. 한 말씀만 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거든요. 이 구절 중에 제가 이거를 막 붙잡고 한번 통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아기를 개월수로 따지거든요. 우리 아기 9개월 됐어요.
1: 맞아요.
0: 우리 아기 30개월 됐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박원 선생님한테 아들은 25년 5개월밖에 안 된 아기인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을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곡기를 끊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던 곳이에요. 수녀원 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위로받고 원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차츰 회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한테도 아마 적용이 될 세 가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이거를 안 쓰셨으면 이분은 회복이 더디되거나 회복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글쓰기. 사실 박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등단작,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등단작이 남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남옥은 전쟁 문학이에요. 전후에 미군 PX 부대에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이 오키도라고 하는 남자 화가를 만나서 뭔가 전쟁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남옥이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어간다면 나는 고목이잖아. 근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살 희망이 있어. 나는 아예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어서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나목일 뿐이야. 나는 겨울나무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규정을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전쟁에서 오빠를 잃고 이제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안 썼으면 살아도 내가 마음은 죽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었다고 하셔요. 네.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 위로해. 제일 싫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따님이 계속 먹을 걸 차려줘요. 먹으라, 드시라.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옆에 있는 명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류를 하면서 살림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밥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밥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밥이 어떤 의미인지.
2: 네. 탁자 위에 놓인 백자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

0: 약이 낫다.
1: 네. 네. 여기서의 밥은 정말 그 쌀밥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밥 같아요. 네. 밥이 되어라. 누구한테 이게 사람한테. 사람아 너 밥이 되어라. 남한테 가서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분 주변에서 이분에게 계속 밥이 되어줬던 인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헛헛할 때는 뜨끈한 국물이나 갓한 정성스러운 밥이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찼는데 마음이 좀 차기도 하거든요. 그 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세요.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1: 본인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맨 처음엔 저주를 했거든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네. 난 얼른 죽어서 아들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 국한되지 말고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양 것도 한번 어떤 지혜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져온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입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이렇게 묘한 작품이에요. 서양 소설가가 쓴 동양의 부처님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타르타는 부처의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력은 주된 주무기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타르타는 데미안의 부처님 버전이에요. 데미안 읽고 시타르타 읽어보면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배경은 다르거든요. 데미안은 서양, 시타르타는 동양. 근데 왠지 데미안에게서 시타르타가 보이고 시타르타한테 데미안이 보여요. 이게 연달아 나오거든요. 본인이 전쟁 때문에 쓴 두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난 혼란과 회의감에 빠져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근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이성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진두지휘하는 근대의 배를 런칭을 했어요. 진보, 이성, 합리성 이 세 가지를 믿고 떠나온 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직격타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이성으로도 합리로도 진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당황하고요. 오,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성을 숭시하기로 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데미안 쓸 때 헤르만 헤세가 그 일 때문에 되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함께 데미안하고 시타르타.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상위계층 바라문의 아들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라문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대요.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사랑이었고 사랑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대. 아주 잘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귀족 집에 잘 자란 도련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워야지. 나 자신을 공부해야지. 시타르타라는 책을 배우고자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아버지 저 떠날게요. 아버지가 잡아. 지식을 알려줄게. 더 있으려?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난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문의 집단에 들어가요. 돌을 찾고 돌을 닦는 사람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서 가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사문에서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을 만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이게 쾌락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의 자식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배웁니다. 돈을 배워요. 네. 돈을 버는 방법. 그다음 돈을 썼더니 너무너무 좋네. 돈을 썼더니 막 침대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사람도 깔끔해지고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돈과 욕망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도 저도 다 아니네. 근데 우연히 어떤 강에 가게 돼요. 뱃사공을 만나요. 뱃사공이 자기가 찾던 현자였던 거예요. 현자가 얘기해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현자랑 같이 계속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뱃사공 해주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득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타르타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 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여기 이 말이 정말 이거는 부처의 설법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댓글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납수였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댓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우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학교 갔다가 학교도 박차고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제 극복하고 돈의 유혹도 극복하고 다 관문을 넘어서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근데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사귀던 기생이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아, 내 아들이다. 근데 시타르타가 모든 걸 다 극복했어요. 다 놔버리고 해탈하고 다 무념무상이 되고 극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관문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을 막 끌어안으려고 해요. 내 품으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줘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근데 이 아들은 거의 뭐 중2병원의 사춘기 같아요. 막 아버지 싫어. 막 넌 아버지도 아니야. 막 욕하고 막 도망다녀요. 시타르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그래서 부처님도 자식을 이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춘기 어머니들이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자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것은 부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한테서 모든 뭔가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의 책을 같이 읽은 거야 지금?
0: 거의
1: 서른 권 가까이 돼요.
0: 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도 지금 서른 권을 그냥 한 큐에 농축 액기스로 드시는 효과인데 맞아요.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책장 서재에 한번 놓고 싶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싶다.
0: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프랑켄슈타인. 것 같아요. 내용도 그랬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게 그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우선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뭐 올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책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또 그런 책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뭐 영화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와

0: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취업을 해야 할 나이니까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경쟁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의 여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 사이에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혼자 핸드폰 하거나 유튜브거나로서는 별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번의 수업, 여러 권의 책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좋은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일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네. 뭐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면 좀 달릴 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입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모든 작품을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본 적 없고 돈키호테도 저도 요약본을 마치 이렇게 두꺼운 거를 와 1500년대 이런 걸 썼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뿌옸던 렌즈를 조금 얇게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 나 그거 읽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네. 좀 있고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30%의 법칙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반 30%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30%만 넘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0% 버티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 한 권의 장편이에요. 네. 장편 섭렵할 수 있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입시도 끝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채워진 느낌?
0: 네.
1: 채워진 이 감각은 남는 것 같아요. 10번의 수업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1: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코멘트 너무너무 정말로 꼭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전 그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0: 아닙니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네.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0: 건강하지 못해서 불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러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주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레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런다운 플레이입니다. 가운데 주자가 걸려서 양쪽으로 이 친구를 몰아서 이제 아웃시키는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왜 런다운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니 프로에는 감독님이 있고 수석 코치님이 있고 뭐 타격 코치님, 수비 코치님, 뭐 주루 코치님 다 엄청 많은 코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치님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다운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집주를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은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손해하고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도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던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로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은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번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번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번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로스로 골든글로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골든글로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팀 사정상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2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 또 경기에 못 나갈까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20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 말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들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 가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희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주시면서

코리아치즈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해 또 저는 결혼까지 꼬리를 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술에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그럼 내일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다섯 개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 다섯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타 찬스가 왔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거를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다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그게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던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아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아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 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0: 하는데 심리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투와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고 런다운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날 잡아줬을까?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2: Morning, team.
3: Hi, hello.
2: This is Dr. Pippa Grange. We're going to be working on your mental resilience.
4: I came to play football. What's this marine stuff?
2: As well as our performance. Penalties.
5: England have never, ever won a penalty shootout in a World Cup.
2: I think we're stuck.
6: It's penalties for England at a World Cup.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4: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5: 아, 다들 한잔하나?
4: 네!
3: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6: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하는 거야?
3: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6: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6: 네 개?
3: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6: 걱정 마십시오. 에?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3: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너 어디 잘 들어왔어?

건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 마.

0: 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비용지어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아,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예.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 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1: 예.
0: 아,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아, 뭐,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브로큰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왠지
1: 네.
0: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0: 그게
1: 때문에, 아,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네,
0: 속상하죠?
1: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것 같아요. 뭔가
1: 그쵸?
0: 뭐 이렇게 보상이 될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2: Are you okay, ma'am?
1: No, okay.
2: No, oh,
1: Yeah, I'm
2: sorry.
1: not okay.
2: Okay,
1: Yeah.
2: so.
1: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2: New.
1: Yeah, new. So I am angry.
2: Oh,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Please fill out this form.
1: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2: I'm sorry to hear that.
1: Can you speak Korean?
2: No,
1: No?
2: no. Sorry.
1: Okay, in English, okay.
2: Please.
1: 그 폼?
2: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1: Should?
2: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any? Company?
2: No.
1: No.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ensation?
2: Yeah, they should.
1: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2: No,
1: No, what is
2: like
1: compensation?
2: some money.
1: Money?
2: They should.
1: 그럼 좋겠네요. 응?
2: Sorry?
1: Okay, I want your money.
2: Oh, you want.
1: Thank you.
2: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0: 보상 못 받으셨다고
1: 아, 그러니까
0: 들었어요.
1: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0: 아,
1: 중요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3: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I hope so.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아우.
0: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0: 네.
1: 마음이 좋지 않죠.
0: 그러니까요.
1: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0: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0: Okay.
1: 예.
0: Oh,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0: Right.
1: 아, 왜냐면 이거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0: 근데
1: 새로운.
0: 어떤? 예.
1: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0: 아, 이거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1: 아, 아니,
0: 예.
1: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0: 네.
1: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0: 어?
1: 이 길이가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저한테.
0: 어, 길이가요? 오케이.
1: 네.
0: Let's see.
1: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겠네.
0: Oh my goodness.
1: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0: 왕초보 영어.
1: New suitcase.
0: 역사상.
1: 예.
0: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1: 너무 새롭잖아. 지금
0: okay.
1: 어제 그저께 산 것 같아, 내 생각에는요.
0: 정말 바로 산 것 같네요.
1: 예.
0: 정답은?
1: 아, brand new.
0: Brand new.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 제 생각에, 그쵸. 어,
0: 그렇죠.
1: 이거 제 생각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0: 어, 네.
1: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0: 그렇습니다.
1: 제가. 예, 아.
0: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1: 네.
0: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1: 네.
0: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1: 네.
0: 어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때요.
1: 아, 네네.
0: 아,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것 같은 거예요.
1: 오.
0: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요게 조금
1: 변형되나요?
0: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 것 같은 인데
1: 새것 같은
0: 좀 비슷하게
1: 아,
0: 생겼어요.
1: 새것 같은. 새것 같은은 그러면은
0: 상상해 보세요. 같은 게
1: 같은
0: 뭘까요?
1: 거는 same이잖아요. same new. same new. 새것 same.
0: 오케이. 저
1: 네.
0: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그렇죠.
1: 아, 이게 똑같은 건가?
0: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0: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1: 아!
0: like new, like you, like them.
1: 아, 그러네.
0: Right? 뭐 같은 이이기 때문에
1: 아.
0: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접근은 좋았는데.
0: 네, 접근은
1: 네.
0: 좋았어요.
1: 아,
0: 근데
1: 아쉽네요.
0: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뭐라 그럴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1: 오.
0: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한데 이게 나왔네요.
1: Because
0: 이게 뭐예요?
1: 뭐뭐 때문에.
0: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1: 네.
0: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1: 아.
0: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 네.
0: 내가 upset했는데 왜 upset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1: 네.
0: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1: 음흠.
0: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1: 네.
0: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1: 네네.
0: Yes? Okay.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을
1: 아.
0: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일단.
1: I'm happy.
0: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re happy.
0: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Okay. 자,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 볼게요.
1: 아,
0: get mad.
1: Get
0: 그러면
1: mad.
0: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1: 아, I got mad.
0: Yes.
1: Because he pushed me.
0: 그렇죠.
1: Oh.
0: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Mm-hmm.
0: Yes. Okay.

0: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because 형성은.
1: 네.
0: So 얘도 요 정도?
1: 진짜.
0: 네.
1: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0: 네네.
1: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니
0: 그럼요.
1: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0: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1: 네.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0: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0: He pushed me.
1: He pushed me.
0: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1: I'm 화나요.
0: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
1: 그래요?
0: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1: 도전해
0: 나는
1: 볼게요.
0: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네.
0: 왜? 너 때문에. 이러면
1: 오.
0: 어떡할까요?
1: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0: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네,
1: 예.
0: 정답입니다. 자,
1: Yo.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So
1: 맞아요.
0: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1: 명사.
0: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So
1: 네.
0: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1: 네.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뭔가
1: 예.
0: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1: 그쵸.
0: 네.
1: 보상을
0: That's
1: 해주려나 봐요.
0: right.
1: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해요.
0: I'm sorry네요.
1: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0: Okay.
1: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0: I don't
1: 망가지다가 근데
0: know.
1: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깨지다로 갈게요.
0: Okay.
1: To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맞죠?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해요.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0: 오케이.
1: 네.
0: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1: 네.
0: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들어본 적
1: 이거
0: 있죠?
1: 아는 겁니다,
0: 네,
1: 제가.
0: 회화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1: 아,
0: 것들인데
1: 그쵸.
0: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부숴서 죄송해요 느낌이 좀 있긴
1: 아,
0: 한데
1: 부셔도
0: 본인이
1: 죄송해요.
0: 브레이크를 한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렇죠?
1: 그쵸.
0: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수트케이스가 브랜드 뉴고 그리고 지금 데미지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1: 아하.
0: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1: 네.
0: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I'm so sorry.
1: 네.
0: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네. You'll be
1: 예.
0: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상태를
1: 그러네요.
0: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1: 네.
0: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괜찮습니다.
1: 무방하죠.
0: 무방합니다. So, I'm
1: 예.
0: sorry to hear that.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1: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0: That's right.
1: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0: 뭐 예를 들어서,
1: I'm sorry to
0: 나
1: hear
0: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뭐 구멍이 났잖아.
1: 아이고,
0: 그러면은
1: 보험회사 불렀어?
0: 그러면서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1: 아이고, I'm
0: I'm sorry
1: sorry
0: to
1: to hear
0: hear that.
1: that.
0: Okay?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많이
1: 네.
0: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 Fill out 채우는 거요.
0: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1: 네.
0: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0: So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1: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0: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는 이미 벌써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1: 그것.
0: 난 이미
1: I already filled out this.
0: fill out. 오케이.
1: I
0: Hold on.
1: filled that out.
0: 그렇죠. fill that down이야. 오케이.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1: 네.
0: that이든 is든 it
1: 이시든.
0: doesn't matter. 여기서는
1: 예.
0: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1: 아하.
0: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1: Fill out this application.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Oh, I already filled it out.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1: 그쵸.
0: 얘기를 하네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0: 네, 이거 제가 맞추면
1: 뭐,
0: 햄버거 한만개 드리겠습니다. 만
1: 오!
0: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1: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0: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1: 그죠?
0: 네.
1: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0: 아닙니다.
1: 조합된 게
0: 그냥 한
1: 아니네요?
0: 단어입니다.
1: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 만한 단어인가요?
0: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1: 아, 그래요?
0: 겁니다.
1: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1: 자존심이 완전
0: 이거는
1: 상해버리니까.
0: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1: 네네.
0: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이게
1: 네.
0: 나오겠죠? 바로
1: 어?
0: compensation.
1: 아, 네네.
0: 오케이. 네,
1: 몰라요.
0: 인정?
1: 예,
0: 인정.
1: 몰라요.
0: 네. 어우, 큰일
1: 전혀
0: 날 뻔했네요.
1: 몰라요.
0: 햄버거 날아갈
1: 예.
0: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1: 응?
0: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1: 네.
0: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1: 응?
0: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리시트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1: 보상해 주죠.
0: 컴펜세이션을 다시 줄 때도
1: 네,
0: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1: 예.
0: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컴펜세이션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1: 그죠.
0: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컴펜세이션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1: 네.
0: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So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아니죠?
0: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1: 예. 네.
0: 그냥.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1: 네.
0: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1: 예.
0: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0: 누구요?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뭐 예를
1: 아하.
0: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수 있어야
1: 사실
0: 됩니다.
1: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1: 그
0: 쉽지 않죠.
1: 절차가,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Right,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compensation, 예.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0: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 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1: 어, 맞아요.
0: reward는 이렇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아,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선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휴, 그러면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 아마 보상해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답은?
1: 아, I hope...
0: 이거는
1: 나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아,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렇죠.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같다라고
1: 아,
0: 거의 확신 수준이고요.
1: 예, 예.
0: I hope so. 이거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 책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어,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어,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1: 오.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 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아,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시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어, 그러길 바란다.
1: 말해.
0: 나 정말 그 돈이 필요하거든.
1: 너무 필요해.
0: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 수 있겠죠.
1: 약간 얼마 전 제 상황 대출이 될까? 아,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 돈 너무 필요하거든.
0: I really need it.
1: 어, 맞아요.
0: 이게 딱 되거든요.
1: 딱 그 상황이에요.
0: Right. 예.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은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hope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어,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1: 오.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0: Uh-huh.
1: I hope not. Oh, oh.
0: That's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예,
0: 않죠.
1: 네, 맞아요.
0: Okay.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I hope so. I hope so.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아, 그러면 좋겠네요.
1: I hope so.
0: I hope so,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 쓸 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2: 예.
1: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2: I'm happy.
1: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2: Because you are happy.
1: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를 활용해서.
2: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2: I'm upset.
1: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2: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2: I really hope so.
1: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2: I hope so.
1: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2: I really want it.
1: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2: I hope so. I really need it.
1: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5: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Oh, I hope so.
5: Me too.
1: Wow, you guys.
2: Wow.
1: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2: Hey.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1: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2: 네.
1: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2: 오.
1: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2: 야.
1: 요 문장 만들어 주십니다.
2: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1: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죠.
2: 좋습니다.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 주세요.
2: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물 좋기로 이름난 연천 한탄강. 어부들에게 노다지를 캐는 계절이 지금이랍니다.
1: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0: 이 계절 강의 보물이 쏘가리라면 비밀의 숲에선 향긋한 나물이 보물.
1: 그러니까 먹어도 좋아. 응. 진짜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진짜. 응?
0: 천혜의 자연 덕분에 가진 것 없어도 살만했다는 부부. 남편이 잡은 쏘가리는 아내의 손길을 거쳐 소문난 매운탕이 됩니다. 한탄강이 허락한 봄날의 쏘가리, 그 안에 담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 굽이치는 한탄강 물길 따라 4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시간을 깨우는 분주한 남편 신용선 씨.
1: 천 개 이렇게 냉동 시키면 좋습니다.
2: 엄청 크네요.
1: 살아나도록.
2: 아, 살아나요?
1: 어.
2: 냉동 시켰는데 또 살아나요?
1: 급냉 시켜놓은 거라니까.
0: 냉동실에서 꺼낸 참기를 챙겨 아내에게 갑니다.
1: 참기가 도로 다 살아난다. 살아났어.
3: 안 살아났어. 뭐 살아났다고 찍어.
2: 네? 살아났어요?

0: 살아나. 금냉 시켰는데 어떻게 살아.
1: 미워할 수 없는 농담을 뒤로하고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2: 하루 이제 그 쓰는 양이 있어요. 그 미리 좀 그때는 싸나이지. 유지하는 거죠. 방마지지.
1: 미식가의 입을 홀린다는 쏘가리는 비린 맛이 적고 육질이 쫄깃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어떻게든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남편.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들을 먼저 챙깁니다.
0: 만약에 죽어서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건지지 말고 따로 줘, 따로.
1: 그렇게 늘 한결같았답니다.
0: 우리 아씨는 가끔 하다가 고집부려서 속세기는 적이 없었어. 가정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장애자라도 장애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지 나는.
1: 남편 신용선 씨의 바지런함은 천성이자 숙명.
3: 이거는 저 6개월 때 쏘던 포탄. 내가 이렇게 하거나 씹어놨더니 합쳐도 잘 자라고 꽃이 피면 진짜 이뻐요.
4: 아버님, 팔을 언제 어떻게 다치셨는지.
3: 27살 먹어서 이러다 다쳤죠.
4: 어떻게요?
1: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던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로 신용선 씨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속절없다고 해도 가슴에 박힌 슬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 함께 아내는 삶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담그고 매운탕을 끓였죠. 고추장은 아내 박정숙 씨의 자부심이랍니다.
0: 고추장이 이게 그냥 몇 달 담아서 먹는 게 아니고 1년씩 묵혔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된장내도 안 나고 맛이 깔끔하지. 텁텁한 맛이 안 나요.
1: 한결같이 지켜온 매운탕 맛도 바로 이 장독에서 나왔답니다.
4: 맛 한 번만 봐보시죠.
0: 맛을 나더러 보라고. 내가 네. 보면 뭐해? 내가 보고 맛있다 그러면 그만인데. 맛있어. 1년씩 묵은 거라 안 짜고 맛있어.
5: 고추장이 텁텁하지도 않아요.
0: 안 짜고.
5: 네, 담백한데요.
0: 그러니까 매운탕 끓이면 텁텁하고 그러지 않고 깔끔해요, 맛이.
1: 매운탕을 끓인 지 40여 년.
0: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만졌지. 지금은 없어서 못 만져.
1: 아내 박정숙 씨의 솜씨 한번 볼까요? 직접 담가 1년 삭힌 고추장 풀고 남편이 잡아온 참깨, 쏘가리 넣고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이렇게 물 좋기로 이름난 한탄강 민물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맛있는 맛. 그 맛 소문 듣고 이곳 연천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6: 진짜 맛있어요.
7: 진짜 고향의 맛이에요. 이 우러나는 맛 있잖아요. 끝내줍니다.
4: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고향하시는 거.
6: 맛 최고예요.
7: 원래 맛있게 먹으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8: 아주 이제 뭐 연예인이 되셨어?
3: 맛있게 드셨어? 네.
6: 잘 먹었어요.
4: 어떠셨어요, 맛이?
6: 아, 맛있어요. 맛있어.
1: 그렇게 부부는 삶을 지켜갑니다.
0: 많이 잡아와. 빨리 가.
1: 매일 아침 남편은 강으로 갑니다.
0: 어떤 땐 짠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할 때가 많지. 몸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짠하지.
1: 남편의 일터는 한탄강. 북녘 땅 평강에서 발원한 거대한 물줄기는 철원 연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이어집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남편.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강에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3: 고기 잡는 게 고기잡이가 한 50년 했나 봐요.
1: 올해 나이 73, 신용선 씨는 매일 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두려울 건 없지만 한 손으로 하려니 배에 올라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 아이고 힘들어. 저쪽에 이제 영평천하고 이 한탄강하고 이 합수터라 이제 물이 합류돼서 어울러서 내려간다고 아우라지.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이죠. 항상 사람으로 치자면은 시장에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고기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요.
1: 나 홀로 조업에 나선 신용선 씨. 중심 딱 잡고 앉아 미리 쳐둔 그물을 올려봅니다. 그물 사이로 얼핏 보이는 굵직한 자태.
3: 저는 원래 이거 손이 없으니까 손 대신 이 발로 다 많이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1: 손과 발이 호흡 척척 맞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녀석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고생 꽤나 하는데요. 오늘은 뭐가 잡혔나요?
3: 붕어잉어 많이 나오고, 쪼가리 좀 나오고.
1: 이렇게 큰 것들은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다죠?
3: 인물 참치.
4: 진짜 크기가 참치만해요.
1: 또 다른 그물에서 건져올린 건 한탄강의 명물들.
3: 이거는 미기.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1: 제철이라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습니다.
3: 쏘가리. 쏘가리 새끼. 18cm 이상 커야지 잡는 거예요.
1: 평생을 기대해 살아온 한탄강. 화산 폭발로 탄생한 절경은 수많은 삶의 파고를 넘어온 그에게 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시름이 사라지곤 했다죠.
3: 오늘 좀 더럽네요.
1: 묵직한 그물 가득 참깨가 들었네요.
3: 막 봄에 봄부터 하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식하고 커가지고 가을이면 또 내려가요.
1: 봄부터 가을까지 민물에 살다 다시 바다로 나가는 참괴. 녀석처럼 자유롭고 싶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랍니다.
3: 이 강생활이 참 쉽지는 않아요.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혼자라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항상 사철 1년 365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는. 강이 아니라면은 나는 진짜 강에 와서 많이 위로도 받고. 네.
1: 이 강에서 청년은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0: 살아온 신용선 씨.
1: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영화는 죽을 때까지 영화는 직업이죠.
0: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세월이었습니다.
1: 하여튼 못 잡다가 오늘 고기 좀 잡아서 기분이 좋네.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고기가.
0: 그래도 애쓴 만큼 돌려준 강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침엔 어부, 오후엔 농부. 숨 돌릴 짬도 없이 아내와 함께 숲으로 나왔습니다.
1: 꽃이 좀 늦게 펴서 이거 봐. 진짜 축복의 땅이야 여기가 진짜. 응? 이 계곡이.
2: 네. 이거 잘로가 있어. 이거 땅.
1: 아, 이거 좋다 거. 이거. 이거라.
2: 그런 거 따야 돼. 그런 거.
1: 이런 거 따라.
3: 이게 뭐예요?
2: 어? 사상자 나무. 사상자. 나무 맛있어요. 나무. 미나리과인데.
1: 아유, 이거 냄새 맡아봐. 근데 향이 좋네 아주.
2: 여기다 넣어.
3: 무슨 향이 나요?
1: 미나리 열곱 냄새, 열곱 향이. 그러니까 먹어도 좋아. 응. 아, 기가 막혀. 한번 잡숴봐 이거.
2: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
1: 한번 먹어봐. 향이 좋다니까. 그리고 미나리 열곱. 자. 응.
3: 어우, 향이.
0: 향기 가득한 사상자에 흠뻑 빠진 남편입니다.
1: 야, 새소리도 좋고.
0: 날도 좋고 새소리도 좋은 평화로운 오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2: 나같이 결혼 특이한 사람 없어.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쭉 있으니까는 나를 콕 찍어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랬대.
1: 처음에 봤을 때는 몸이 내가 이러니까 마음에 웃었을 거예요. 근데
3: 쫓아다니셨어요?
1: 쫓아도 갔었죠. 맞아요.
0: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부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1: 나하고 힘들어서 못 산다고 몇 번 나갔었어요. 참 인생이 짧아요. 그런 거 보면 인생 자리가 짧아.
0: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1: 냄새 좋네.
2: 말도 못해.
0: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나물부터 삶는 남편 신용선 씨.
1: 끓으면 안 돼. 끓으면 이제 한번 또 볶을 거니까.
0: 삶은 사상자 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참기름과 소금 넣고 살짝 볶아냅니다.
2: 감자빵.
1: 야.
2: 이거 먹어봐.
1: 오, 이거 빨리 했네. 자, 수고 있으니까 먼저 먹어봐야겠다.
0: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마워 늘 아내부터 챙기는 남편.
1: 이게 달달하면서 시부스럽게 고소한 맛이 나요. 이 남.
0: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꼭 부부를 닮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부부의 인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4: 나 매운맛에 이렇게 매력이겠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5: 맘마.
6: 건강하게 살자, 아빠라.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5: 짜잔! 내일이 여행이라가.
7: 3만 받아도 채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8: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9: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8: 아, 이래도 되나?
10: 준비할게요.
8: 예.
10: AIA 생명
8: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1: 이동하실게요.
8: 네.
10: AIA 생명.
8: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2: 다시 들어가봐.
10: AIA 생명.
8: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2: 가!
8: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맙습니다.
8: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상담만 받아도 채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줬어.
1: 내가.
0: 응, 로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맞아.
1: 그럼 나도 슈퍼 로봇이야.
3: 당연하지. 최고로 멋진 슈퍼 로봇이야.
1: 슈퍼 로봇 출동. 미안해, 에디.
3: 괜찮아. 그리고 난 슈퍼 로봇 말고 그냥 로디가 더 좋아.
1: 나도 그냥 에디가 좋아.
0: 난 괴수 에디도 재밌던데. 다시 한번 해봐.
3: 싫어.
0: 에이, 한 번만.
3: 슈퍼 로봇, 괴수 뽀로로를 잡아라.
1: 잡아라.
4: 에디와 로디는 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좋은 친구랍니다.
0: 뽀로로, 그럼 사이좋게 지내.
4: 뽀로로와 크롱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0: 됐다. 크롱. 크롱, 다 만들었어?
5: 크롱.
0: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5: 크롱.
0: 내 눈사람 좀 보라고. 멋지지? 크롱 것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게.
5: 크롱.
0: 멋있게 만들어진다니까. 이걸 이렇게. 요것도.
5: 크롱. 오, 크롱. 뭐야.
0: 미안. 다시 만들어줄까. 크롱 넌.
3: 안녕.
0: 얘들아. 어디 가?
3: 소풍 가려고. 너희도 가자.
0: 소풍?
6: 꽃이 많이 피었을 거야.
0: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가서 재밌게 놀자. 알았어. 밀지 마. 아휴, 또 시작이다. 둘 다 그만해.
6: 그래, 소풍 가야지.

0: 얘들아, 싸우지 마.
1: 아까도 그러더니.
2: 그만해.
1: 정말.
3: 그럼 너?

0: 도착했습니다.
1: 와, 예쁘다.
2: 정말
0: 꽃이 활짝 폈네.
3: 그러게.
2: 어? 루피야, 저기 좀 봐.
4: 어? 우와, 너무 예쁘다.
2: 정말 커다란

0: 자.
1: 고마워. 어, 맛있다. 뭐야, 야, 맛있죠?

저러네.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0: 뽀로로와 친구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하네요.
1: 어? 크롱!
2: 따로 타는 거예요?
3: 그나!

0: 기차가 멈췄어요.
1: 그러게.
0: 어이, 왜 이러지? 내자! 앉아자!

0: 도착했습니다.
1: 도착. 그럼 가자. 그럼.
2: 왜 그래?
3: 잠깐이 그럼 크롱은?
0: 어? 크롱이 단칸이 떨어졌나 봐.
3: 뭐? 어떡해.
0: 다시 숲으로 가서 크롱을 찾아보자.
3: 그래.
4: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3: 크롱, 제발 무사해야 해. 애기, 빨리 좀 가줘.
0: 응? 이거
3: 크롱은
0: 안 보이는데.
3: 크롱 어딨어? 크롱
0: 그런가.

0: 메리!
1: 응?
0: 찾았어?
1: 아니, 어떡해. 크롱. 뽀로로.
0: 뽀로로, 늦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1: 많이 어두워졌어. 안 돼! 크롱을 찾아야 해!
2: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1: 날이 밝아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0: 내일 봐, 뽀로로. 안녕.
1: 크롬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2: 그래.
3: 너무 걱정하지 마, 뽀로로.
2: 고마워.
3: 많이 걱정했어.
1: 맞아.
4: 그럼.
0: 그러고 보니 아까 뽀로로가 엉엉 울었던 것 같은데.
1: 아니야. 내가 언제?
5: 뽀로로,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뭐?
0: 그래, 사쿠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수상한 인형.
4: 해치? 들어와.
3: 고마워.
4: 오늘은 좀 늦었네.
3: 응. 오! 포근아. 어? 아직 있었구나.
4: 아직 엄마를 찾지 못했어.
5: 그냥 성계로 돌아갈까?
6: 두목.
7: 두목이 돌아가고 싶게.
6: 어디로?
7: 가긴 어딜 가. 두목은 우리랑 있을 거야.
5: 인간계에 괜히 왔나?
6: 와, 두목이!
8: 그런 약한 소리를 하니 실망스럽네요, 모냥.
5: 응? 누구냐?
8: 누군 누구야? 응? 옹박사지!
5: 어디서 들리는 거야?
6: 두목, 왜 그래요?
7: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2: 좀 이상해졌어.
8: 마법을 강하게 해줬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다시 손봐줄 테니까 본부로 돌아와요.
5: 네? 내가 거길 왜 돌아가냐?
8: 아직 말 안 했군요. 네 몸에 통제장치를 심어놨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5: 알았어, 알았어요!
8: 진작 그래야지.
5: 나 좀 갔다 올게. 내일 일이야.
6: 도모.
7: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며.
6: 갔다 온다잖아.
8: 그렇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와. 뭐냐, 어서와.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5: 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8: 같이 일할 거니까 네 마법 능력을 더 강화시켰어. 어디서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심어 놓았고.
5: 뭐야? 누구 맘대로?
8: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거야.
5: 알았어, 말 잘 들을게요.
8: 그래야지.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5: 무슨 일?
8: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여기 충치가 있네. 여기 앉아봐. 입 조심하고.
5: 뭐냐?
8: 시작해볼까?

0: 다녀올게.
1: 어? 양세나!
2: 어?
1: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2: 오후에 자전거 타기로 했잖아. 그래서 미아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3: 안녕.
1: 아, 맞다.
2: 다시 해보자. 나 따라와.
3: 어.
2: 자. 어? 미아야, 천천히 와. 잘했어.
0: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4: 시작해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아니...
2: 움직이잖아!
3: 세상에, 저게 뭐야?
0: 어? 선계 기운이야?
1: 마법이야! 응? 어? 찾았다!
0: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군. 그럼 나오게 해야지.
3: 무슨 소리야?
0: 레리야! 저건 인형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0: 나타났군. 이제 실력을 보여줘.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2: 아무렇지도 않잖아.
0: 그게 다야? 생각보다 별 게 없는데?
3: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0: 밀리면 안 돼!
2: 바다뉴! 가자! 넌 뭐야? 가자!
0: 오호, 모냥의 전기 공격을 참고했는데 괜찮군.
2: 입이야!
1: 걸레리오!
3: 귀찮게!
0: 걸레리오!
3: 어? 어! 이런!
0: 이런, 이런.
3: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 잡았다.
4: 미아!
3: 이름이 미아라고? 내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대신 얌전히 있어야 해.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딩동댕 당첨! 너부터 없애주마.
0: 한참!
3: 계속 피해봐.
0: 가자!
2: 어쩌지?
0: 얘는 또 피하

0: 하면 아이들이 다치겠는데. 끝내주마.
1: 삐용삐용.
2: 어? 어? 어? 사라졌어.
0: 에? 뭐야 여기?
1: 삐용삐용.
0: 에?
1: 나 여기 있어. 친구들 때문에 잡혀 있는 척했는데.
0: 뭐라는 거야?
1: 삐용삐용.
0: 됐다! 너 이 녀석! 에? 어디로 도망가고? 어?
3: 여기 숨어 있었냐?
0: 숨긴 누가 숨어? 끝내주마! 아이, 왜 이래? 발사! 발사! 뭐야, 이거 고장이야? 발사! 발사!
3: 이제 우리 차례지? 얼레리요!
4: 얼레리요! 렛츠!
0: 이게 다냐? 이 정도는 끄떡 없어. 공격! 됐다!
3: 아라리! 아라리오!
2: 어? 저건...
3: 이건 문양이 마법으로 만든 게 아니야.
2: 그럼...
3: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1: 얘들아!
5: 어? 리아야!
2: 어떻게 된 거야?
1: 인형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
5: 다행이다.
6: 미치! 부서졌잖아? 뭐 대단한 걸 만든 것처럼 말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0: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게 날아와서 레이저건이 고장난 거잖아.
6: 그러게 잘 만들었어야지.
0: 거의 이겼었는데. 그나저나 기분 나쁘게 옆에서 자꾸 약 올린 거야? 확 아프게 해줄까 보다.
6: 잘못했어요. 다음에 이기면 되지. 몽박사 파이팅.
0: 그렇지! 다음엔 꼭 이기고 말 거야!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위대한 농부 입꾼 개미.
1: 엑스, 뭐해?
2: 아, 와, 멋지다.
1: 개미들이 왜 나뭇잎을 가져가는 거지?
3: 작아져서 물어보자.
4: 우와, 엄청 길다.
3: 우선 따라가 보자.
1: 우와, 개미들 정말 빠른데?
4: 너무 힘들어.
3: 개미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슈퍼 변신! 넥스 슈퍼 이빨!
0: 페리 군대 로프!
1: 단키 물대포 발사!
4: 스톰 집게 발사!
3: 예! Yeah.

0: 길?
1: 우리 페로몬 냄새끼를 따라 집으로 가거든.
0: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거야?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3: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탐험대야. 지나간 개미들을 추적하면 길을 찾을 거야. 찾았다!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돼.
1: 다행이다. 고고다이노 고마워.
4: 그치만 너무 늦어서 걱정이야.
5: 빨리 나뭇잎을 가져가야 하는데.
6: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뭇잎은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1: 아니, 이 나뭇잎은 거름이야.
6: 거름이라고? 왜 태태태?
1: 우린 버섯을 키우는 농부 이쁜 개미들이야. 이건 버섯의 거름이 될 거야.
7: 우와, 개미가 농부라니.
2: 정말 신기하다.
4: 무슨 일이지?
8: 먹음직한 녀석들이네. 맛있겠다.

0: 어? 가죠!
1: 얘들아, 레스큐 킹으로 변신하자!
0: 어?

0: 레스큐킹 부스터 캬야
1: 으으 슈퍼 엔진 됐다.
2: 이건 못 피할 걸. 다시
0: 레스큐킹 메가 부스터.
1: 뭐야, 응? 혀가 안 닿지?
2: 저 녀석들이라도 먹어야지.
3: 렉스와 개미들이 위험해.
0: 워터캐논 됐어.
1: 됐다. 어? 이게 뭐지? 레스큐킹! 얘들아, 좋은 방법 있어!
3: 빨리 해봐!
0: 레스큐킹! 메가 부스터! 레스큐킹! 어거 프로펠러!
2: 뭐야?
4: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1: 이제 집으로 가자. 모두 준비됐지?
6: 응.
1: 자, 출발하자.
6: 출발.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을 안내해 줄게.
6: 어?
4: 여기는 나뭇잎을 저장하는 곳이야. 나뭇잎을 씹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야.
6: 우와.
4: 거름으로 맛있는 버섯을 키우는 거지. 자, 먹어봐봐.
1: 고마워.
5: 맛있다. 개미야,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
4: 뭐? 그건 안 돼.
5: 딱 한 개만 더 먹을게. 응? 응?

0: 거미가 줄을 타고.
1: 안녕.
2: 우와, 거미다.
1: 안녕.

0: 너도 할 거지?
1: 나? 그래.

0: 타고 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왔어.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빌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이모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3: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따라 스마트 패드 터치.
2: 터치해 터치해.
1: 그리면 움직여.
2: 말로 해 말로 해.
1: 애플
2: 잘한다.
3: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1: 따라
3: 스마트 패드.
1: 엄마폰 말고
4: 대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더 파즈 하면
6: 플러스.
1: 플러스래?
6: 플러스.
4: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통형 원인원.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자선 바자회.
10: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지붕이 새고 있죠.
11: 어린이 여러분, 자선 바자회를 열어야겠네요. 바자회에서 번 돈으로 비새는 지붕을 고쳐야 되니까요.
12: 야호!
11: 여러분도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하나씩 준비하세요.
0: 어떤 거요, 선생님?
11: 오래된 장난감도 좋고 아무거나 지금 안 쓰는 거면 돼요.
13: 미야오. 네.
10: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11: 수업 끝. 자선 바자회는 내일이니까 안 쓰는 물건 하나씩 꼭 준비해요.
10: 페파가 바자회에 내놓을 걸 고릅니다.
14: 페파, 어떤 걸로 할 거니?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알지?
15: 그래, 잘 생각해봐. 그래야 어린이집 지붕 고치지.
0: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 이 공룡 선생이요.
10: 공룡 선생은 조지가 제일 아끼는 거죠.
15: 페파, 공룡은 안 되지. 다른 거면 몰라도.
0: 그런가?
14: 그럼.
0: 조지 거지? 미안해, 조지. 공룡.
14: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깜짝 상자.
0: 좋아요. 이번엔 아빠 거 찾으러 가요.
14: 내 거?
0: 온 가족이 하나씩 다 내놔야죠.
15: 엄만 이 모자 할게. 조지는 이 공을 내놓으면 되겠다.
0: 그럼 아빠는 뭘로 해요? 아, 맞다. 이 텔레비전.
14: 페파, 그건 안 돼.
0: 맞다. 이건 나도 자주 보지. 아, 맞다. 아빠는 이 슬리퍼가 좋겠다. 어, 냄새나서 안 되겠지. 어, 맞다. 아빠는 이 낡은 소파예요.
14: 그건 골동품이라 안 돼.
0: 골동품이 뭐예요?
14: 골동품은 아주 오래되고 비싼 거란다.
15: 에이, 이렇게 모서리가 다 다른 소파를 돈 주고 누가 사요?
14: 내가 손 좀 보면 엄청 비싸게 팔린데도.
15: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을 좀 보던가요.
14: 아, 맞다. 어머니가 나 신으라고 떠주신 이 양말을 내놓을까?
0: 네.
11: 자선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을 거들어 왔는데.
0: 여기요, 선생님.
11: 고맙다.
15: 저, 이렇게 낡은 소파도 괜찮을까요?
11: 오, 이렇게 큰 물건을요? 갈게요.
15: 네.
0: 엄마, 아빠 소파를 맘대로 주면 어떡해요?
15: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페퍼.
10: 자선 바자회 날입니다.
16: 페파 왔니?
0: 안녕하세요.
16: 페파,
15: 여기 이 소파 어떠니? 좀 낡긴 했지만 쪼개서 땔감으로 쓰면 좋겠지?
0: 이건 골동품인데요.
15: 이게?
0: 아빠가 골동품은 아주 비싸대요.
15: 그런 거였어? 그럼 더 비싸게 팔까?
0: 갈게요. 안녕 얘들아.
9: 안녕 대파.
0: 수지 넌 뭘 가져왔어?
12: 내가 제일 아끼는 간호사복.
13: 나도 제일 아끼는 앵무새 풍선.
16: 난 우리 원숭이 가져왔어.
0: 근데 이거 남주긴 아깝다. 제 깜짝 상자 제가 도로 사도 돼요?
16: 저도 이 간호사복 도로 사도 될까요?
13: 저도 제 앵무새 풍선이요.
0: 엄마, 엄마, 우리가 뭐 샀는지 아세요?
15: 다 자기 걸 사왔네.
16: 좀 아까워서요.
14: 얘들아, 내가 뭘 사왔게? 또 골동품 소파다.
15: 아우, 참, 당신도 그게 무슨 골동품 소파예요?
14: 맞다니까, 레베카 엄마가 그랬는데 내 소파랑 딱 맞겠지?
0: 당연하죠. 아빠가 지금 사온 건.
15: 쉿, 페파.
0: 집에 있던 아빠 소파니까요.
14: 뭐? 근데 레베카 엄마가 왜 그랬지? 엄청 비싸게 부르던데.
11: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어린이집 지붕을 고치는데 필요한 돈을 방금 다 모았어요.
9: 맞아!
11: 고마워요, 페파 아빠.
14: 별 말씀을요, 선생님.
0: 수영이 좋아요.
10: 페파 가족이 수영장에 왔습니다. 아빠가 수영복을 입고 나오네요. 엄마도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요. 페파도 수영복을 입고 나왔죠.
0: 얼른 해, 조지. 다들 너 기다리잖아.
10: 조지도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15: 페파, 조지, 아빠한테 팔 튜브 채워달라고 해.
14: 됐다, 조지. 우리 조지 이제 다 큰 형아 같은데.
0: 저도요, 아빠.
14: 됐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노세요.
10: 조지는 오늘 수영을 처음 한답니다.
14: 괜찮아. 한쪽 발만 물속에 담가봐. 이번엔 다른 발을 담가볼까?
15: 양쪽을 동시에 담그는 게 덜 무섭지 않을까요?
14: 그게 더 나을까? 우리 조지 잘하네. 근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튀겨도 되거든.
10: 레베카도 동생 리처드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요.
0: 안녕, 레베카.
16: 페파, 너도 왔네.
15: 리처드, 이거 잡아볼래? 이걸로 발차기 연습해봐. 조지, 너도 이거 잡고 발차기 연습할래?
14: 잘했어. 근데 물은 너무 튀지 않게.
0: 우린 그렇게 물 안 튀기거든. 누나들처럼 발 좀 해봐. 쟤들도 우리처럼 다 잘하면 우리처럼 수영 잘하겠지? 그치, 레베카?
16: 맞아.
0: 어?
10: 리처드가 장난을 칩니다.
0: 리처드, 너 그만해.
10: 저런. 리처드가 물뿌리개를 수영장에 빠뜨렸네요.
16: 엄마!
15: 어떡하지? 저긴 너무 깊어서 엄마도 못 꺼낼 것 같은데.
16: 엄마.
15: 엄만 잠수 못하는데, 조지.
0: 누나도 잠수는 못하거든, 조지.
14: 잠깐 안경 좀 맡아줄래요, 여보? 자, 여기 있다.
15: 당신 정말 멋있는데요?
14: 이제 알았어. 당신 남편 잠수는 좀 한다니까.

0: 저런 유치한 짓 안 하는데. 우리 다이빙보드에서 다이빙할까?
1: 안 돼, 페파. 다이빙보드는 어른들만 올라가는 거야.
2: 괜찮아. 그 대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되지.
0: 에이, 아빠가요? 다이빙하기엔 너무 뚱뚱해요.
2: 얘가 뭘 모르네. 아빠 젊었을 때 다이빙 트로피도 땄거든.
1: 여보, 그게 언제적 얘긴데. 참아요.
2: 그때나 이때나 내 몸은 아주 튼튼해. 이거 왜 이래? 이 안경이나 좀 받아줘요. 원래 다이빙은 옆에서 봐야 잘 보이는 거 알지?
0: 우리 물벼락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2: 알았어.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해줄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는데?
1: 당신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다가 우리한테 물 튀어요!
2: 호호, 아 글쎄 안 튀긴다니까.
0: 정말 우리한테 물 튀면 안 돼요!
2: 이것 봐, 내가 안 튀긴댔잖아.
0: 우리 아빠 최고!
1: 당신 정말 멋졌어요.
2: 수건은 필요 없는데, 페파. 아빠는 원래 수건 없이 이렇게 말리거든.
3: 아빠가 결국 모두에게 물벼락을 마치고 말았네요.
1: 아, 여보.
2: 아이고, 이런, 미안.
0: 마당의 달팽이.
3: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 밭일을 거들러 왔습니다.
4: 페파, 이 양상추는 넣어주마.
0: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 이게 뭐예요? 와우! 할아버지, 이 안에 괴물 있어요, 괴물.
5: 괴물.
4: 어허, 난 또 뭐라고. 이건 괴물이 아니란다. 달팽이라고 밭에 사는 동물이지.
0: 어, 갑자기 어디 갔어요?
4: 자기 껍데기 속으로 숨은 거란다.
0: 얘는 이 껍데기에 살아요?
4: 그런 셈이지. 얘한테는 이게 집이에요. 봐,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0: 안녕, 귀여운 달팽아. 할아버지, 달팽이도 집 속에 침대 있어요?
4: 허허, 아니, 침대 같은 건 없어.
0: 이상하다. 내가 달팽이면 침대도 넣고 식탁이랑 의자랑 냉장고랑 텔레비전도 넣을 텐데. 할아버지, 달팽이는 뭘 먹고 살아요?
4: 아, 달팽이는 주로 내가 기른 채소를 먹지. 땡큐. 그만 좀 뜯어먹어, 이 고얀 달팽이 녀석.
0: 할아버지, 우리도 이 고얀 달팽이 흉내내도 돼요?
4: 이 소쿠리를 쓰렴. 이걸로 달팽이 껍데기 하자. 어디 보자. 이러니까 영락없이 고얀 달팽이 두 마리구나.
0: 할아버지가 심은 양상추 내가 다 뜯어먹어야지.
4: 땡기! 내가 얼마나 정성껏 키운 건데 그만 좀 먹어, 이 녀석들아.
0: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막 화내면 껍데기 속에 숨는 거야.
3: 파파 친구들이 다 왔군요.
6: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4: 오, 수지 왔구나. 혹시 우리 베파랑 조지 찾으러 얘까지 온 게냐?
6: 네.
4: 근데 어쩌지?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긴 나밖에 없단다. 이 작은 달팽이 두 마리랑.
0: 우린 고얀 달팽이, 우린 고얀 달팽이.
7: 놀랐지?
0: 우리 지금 이거 쓰고 달팽이 놀이 한다?
6: 네.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4: 전부 달팽이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소쿠리가 없어서. 그 대신 다른 걸 하면 되지 않니? 우리 마당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0: 당근해도 돼요?
3: 레베카는 토끼라 당근을 좋아하죠.
4: 아니, 레베카. 당근 말고 많잖니. 예를 들면 이런 거.
0: 이 붕 소리는 뭐지?
6: 저것 봐. 저 집에서 나는 소리야.
0: 할아버지, 이 인형 집은 뭐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4: 이건 인형의 집이 아니에요, 베파. 벌들이 사는 집이지. 벌집이라고 들어봤지. 봐봐, 지금 한 마리 나왔지?
0: 어, 뭐 하는 거예요?
4: 꽃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을 모으는 거란다. 이렇게 모은 꿀물을 집에 갖고 가서 맛있는 꿀을 만들지.
0: 나도 꿀 좋아.

0: 베스트에 뭘 발라줘야 되나? 아유, 잘 됐구나. 방금 만들어 온게 그건데. 꿀바른 토스트.
1: 맛있지?
2: 얼얼이 하니까 좋다. 이렇게 맛있는 꿀도 엄청 많이 먹고. 난 달팽이가 더 좋은데. 할아버지 몰래 양상추 다 뜯어 먹잖아.
3: 새끼! 이 고얀 달팽이 녀석 같으니.
2: 아빠 사무실 가는 날.
4: 오늘은 팔팔랑 조지가 특별히 아빠 사무실에 놀러 가는 날이에요.
2: 사무실에 가면 온종일 뭐 해요?
5: 재밌는 일 많이 하지. 가보면 알아.
4: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건물입니다.
5: 다 왔다.
2: 야호!
6: 누구세요?
5: 저예요. 페퍼랑 조지 아빠요.
6: 어머, 네. 어서 오세요.
2: 저도 이 단추 눌러봐도 돼요?
5: 그래, 너도 눌러버렴.
6: 누구세요?
2: 전대요.
6: 안녕, 전대호님. 들어오세요.
5: 아빠 사무실은 맨 꼭대기란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2: 제가 단추 누를까요?
5: 이번엔 조지한테 양보하지. 맨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렴, 조지.
4: 엘리베이터는 팔팔랑 조지 아빠를 태우고 꼭대기층에 섰어요.
6: 꼭대기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4: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5: 저 왔어요, 여러분.
7: 어서 와요, 페퍼 아빠.
8: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4: 토끼 아저씨랑 고양이 아줌마도 아빠랑 일하죠.
5: 오늘은 특별히 손님을 좀 모셔왔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아들, 딸 페퍼랑 조지요.
7: 귀한 분들이 오셨군.
5: 아빠 사무실을 보고 싶대서. 레베카 아빠, 자네 책상 좀 구경해도 될까?
7: 그럼 안 될 거 없지. 아저씨가 하는 일은 숫자를 다루는 거란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데 한 장씩 꺼내놓고 아저씨가 쓰는 이 고무 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 돼요.
2: 와!
4: 토끼 아저씨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2: 제가 한번 찍어봐도 돼요?
7: 그럴래, 페파? 그럼 아저씨가 새 종이 꺼내줄게.
2: 종이는 여기 있는데요.
7: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찍으렴. 자, 여기 있다.
4: 팔팔은 도장을 찍는 게 좋았어요.
2: 아저씨가 하는 일 정말 좋아요.
5: 다른 데도 봐야지. 이번엔 아줌마 일하시는 데로 가볼까?
2: 미야옹.
8: 그래. 페파랑 조지 왔니?
2: 안녕하세요.
8: 아줌마가 하는 일은 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거란다.
2: 오.
8: 봤지? 그런 다음 프린터로 뽑는 거야. 페파, 너도 한 장 뽑아줄게.
2: 고맙습니다.
4: 고양이 아줌마가 하는 일도 멋지네요.
2: 제가 해봐도 돼요?
5: 이번엔 조지 차례 아닌가, 페파?
2: 맞다. 난 아까 했지. 이번엔 조지 네가 해.
4: 조지가 파란 삼각형을 잔뜩 만들었어요.
2: 이제 프린터로 뽑자.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좋다.
5: 이번엔 아빠 책상 보러 갈까?
2: 네, 아빠.
4: 여기가 아빠가 일하시는 책상이에요.
5: 아빠가 하는 일은 꽤 복잡한 거란다. 아주 큰 숫자를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재료의 탄성 개수를 구하는 거지.
4: 뭔지는 몰라도 아주 중요한 일 같군요.
2: 아빠는 도장 같은 거 안 찍어요?
5: 안 찍어?
2: 컴퓨터 같은 것도 안 쓰고요?
5: 안 써. 대신 아빠는 이 칠판 펜을 쓰지.
2: 아빠, 우리도 이 칠판 펜 써봐도 돼요?
5: 어디 한번 써보렴.
4: 파파랑 조지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죠.
2: 난 예쁜 집 그려야지. 조지, 너 또 공룡 그리는 거야? 조지는 맨날 공룡 그림만 그리더라.
9: 공룡.
5: 아이쿠, 이런. 벌써 오후 5시가 된 거야?
4: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7: 아이쿠, 이게 뭐야? 이 집 누가 그렸니? 아주 예쁜 집이구나.
8: 와, 여기 무섭게 생긴 공룡도 있는데요?
2: 조지랑 제가 아빠 일 도와드린 거예요.
5: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아주 잘하죠?
2: 아저씨가 하는 일도

0: 재밌었고요.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보물을 찾아서.
1: 오늘은 페파 할아버지 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2: 이제 다 올라탄 거 맞지?
3: 네, 선생님. 알았어요.
2: 좋아, 그럼 출발한다.
3: 갔다 올게요.
1: 페파랑 친구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죠.
2: 조지, 이거 할아버지 해적 모자인데 쓸래? 지금 우리가 가는 섬이 해적들이 살았던 보물섬이거든. 오! 잘하면 해적들이 숨긴 보물을 찾을 수도 있단다. 와!
1: 보물섬에 간다니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2: 육지다, 육지! 드디어 왔군. 여기가 보물섬이란다.
3: 만세!
4: 그게 뭐예요?
2: 아, 이건 금속 탐지기라고 하는 거란다.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는 기계지.
1: 할아버지가 금속 탐지기로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2: 아하!
1: 탐지기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2: 자, 여기를 파보렴.
4: 와, 동전이 나왔어요!
2: 보물 찾았다! 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볼까? 아하! 이 밑에 또 뭐가 있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이쿠, 신난다. 꽤 묵직한 게 아주 큰 보물인가 본드.
1: 어우, 저런. 보물이 아니라 단옥 쓴 고물 쇼핑 카트가 나왔군요.
5: 보물 찾기는 많이 했으니까 누구 할머니랑 아주 큰 모래성 만들고 싶은 친구?
2: 아, 그래. 모래성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난 잠깐 배 좀 보고 오리다.
1: 할머니가 아주 큰 모래성 만드는 걸 도와주실 동안 할아버지는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배에 가셨죠.
2: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눈이나 붙일까.
1: 할머니랑 아이들은 커다란 모래성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도 필요했죠. 양동이로 뾰족뾰족한 성탑 꼭대기도 만들고요. 정말 멋진 성이네요.
5: 얘들아, 집에 가자. 어? 여기 있던 배가 어디 갔지?
4: 저기요, 할머니.
1: 어, 저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배가 점점 섬에서 멀어지고 있군요.
5: 얘들아, 할아버지 깨워야겠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할아버지 불러보자.
3: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1: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주무시는데요.
5: 너무 멀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본데.
4: 그럼 우리 이 섬에 갇힌 거예요?
6: 우리 버림받은 거야?
4: 네.
6: 여기서 한 100년 사는 거야?
7: 먹을 것도 없는데 과일 같은 거 따먹어야 되나?
8: 그래도 배고프면 벌레랑 구더기도 먹어야 되나?
1: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중 나왔네요.
2: 여기가 어디지?
9: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5: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2: 네, 그러고 보니 내가 뭘 빠뜨리고 그냥 왔네요. 금방 갔다 올게요.
4: 얘들아, 할아버지 오신다. 우리 살았어.
3: 나세!
2: 자, 여러분 모두 배에 타세요.
5: 아유, 당신 뭐예요? 우리만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2: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다음부턴 절대 안 잘게. 한 번만 봐줘요.
4: 보물섬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저 보물섬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2: 당연하지. 언제든 말만 하렴.
3: 말해!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리!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0: 알았어, 알겠지?
2: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2: 정말 너무 뿌듯해.
3: 말도 안 돼. 지금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1: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뭐야?
2: 저기 봐.
3: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2: 어?
3: 후보와 두더지는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4: 어이, 거기서!
3: 도망치고 있어. 멀리는 못 갔을까?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 들떠.
4: 예!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악취 방어탄 발사!

0: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0: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1: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0: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이 포보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1: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 내 제발!
0: 어? 안 돼!
3: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4: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0: 어? 미안.
3: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4: 하얀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0: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1: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0: 진짜 입에 딱 맞는데?
3: 어떤 게?
0: 전부 다!
3: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4: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어?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5: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4: 네? 무슨 일 있으세요?
5: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4: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5: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4: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6: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5: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4: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0: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1: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6: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7: 물론이지, 아비.
6: 그럼 기가빌더 출동!
3: 여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루루!
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3: 애정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6: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1: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6: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7: 예! 우리만!

0: 모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2: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3: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4: 미치겠다.
3: 로봇 물고기 말이야.
5: 우리는 하나. 기다리며 이모 완수.
6: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7: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3: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0: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1: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7: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6: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0: 야, 만세! 만세! 상어당! 아기 상어도 있어!
1: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8: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6: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3: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이 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그래,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0: 상처! 나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1: 저게...

0: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버버, 도다지들이에요!
4: 버부샤유!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들던 출동!
6: 출동 준비 완료!
7: 코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9: 레이봇 변신 완료!
10: 스케봇 변신 완료!
11: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0: 나도 그러고 싶어!

0: 사람과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킵, 호버코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빌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비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이.

0: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는 정말 있을까 없을까
1: 알고 싶지 않아
0: 죽을 무서운 거 잊었어
2: 내가 한 시간
0: 뇌를 바꿀 거든지
1: 예술이 뭔데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